0: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 10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멜로망스의 동화 띄워드렸어요. 누군가 적어도 한 명은 보고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몸가짐이 좀 조심스럽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뿐이어도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건 너무 성인의 경지 같기도 하고. 그죠? 왜 다빈치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빈치가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칠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그 대충대충 해. 빈치 씨. 거기 누가 본다고. 그랬더니 다빈치와 내가 보잖아. 내가 나는 알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한국 톤으로 얘기하진 않았겠죠. 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아니까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내가 아니까 이 말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정말 나한테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아휴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 네 누가 알아주긴요.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대 창가에

0: 알렉스야, 알디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된거 아닌가요? 자,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이지만 또 대체 휴일이어서 조금 느긋한 아침이에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들 하나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

0: 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그래요.

자, 더피의 Mercy,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지난 주말에 지인한테 전화가 와서 송도로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망둥이가 제철이라고 하길래 세수만 하고 따라 나섰는데 망둥어 50여 마리를 잡고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아직은 망둥어가 좀 작은 편인데요. 11월 되면 엄청 커진다네요. 큰 거는 동태만 하대요. 그런 거 한 마리 올릴 때면 손맛이 진짜 끝내줘요. 낚시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손맛. 네. 예전에 바다 낚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고 멀미 대차게 하고 그 이렇게 옆에 뚝에서 하는 낚시 있잖아요. 그런 거. 갔는데 너무 정적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물몸을 때리다가 그러니까 몸은 편했는데 낚시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 저도 제대로 된 손맛을 그렇게 크게 혹은 많이 느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즘 또 물이 슬슬 찾으려고 하니까는 이제 네 제철어들이 올라오는 건가? 로즈가드님 주말에 조카하고 놀이공원 다녀왔는데 놀이기구를 오랜만에 탔더니 어지럽고 멀미나 소원났습니다. 아 옛날이요. 와 놀이기구 안 타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붐비는 건 매 한 가지였을 일 텐데 옛날에는 기다려서라도 이렇게 탔었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상상만 해도 거기 근처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예,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아 잠깐만 낚시를 시작해야 되나? 그런 건가? 자 아바의 Waterloo 그리고 It's Raining Man, Gary Halliwell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는 한국전쟁 끝 무렵에 태어나 소년기에 바로 밥벌이 현장에 들어갔다. 그 시기 많은 분들이 그랬듯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 없이 이용 기술을 익혔고 그 뒤로도 평생 같은 일로 먹고 사셨다. 아버지는 교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처음 내 자취방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둘러본 게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한 책장이었다는 걸 안다. 어머니가 내 먹거리를 챙기느라 냉장고를 거듭 열어보는 사이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어려워하는 상대를 대하듯 책장 주위를 기웃거렸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을 배움에 대한 미련과 갈망, 결핍과 주눅, 경의와 호기심을 발견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고작 이렇게 말했다. 아빠, 혹시 보고 싶은 책 있으면 가져가도 돼. 아버지가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은 자신이 나고 자란 소읍에서 그럭저럭 삶을 꾸려나갔다. 말수가 줄긴 했지만 일터에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다. 수술과 회복, 돌발 행동과 선망 증세의 반복. 가족회의 끝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발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1976년에 발급된 이발사 면허증과 시간이 멈춘 전자시계, 빈 옷장에 덩그러니 걸린 두 벌의 흰 가운을 보자 아버지가 문득 생생한 개인으로 다가왔다. 그곳은 아버지의 작은 세계였다. 아버지가 평생 꾸려온 일과 역사, 인간관계와 취미, 기호식품, 하루 루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이발사로서의 전문성과 지겨움,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삶이란 무엇일까? 인류의 지식을 흠뻑 흡수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유려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단숨에 술술 읊어대겠지만 삶이란 흘러간 노래를 경청하는 인지장애 노인의 눈빛 속에 있다. 짐작과 망설임 속에, 황급히 눈물을 훔치는 몸짓 속에, 철진한 유행가 속에서 조그맣게 반짝일 거다. 다만 주위가 너무 환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 나는 그걸 이제서야 겨우 깨친다.

자, 오늘 읽는 편지.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최근 글이죠. 산문집이죠. 그랬다고 적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민이라는 곡이었고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을 따로따로 인터뷰해서 직접 녹음도 하고 두 분이 구술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 에세이인데 소설가가 쓴 에세이라서 그럴까요? 산문 속에 여러 편의 소설이 들어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던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날 부모님과 한방에서 가요 무대를 보는 장면 이렇게 글로 그려지고 있는데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흘러나왔던 곡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들었던 곡이죠.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네. 자, 정말 AI에게 우리가 이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정말 유려하게 막 길게 정말 깊이 있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의 눈빛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반짝임은 우린 배울 수 없겠죠.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소설가 김혜란의 신작 에세이 그랬다고 적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규현의 광화문에서 팀이 사랑합니다 듣고 오셨어요. 실비아님, 친척집에 왔는데 새벽이 되니 눈이 번쩍 떠지네요. 아버지는 마늘 심는다고 밭에 가시고 엄마는 장보러 가시고 저 혼자 알디 방송 크게 틀어놓고 게으른 여유를 부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엔 하우스에 왕대추가 얼마나 달렸는지 숨바꼭질 해보려고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BGM을 듣고 크흡 하고 웃으셨다면 아마 당신은 옛날 사람? 딱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엄마 아빠는 오랜만에 온 애 그냥 늦잠 자게 내버려 둬라. 근데 애는 자다가 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오랜만에 온 자식은 집에서 자다가 눈이 번쩍 떠져서 봤더니 엄마 아버지는 일상으로 밭에 나가시고 나는 혼자 배 벅벅 긁으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창가 밖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 전원일기. 예. 1463님. 결혼한 지 1년 된 사위 맛있는 집밥 한 끼 해주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먹고 싶은 거 두 가지만 얘기하라 했더니 메추리알 장조림 오이무침을 얘기하네요. 어쩜 이리 소박한지. 그래서 먹고 싶다는 거에 곁들여서 갈비랑 잡채도 해주려고요. 갈비 잡채는 어머님이 폼도 많이 들 뿐더러 너무 약간 명절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해주면은 더 못 해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머님 갈비 잡채도 물론 좋지만 제육볶음 해주세요. 제육볶음, 예, 제육볶음 그거면 끝입니다.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 좋은 돼지고기 제육볶음 다 하나 하시면 아니면 돼지고기 그 삼겹살 잔뜩 넣은 김치찜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남자들이 그냥 365일 먹어도 좋아할 만한 메뉴죠. 자, 과연 저녁에 식탁에 뭐가 올라온지 제가 다 기대가 되네요. 키샤코울의 러브 듣고 옵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 됐고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이거는 조윤진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네요. 자,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안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 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3.9%며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 육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민의힘도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박스가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영화 암살자들의 티켓 디자인 논란에 사과하고 남은 수량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티켓은 메가박스가 영화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무상 제공한 굿즈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 기념식장을 연상시키는 그림에 총탄 자국이 표시된 투명판을 겹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투명판을 티켓 위에 포개면 총탄 자국이 연단과 좌석, 태극기 등에 겹쳐 보이도록 디자인돼 역사적 비극을 오락성 굿즈의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5도입니다. CBS 뉴스 추정원입니다.
8: CBS
9: 1분
8: 기상정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비구름들 뒤로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원주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의 분포로

0: 어제 낮보다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좀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공기도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 5도,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갈수록 점점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Fun, We're Young 듣고 오셨습니다. 653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자, 선물 드리고 시작해야죠. 베스트M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장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자, 아쿠아의 칼툰 히어로 그리고 라부쉬의 Be My Lover 듣고 오셨습니다. 0480님. 쉬는 날 대놓고 방송 크게 틀어놓고 좋은 노래 흥얼흥얼 따라하면서 빨래 개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행복해서 울컥하네요. 달력이 세 장밖에 남지 않았고 또 한 나이를 한 살을 먹겠지만 이렇게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 있죠. 참 이게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문득 드는 생각에 내 그날 하루의 태도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분 날씨가 되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창문을 열었더니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들어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열어놨던 창문 사이로 약간은 쌀쌀하지만 그 쾌청한 하늘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어때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아 그러면 식사를 좀 해야겠지? 그러고 들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른 집에서 먹었던 그 한 끼가 너무 맛있는 거야. 약간 이런 사소한 거에서 오는 문득문득 드는 감사에 대한 생각. 빨래 개면서도. 근데 빨래 개면서는 자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빨래 이렇게 수건 이렇게 쫙 해놓고 드라이 이제 꺼내면 포근하고 따뜻하니 부들부들한 게 좋은 향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얼굴 푹 파묻고 막 냄새 맡고 기분 너무 좋거든요. 아유 행복 뭐 있냐 그러면서 핸드폰을 열고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를 열고 아유 이렇게 행복할 때 또 예, 먹어줘야지 하면서 예. 자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1의 I don't care 듣고 오셨습니다. 문미용님. 오메 게시판 오랜만이구먼요. 아이디 잊어버려서 딸내미가 레인보우 다시 깔아주고 갔죠. 그대창 식구들 다시 만나서 무지하게 반가부러요. 아따 반갑소이. 어째 이리 오래 걸리셨을까이. 예. 반갑소이. 잘 오셨습니다. 문명님. 그나저나 한번 날 잡았고 저희도 1년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오랜만에 게시판 오셔서 안부 인사 나누는 약간 그런 이벤트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저희가 참 그래요. 이게 많이 활동이 많이 있을 시간 하루에 가장 많이 있을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네, 방송을 하는 거라서 게시판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 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좀 해볼까 싶네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기님 뒷산으로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빠서 운동은 꿈도 못 꾸는데 오늘은 여유롭게 산책 겸 운동 겸 다녀옵니다. 아 좋다. 이런 나만의 힐링. 좋죠. 저는 약간 이렇게 운동하고는 집에 들어갈 때 편의점이 들러서 얼음컵 하나 하고 물을 사요. 생수를. 거기다 콱콱콱 박으면 이게 담아놓으면 바로 시원한 얼음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발칵발칵 마시는 거야. 기분 너무 좋죠. 자,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노래를 듣죠. 앤 마리의 2002, 폴 러셀의 Lil Boo Thing, 그리고 캘빈 해리스의 Feels. 이거는 페럴 윌리엄스가 함께한 곡이네요. 요 곡 이렇게 세 곡 듣고 옵니다.

옥주님, 대구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 아들 오늘 새벽 기차로 다시 떠났습니다. 가기 싫다고 엄마 밥 먹으면서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짠한가요? 왜 그 멀리까지 대학을 갔는지, 겨울에 오면 내년 초에 다시 군대 가고 제대하면 다시 기숙사로, 앞으로 5년은 떨어져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봐요. 그런 아들이 저에게 셋이라는 비극적인 사실이. 좀 빨리 떨어뜨려 놓는 것도 네, 방법이긴 합니다. 남자는 또 그리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더 해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또 이 소중함, 이 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훨씬 더 배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엄마 밥 먹으면서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는 참 좀 짠하긴 하다. 그죠? 3946님. 30년 지기 동생을 만나러 기차 타고 대구로 가는 중입니다. 거의 2년 만에 가는 거라 너무 설레네요. 무궁화호로 덜컹덜컹 느릿느릿 가는 거라 알디 방송 끝날 때까지도 도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나네요. 무궁화호가 그렇게 느린가요? 저도 무궁화호를 타본 적이 있나? 대부분 KTX만 탔었던 것 같아서. 좋은 여행길이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어쨌든 제가 네, 좀 버텨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저희도 곧 있으면 끝나거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0: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며 직원 이외에 고객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기반 해킹 공격과는 무관한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차기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 연승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현재 실종 상태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차 경계 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 전초 경계를 맞는 235군단에서 개인 공용 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탄 원칙을 어긴 1, 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군단의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지난 5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 6개월 동안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산재 사망자는 2,350명, 올해 상반기에만 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 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같은 기간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재해자들의 직업군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아파트 경비와 건물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다고 조지아 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조지아 수사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조지아주 남부 비엔나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청년 2명의 시신과 30여 명의 부상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총격은 현지 고등학교의 풋볼 승리 파티 중에 발생했고 사망자의 총격 용의자 신원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8: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0: 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많이 맞아도 괜찮아요. 마지막 펀치만 날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크든 작든 중요치 않아요. 오랜 무명 끝 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의 인터뷰에서 본 내용인데요. 취미로 권투를 즐겼다는 그는 힘든 순간마다 마지막 한 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위력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저 한 번이라도 주먹을 뻗을 수 있다면 신기하게도 괜찮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살다 보면 링 위에 올라선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멋진 한 방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저 손 한번 뻗어보는 것,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작은 용기 하나 챙겨서 출발해 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이승열입니다. 나라.

0: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됐을까요? 이승열의 나라,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꼭 대단한 한 방이 아니더라도 손 한번 뻗어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늘까지는 조금 쉬어가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도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기보다 미뤄둔 일 하나 혹은 건네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것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지금은 좋은 노래로 작은 용기 하나 챙기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바비킴, 고래의 꿈 함께 했습니다. 언제 가을이 되나 했더니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죠. 선곡이 가을 가을 합니다. 고둘선님 보내셨고요. 10월 되니까 기온도 조금 더 떨어지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하시면서 빵빵한 호랭이님 청하신 여행 스케치 운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되니까 발라드 세포가 확 돋아나네요 하시면서 박소미님 청하신 곡부터 들을까요? 엄정화 후회.

최유리의 노래 단풍 별빛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이어갈게요. 햇빛님, 오늘 15일이 결혼 20주년 기념일인데요. 둘째 돌 사진 이후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 스튜디오 예약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찍어야 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죠. 모처럼 큰맘 먹고 예약하셨으니까 멋진 사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거 청하셨는데 이 곡 이카루스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 인공관절 수술 후 간병하느라 못 듣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왔습니다. 계절도 바람도 다 바뀌어 있네요. 임영웅 부디 행복해질 거 신청해요. 한 달 동안이나 집을 떠나 계셨다니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에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이카루스님도 행복한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어요. 먼저 이부열님 청하신 곡 들을까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우크렐레 피크닉의 노래로 듣습니다.

임여궁의 노래 부디 행복해질 것.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0061번님 부평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꼬마 마녀님은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선곡이 가을을 더 반기네요 하셨어요. 음악 듣기 참 좋은 계절이죠. 10월의 랄랄라는 더 행복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붙어서 지내기로 해요. 잭스키스입니다. 아프지 마요.

데이트의 노래 심장이 없어 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알리의 365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K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지 효시비에스 노컷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 전쪽 경계를 맞는 2, 3, 5군단에서 개인 공용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방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1, 2군단, 3군단 이하 22사단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합동참모본부와 5군단에는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충북 옥천군에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민의힘도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의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자택 앞 시위로까지 번지자 배우 유해진 씨의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 씨 소속사 베스트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3.9%며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국전력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 파악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직원 이외 고객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기반 해킹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다고 조지아 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입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3: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0: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구 중 하나로 지름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 합격의 지름길, 취업의 지름길. 근데 사실 거리가 짧아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는데요. 골이 깊거나 고개가 높거나 길이 험하거나 시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을길을 산책할 때는 지름길 대신 일부러 더 먼 길을 돌아서 갈 때도 있죠.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길이나 가을 햇살이 눈부신 공원 길을 걷다 보면 걸음이 저절로 느려지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싶어지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지만 대체 휴일이어서 여유를 한껏 부릴 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도 좋을 2시간의 여행길 지금 시작해볼까요?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실크소닉이었어요. Leave the door open. 브루노마스 앤더슨 팍의 목소리였죠. 걷기 좋은 산책길이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산이나 숲길을 따라서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 공원에 데크를 갈아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든 것도 많지만 지름길로 간다는 건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목표지만 산책길은 그렇지가 않죠. 주변의 꽃과 나무들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하고 호수나 연못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면서 계절의 풍경을 충분히 느끼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걸으면 오히려 많은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죠. 마침 대체 휴일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여유로운 월요일. 오늘 같은 날 평소 다니지 않던 산책 코스 하나 개발해 보셔도 좋겠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마룬5의 Sunday Morning이었고요.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또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까지 광고 후에 세 곡을 들었습니다. 5335번으로 지수님 10월 10일 저 상견례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요. 상견례에서 주의할 점이나 대화 같은 걸 톡으로 막 보내네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휴,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키웠나 싶기도 하고 좀 씁쓸합니다 하시면서 하소연 아니 하소연을 하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요즘 친구들의 문화 아닐까요? 톡으로 업무 처리도 하고 중요한 자료도 보내고 소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뭐 우리 때랑은 업무 방식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니까 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는 딸이 예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잘할 거로 보이죠. 마음은 여기 해피송에서 푸시고 좋은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스타쉽이에요. 세라.

영국의 듀오죠. 왕청이었습니다. Everybody have fun tonight이었고요. 그 전에 제주 딸기산도님의 신청곡 Go West의 King of Wishful Thinking. 이 곡은 또 게리 마셔 귀여운 여인의 엔딩 크레딧이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비디오로 봐서 잘 몰랐던 곡이었는데 아 게리 마셜이 또 여자인 여자보다 더 여자의 마음을 잘한다. 여자인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잘하는 것 같은 감독 아닙니까? 그 전 곡은 스타쉽의 세라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2430님이 저 우쿨렐레 배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한 기억도 있는데요. 이 가을 더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친답니다 하시면서 인증샷을 주셨는데 와 연주했던 그 장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현악기는 현악기만의 매력이 있죠. 날씨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고 누가 어떻게 또 튕기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큰 고비는 넘기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악기, 다른 현악기에 도전하셔도 금방 배우실 것 같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도 기타 잘 치시는 분들이 연주를 자주 하시는 곡들 가운데 하나죠. 빅맘님 신청하셨네요. 제이슨 브라스 콜비 카레입니다. Lucky.

마리 딕비 Say It Again이었고요. 또 제이슨 브라스 콜비 카레의 Lucky였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수연 아빠님 위타 칼립스예요. 페이퍼 마셰.

레사오노 I Wish You Lov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캔디핑님 토니 조 화이트의 Ain't Going Down This Tim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

0: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데 이어 금융권 상당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는 오늘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한 순간을 연상시키는 영화 암살자들의 이른바 타는 티켓 논란에 대해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몰지각한 상업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인간의 존엄마저 포기한 저급한 상업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시장에서 흉탄에 목숨을 잃은 그 참혹한 순간마저 굿즈의 소재가 돼야 하느냐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돈이 돼도 팔지 않는 금도가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 검체와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8월 말인 35주차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약 3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으로 환자와 하수 검체 모두 에서 검출량이 증가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차기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 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지만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현재 실종 상태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CBS 뉴스 최종원입니다.
1: CBS
2: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2: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애경님, Earth, Wind & Fire, Boogie Wonderland,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도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누겠습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5: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6: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산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6971님. 여기는 장손 집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저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대청소 하려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데 노동요로 최고인 해피송 오감이 고루 행복한 가을 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와, 장손 집이시면 1년 365일 그렇지 않은 집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골의 풍경을 자주 보실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가을에는 진짜 오감이 고루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쁜 거, 맛난 거, 향기로운 거, 뭐 청아한 거 등등 우리가 느낄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계절입니다. 세 곡을 함께 했고요. 립싱크의 Design of Music, 또 말티카의 Toy Soldiers, 또 뱃살이 뚠뚠님,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an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0월 5일 월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호레노츠님, 쉐어가 노래해요. Just Like Jess James.

키키디의 Don't Go Breaking My Heart였고요. 마포국장님, 폴 맥카트니, 스티비 번더, 에보니 앤 아이버리 전했습니다. 7924번으로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는요. 저희 가족은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 가서 전갱이를 낚시했는데 120마리 잡았습니다. 아, 손맛이 진짜 좋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푹 쉬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이야, 일단 전갱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고요. 아, 이거 내가 아는 거 맞나 하고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지라고 나오는데 아지 아시죠? 예전에 진짜 아지도 생선가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다들 여기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갱이를 낚시로 120마리. 영 하나 잘못 붙이신 게 아닌가 싶을 생각도 드는데 와 진짜로 120마리를 잡으셨다면 양식장 하나를 다 털어두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처럼 이번 주말에 푹 쉬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또 쉼에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Dan Hill, It's a Long Road.

5119님 직소의 Sky High였고요. 리타 쿨리즈의 We Are All Alone, 또 데닐의 It's a Wrong Road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어집니다. 하중님이 신청하셨네요. 빌리 주엘의 Just the Way You Are.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0702님 마이클 잭슨입니다. Heal the World 남기고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경제신문지 휴시비에스 노코뉴스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의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자택앞 시위로까지 번지자 배우 유해진 씨의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 씨 소속사 베스트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차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 전초 경계를 맞는 235군단에서 개인 공용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방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1, 2군단 3

0: 5군단 이하 22사단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합동참모본부와 5군단에는 미흡함 업무 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기구는 선원들은 안전하고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해당 사건이 정확히 언제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례는 이달에만 네 번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지난 5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 6개월 동안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산재 사망자는 2,350명, 올해 상반기에만 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같은 기간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재해자들의 직업군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아파트 경비와 건물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 경찰이 8월까지 검거한 마약 밀수 제조 사범이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 공급원 차단을 위해서 밀 반입 유통망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판매 사범 검거 인원도 3,396명으로 6.6% 증가했습니다. 도난 유실된 우리 문화재 80% 이상은 여전히 행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국회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방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5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입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대체 휴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휴일인데, 오늘 휴일이지만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는 생방송으로 또 송편님들과 함께 한다는 점 안내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김없이 열어놨습니다. 아,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가요 앞으로 새로 들어온 선물 중에 하나인 퀼리 스페인 과자 세트를 보여드렸어요. 또 인별그램에도 사진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고단백 저당 간식으로 살도 안 찌는데 맛까지 잡은 과자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두 분께만 딱 보내드렸는데 아쉬워하는 송편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송편님 두 분을 뽑아서 스페인 과자 세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저희가 선물하느냐. 바로 우리 송편님들이 어떤가요의 홍보대장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어떤가요 홍보대장 송편님, 줄여서 홍대송. 오늘의 홍대송 두 분을 매주 뽑아볼 건데요.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제가 오늘은 육성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송편님들 아마 대부분 그 톡 사용하시죠? 톡? 네.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은 레인보우 어플을 열면은 어떤가요가 방송되고 있는 화면 창에 그 깨톡 아이콘이 보입니다. 노란색 아이콘이 중간에 보이는데요. 짐 모양 바로 옆에 노란색 깨톡 아이콘을 누르면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친구와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경고성 멘트 같은데 주의하는 멘트 아니고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공유하고 싶은 깨톡창으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체 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 톡방, 친구 톡방 다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이 톡방에 올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는 이제 뭐 꼭 안 올려도 되겠죠. 공유를 해 주시고 송인찬의 어떤가요? 같이 들을래? 송인찬의 어떤가요? 같이 듣자. 아니면은 이거 꼭 들어라. 이렇게 약간 반 강요하는 것도 저희는 환영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셔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샵 1212번 문자로 사진 첨부 인증만 해주시면 미션 완료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지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인보우 창에 깨톡 공유하게 해서 단톡방에 공유하고 멘트 한마디 캡처해서 샵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핵심은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 깨톡창일수록 좋다는 점이고요. 또 전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편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레인보우 사용 안 하고 그냥 주파수로 맞춰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 화면 있죠? 메인 화면을 캡처해서 그걸 또 깨톡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당장 들어라. 이거 같이 듣자.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저희 샵 1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진은 그 레인보우 게시판에선 전송이 안 된다고 하고요.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12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어떤가요? 첫 번째 홍보대장 송편님, 홍대송은 누가 되실지 지금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B면에서 저희가 퀼리 스페인 과자 세트 받으실 두 분 뽑아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후 A면에서는 원투 찬찬찬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편님들 늦지 않게 오늘 에너지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입장 부탁 바랍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8: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8: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0: 실력 GHC 경기주택도시공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컨츄리 꼬꼬 어우 해피 신지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해뜰 날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제가 방금 직전에 홍대송 홍보대장 우리 송편님들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를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이번에는 화면과 함께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레인보우 화면이 보이죠. 그러면은 가운데 저 노란색 존재감을 뽐내는 노란색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깨톡 아이콘인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카카오톡 친구와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경고성 문구가 하나 뜹니다. 진짜 들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카카오 깨톡창으로 넘어갑니다. 네, 깨톡창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단체 톡방이나 아니면 친구 단체 톡방에 버튼을 누르시고 공유를 해주시고

그 사진을 캡처를 해서 샵 1212번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3036번님, 6306번님, 2926번님, 0736번님, 5178번님 잘 보내주셨고요. 0736번님은 또 우리 딸들과 함께하려고 단톡방에 공유 이슈라면서 문자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뽑을 예정이니까 1부 진행하는 동안 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체 없이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의 월요일 힘낼 수 있는 찬스. 원, 투, 천천, 찬스!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 스텝 투 스텝 앞으로 입장해 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천천천.

자, 스텝 밟으면서 신나게 원투 천천천 입장해주신 우리 송편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10월의 연휴, 아 대체 휴일로 오늘 쉬는 송편님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 송편님들, 대체 휴일이 뭐야? 하시는 송편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오늘도 일한다는 송편님들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알차게 휴일 보내고 있는 송편님들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어떤가요 듣고 있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필요하고 텐션업을 원하는 송편님들께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 저희가 충전해 드립니다. 원투 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 천천천 첫 번째 곡 45rpm의 즐거운 생활로 달려봅니다.

자, 10월 5일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월요병 타파하고 싶다, 힘내고 싶다, 응원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는 모든 사연들 문자번호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어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송디가 힘차게 응원 들어갑니다. 우리 송편님들 파이어!

놀자님, 저도 오늘 휴일인데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원래 일하는 공간에서 노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오늘도 놀자님 힘차게 파이팅! 피고인 송키님, 소파에서 아들이랑 뒹굴뒹굴 하면서 듣고 있어요. 소리 질러! 자, 뒹굴뒹굴 힘차게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우리 피고인 통키님 흔들흔들 파이어!

조이5575번님, 집에서 낮잠 안 자려고 PC로 문서 보고 있어요. 내일 회사 가서 만들 서류 있거든요. 조이5575번님이 잠에 들지 않도록 저희가 힘차게 텐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이5575번님, 정신 체리!

비염이랑 싸움 중이에요. 날려주세요. 자, 데니 오빠 쪼아님의 비염에게 갑니다. 비염아 가라!

드립니다. 에너지 충전 완료. 이어지는 곡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나얼 Ring My Bell.

6297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음식 집배원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6297번님 지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에 지지 맙시다. 파이팅!

제 여자친구는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친아 주말 힘내고 얼른 퇴근해라. 이렇게 또 로맨틱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병진이 대리님 기다리는 동안 신나게 텐션 업!

베리베리님 점심 먹고 졸려요. 졸음아 가라. 제가 잠 잘 깨워드릴 테니까요. 지금 뭐 집중하시고 갑니다. 베리베리님 아주

8284번님 토일월 즉흥적으로 강원도 홍천으로 바다 대신 산 보고 가족여행 다녀오는 길에 송디 에너지 가득한 목소리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힘나게 에너지 충전 고마워요.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면서 파이팅. 우리 5251번님 집까지 정말 조심하게 조심히 잘 도착할 수 있기를 저희 어떤 과요가 응원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응원 갈게요. 5251번님

8314번님, 송디, 남편이랑 점심으로 짜장면 과자 한 봉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바늘 같은 송디 목소리로 찔러주세요. 손가락 피고 있어요. 자, 8314번님, 웃으면 복도 오지만 소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웃어볼까요?

0: 마지막 곡입니다. 제게는 우리 송편님들이 모두 연예인, 싸이의 연예인.
1: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0: 카사블랑카님, 오늘 당직 근무라서 텅 빈 사무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마음껏 흔들어 봅시다.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먹고 포도와 어떤가요 디저트로 세상 편한 자세로 연휴 마지막 날 즐기는 중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 마음, 편안한 마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지치지 맙시다. 월요일 좋죠?

동네 노는 언니님, 오늘 대체휴일이라 손님이 많네요. 그만큼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은 풍부해지도록 동네 노는 언니님 사는 동안 많이 보시오.

7573번님, 가족여행으로 군산에서 서천, 서천에서 대천, 대천에서 당진, 이제 당진에서 인천 집으로 갑니다.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우리 아들 선준우 사랑해. 아드님 성함이 선준우인 것 같은데 저 송디도 준우야 사랑해. 용석이님, 미루다 미루다 세차하고 러닝도 하고 월요일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야, 드디어 하셨습니다. 끝까지 미루고 미루셔서 러닝도 하고 세차도 하고 오늘 하루 아주 즐거운 하루.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 밟으면서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엔 목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도 위로도 한 번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두루마.

0: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4시까지 채널 고지야!
1: 에디킴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조지, 로미오 앤 줄리엣,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부른 러브 레시피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까 동네에 노는 언니님의 사연에 손님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마음만큼은 풍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가요에 손님이 많다는 뜻이었다네요. 저희는 뭐 대기번호 없습니다.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 자리 무한대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원하시는 일렬에 앉아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아까 원투찬찬찬에서 사연 보내주신 우리 7573번님, 5251번님, 9780번님께는 오늘 월요병 힘내라고 저희가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피고인 통키님이 송디 PC방 놀러온 젊은이 같아요. 듀얼 모니터로 게임을 얼마나 잘할지 감도 안 아이, 이 약간 이게 좀 그 PC방에서 자주 출몰하는 그 비주얼인가요? 원래는 모자를 앞으로 썼다가 이게 생각보다 이 마이크를 좀 잘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모자 쓰고 방송하시는 이 DJ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던 건지. 저는 아직 이런 데서 또 미숙한 게 티가 나죠. 그래서 그냥 아예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시원하게 이마 깠습니다. 시원하시죠? 우리 송편님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화면은 듀얼 모니터지만 사실 저는 의외로 MG 대표주자지만 듀얼 모니터 같은 이런 신문물, 뭐 신문물이라기 좀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런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 항상 제 전공이 전기전자인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놀라면서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너 전기전자 아니냐. 이렇게 꼭 그런 얘기 나오죠. 예. 뭐 그렇다는 점.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빛과 소금의 조바심으로 함께하고요.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4주기 추모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시민 추모제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하는 공식 4주기 기억식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시민 추모제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는 2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4주기 기억식이 엄수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의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도 넘은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0: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3.9%이며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다고 조지아 수사국이 밝혔습니다. 조지아 수사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조지아주 남부 비엔나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청년 2명의 시신과 30여 명의 부상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날 총격은 현지 고등학교의 풋볼 승리 파티 중에 발생했고 사망자와 총격 용의자의 신원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교량들을 집중 공습하는 가운데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약 2조 원 규모의 군사 에너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무기 생산과 드론 공동 대응 등을 담은 12조 9천억 원 규모의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9.9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2: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입니다. 슈퍼주니어가 부른 행복. 자, 라이언 이글스님, 김영민님, 캐틀라 판다님, 삼칠샤인님, 유마나님, 너튜브로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A면 시작할 때 홍대송, 이 홍보 대장 송편님들 찾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첫 주 당첨자는요? 끝번호 1007번님, 292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건강하고 맛있는 과자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0829번님이 중국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해외 배송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또 받으실 주소가 있다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홍대송 참여 방법을 저희가 아까 육성으로만 좀 안내드렸는데 살짝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정리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주파수 잘 맞출 준비 해주시고요. 갑니다. 송디와 텔레파시. 테스트.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자, 금요일 코너에는 돌려돌려 번호판이 있죠. 이 번호판과는 이제 송편님들이 점점 통하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와의 텔레파시는 뭔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수신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막 일부러 이상한 숫자를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솔직히 이 말도 웃긴 게 이상한 숫자 고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숫자, 생각한 숫자를 적는 것뿐인데 오늘은 부디 많은 송편님들과 통하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송편님들에게 또 저의 텔레파시를 보내볼까 합니다. 오늘 송편님들이 보내주실 숫자는요 0, 0부터 99 사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자리 숫자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조건 두 자리 숫자입니다. 10부터 99까지 중에 하나라는 점. 자, 송편님들 그리고 하나만 보내주셔야 돼요. 숫자를

가끔 두 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집계 인정 안 되고요. 집계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13분부터 19분까지 저희가 집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숫자 문자 레인보우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또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집계 시간은 13분부터 19분까지 지금 대략 한 3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파시 보냅니다. 이야! 아! 오늘은 두 자리 숫자 텔레파시를 보냈는데요.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어 놨을지 5초 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2, 1, 땡!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역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두 곡 함께하고 오는 동안 또 우리 송편님들의 숫자, 번호 많이 받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송디가 특별히 두 자릿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번호 먼저 1의 자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 9. 1의 자리 숫자는 9였고요. 마지막 10의 자리 숫자는 행운의 숫자 7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송디가 고른 숫자 79. 익숙한 숫자죠? 우리는 모두 친구. 송편님들과 저의 관계를 나타낸 숫자였습니다. 자, 79. 79 보내주신 우리 송편님들 당첨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텔레파시가 맞은 송편님은 총 0명이었습니다.

그 송편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79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송편님들이 최대한 연휴에 또 들어주시는 감사한 마음에 많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79라는 숫자를 적었는데 오늘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석고대죄를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텔레파시는 꼭 통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강력한 힌트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BS 감사팀은 감사하라. 영명이 웬 말이냐. 이게 10명이 당첨돼도 문제지만 한 명도 당첨 안

되는 것도 참 문제란 말이죠. 언젠가 이런 게 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 더블 찬스로 또 성표님들과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노래로 한곡 청해보려 합니다. 015B와 오웬,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동일업이 ON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주파수도 다 버리고였습니다. 제가 방송한 지 두 달 좀 더 됐는데 벌써 꽝이 한 두 번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 기조를 더 유지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66번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위가 생기게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장모가 돼야 할까요? 잘 찾아오셨죠? 우리 송편님들 이런 질문에 고수시거든요. 지금 이 살짝 고민인 것 같은데 이 고민을 들은 송편님들께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내가 장모가 된다. 장모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장모가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엄마 같은 뭐 그런 장모가 되고 아빠 같은 이런 시아버지가 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또 아니다. 사위는 사위고 아들은 아들이고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시아버님은 시아버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우리 혹시 또 현직 장모님이신 송편님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예비 장모님이 되실 송편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재밌는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PD는 많이 웃어주는 장모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 곡 청했습니다.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사위는 얘기하고 장모님은 웃어주고

길 잃은 상어님은 준비요? 할머니도 준비 없이 되던데. 준비라는 게 사실은 뭐 크게 그냥 닥치면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힘내라 해피마음님이 아 좋으시겠어요. 장모 뭐 준비해야 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저도 장모가 되고 싶은데 정답 고기를 많이 먹인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등! 1등 장모님! 고기 많이 주는 장모님? 1등 장모님! 아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사위가 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이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제가 좀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위들이 무장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등짝을 때려줄 수 있는 장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뭐 하다가 막 사고 쳤어요. 그럼 와가지고 등짝 한 대 이렇게 시원하게 탁 치면서 아유 다 부셔라 부셔 부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등짝이 애정의 등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맞으면서도 즐거운 거거든요.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장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싱숭생숭한 로제일님께서는 요즘에는 뭐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잘 통하는 장인장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참 공감을 한다, 이해를 한다. 이게 아, 노력의 영역인 것도 분명 있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피고인 통키님은 아무 터치 안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시면 좋을 듯요.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스타일인데 너무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현직 며느님 오셨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아무 터치 없고 서로서로 만날 때만 만나는 이런 거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이 내용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마님이 DJ 바뀌셨나 봐요. 갑자기 멀쩡한 분이 계셔서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미지가 어땠던 겁니까 도대체 하마님.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송디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멀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조규만의 다 줄 거야로 한번 가봅니다.

소대 사랑 그리고 추억 그 전곡은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였습니다. 자 갑자기 장모님이 된 한송편님 어떻게 어떤 장모가 돼야 될지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Look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에셀나무님, 날마다 출근하면서 CBS 라디오와 함께 업무 시작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쉬는 날 처음으로 보라 들어와서 송디 처음 뵙네요. 날마다 듣는 목소리라 내적 친밀감은 뿜뿜입니다. 자주 들어오진 못해도 날마다 힘받고 있습니다. 송디 파이팅! 아, 제가 이렇게 뭐 꼭 남겨주시지 않아도 우리 샤이 송편님들의 얘기는 안 해도 다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텔레파시는 안 통하지만요. 그리고 저도 송편님들께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걸 보면서 방송을 하고 또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힘내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휴일,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2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끝곡입니다. 프롬의 좋아해.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에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 전초 경계를 맡는 2, 3, 5군단에서 개인 공용 화기 미사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방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1, 2군단, 3군단 이하 22사단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합동참모본부와 5군단에는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도 넘은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계당국에 영화 관계자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4주기 추모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시민 추모제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하는 공식 4주기 기억식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시민 추모제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는 2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4주기 기억식이 엄수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지난 5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 6개월 동안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산재 사망자는 2,350명, 올해 상반기에만 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 뇌심혈관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같은 기간 뇌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재해자들의 직업군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아파트 경비와 건물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한 마약 밀수 제조사범이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9.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나른하게 몸이 무거워지는 월요일 오후. 원래대로라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일터에서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살짝 다릅니다. 달력에 빨간색이 선명하게 칠해진 대체 공휴일. 회의실에서 한숨 쉬고 있을 이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이 여유가 어찌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있기엔 이 보너스 같은 오후가 좀 아깝잖아요. 졸음 털어내고 무거웠던 어깨를 흔들면서 기분 좋은 음악으로 채워보자. 웸입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언제 들어도 이 노래는 발걸음을 참 가볍게 만들어주는 노래 같아요. 뭔가 이 나른했던 몸이 쫙 펴지는 기분이랄까요? 통통 튀는 느낌? 오늘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뭔가 공짜로 뭔가를 선물 받은 것 같은 이 느낌의 월요일 오후,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계신가요? 뭐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던 카페 투어 왔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가볍게 동네 산책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이 달콤한 여유를 라이키팝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 여유로운 풍경에 라이키팝이 좋은 음악 살짝 얹어드리겠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포인터 시스터즈의 I'm so excited 였고요. 1316님 신청곡 Ace of Base의 Don't Turn Around 까지 함께 들었어요. 7610님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쉬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뭐니 뭐니 해도 여유 중에 여유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멍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걱정 없이 쉬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시간 참 소중한데요. 7610님께 라이키팝 한 시간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사랑아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토토의 I'll Be Over You 그리고 옥수토박이님 신청곡이에요. Alice Cooper, You and Me.

아바의 맘마미아 그리고 조지 벤슨의 Turn Your Love Around 오성희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2286님 마트에 장 보러 잠깐 왔는데 흘러나오는 하디 목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팝송 듣고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잠시 장보기를 밀어두고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음악 듣고 있으니까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면역치료 기간으로 조금 힘들 때도 하디 목소리 라이키팝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항상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2286님 아이고 치료기간 많이 힘드셨죠.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지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 계속해서 저도 응원하고 또 위로의 마음을 보낼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 시간이 우리 2286님께 또 소소하지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닐 다이아몬드의 B 그리고 이석강님 청해 주셨어요.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

조우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도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오늘 끝곡은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The Living Years 띄워드리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낮은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태백과 평창은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특보도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한자릿수대의 차가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에도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불편이 없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0: 마냥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 연구실.
12: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투수를 노렸던 국내 증시 지난 3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었죠.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는 얘기까지 도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반기를 버텨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쏘리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5: 잘 부탁드립니다.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경제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6: 왜냐면요, 네. 일단 블루벨트 소유자인데 주짓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자신 거죠? 네,
7: 이거 주짓수를 아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 되게 웃기실 것 같은데 이 블루벨트가 맨 밑에서 두 번째 단계거든요.
6: 그래도 단이 있는 거잖아요.
7: 저는 너무 개인적인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네요.
6: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혼란하고 잘 모르겠고 소음이 많을 때 뭔가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 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네. 강단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0: 왠지 그 주짓수 블루벨트가 와닿았어요.
1: 그래서 함께 네.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0: 요즘에 흉흉한 얘기도 너무 많고 갑자기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장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
2: 그러니까요.
0: 5% 넘으면 저는 사실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들 난리들 쳐서. 그런데 5% 넘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2: 금리가 오르면 안 좋죠.
0: 안 좋다. 이건 맞는 거죠.
2: 주식에는 안 좋은데 네. 저는 항상 조합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익이 약간 비실비실해. 비실비실하고 뭔가 온갖 걱정이 되게 많았던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툭 튀었으면은 주식이 무너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뭐 경제가 되게 좋습니다. 숫자는 되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미국 경제도 뭐 뉴스만 보면 양극화다 보다 많은데 전체적인 숫자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상당 부분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 빅테크들 실적 좋거든요.
0: 맞습니다.
2: 기대보다 더 해주느냐 기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이지 막 전년 대비 30% 40%씩 막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체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 하락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 뭐 금리 올려서 난리 난다더니 무슨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이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기업 이익이 되게 강하게 밀어주고 있어서 뭐 이런 되게 어색한 조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숫자를 몇 개 만지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체력에 어울리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미국 경제 체력에 맞는 금리가 3%예요. 근데 미국 금리가 5점 몇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미국의 기업 지금 당장의 이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안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격하게 아래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에 어울리는 적정 금리가 몇일까 계산해 보면은 5.1이거든요. 5% 초반이에요.
0: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2: 맞습니다.
0: 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때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군요.
2: 예, 그래서 5.1이라고 한다면 지금 5.3 금리가 적정한 수준보다 높은데 그게 뭐 1% 높고 2% 높은 게 아니라 뭐 0.2% 그러면 뭐 기분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감당 못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0: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성장 없는 시절을 살았잖아요. 최근에 그 때문에 그런지 성장 있는 이 시점에 금리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그쵸, 같은 뭐 측면이네요.
2: 불과 몇 년 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게 딱 맞아요. 뭐 제로 금리다.
0: 네.
2: 뭐 마이너스 금리다 했던
0: 맞아요.
2: 게 그렇게 뭐 한 뭐 3, 4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막 5%래 6%래라고 하니까 공포감이 들 수 있죠.
0: 맞아요.
2: 들 수 있는데 그리고 금리가 오른 거를 어떻게 포장해도 낮은 게 좋죠. 투자에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한 레인지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왜 또 이게 공포 이슈도 있지만 또 자산 밸런스와 관련해서는
2: 네.
0: 채권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은 또 요즘에 지난 7월에 너무 이제 고통받은 분들이 많아서 내 이럴 바엔 그냥 국채 금리 높을 때 국채나 살까?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2: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당부, 제가 뭐 주제넘게 당부 말씀을 드려보자면 채권 금리가 지금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금리 기준으로 하면 5.3에서 뭐 뚝뚝뚝뚝 떨어질 거니까 지금 채권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저점 매수인 거죠.
0: 그렇죠.
2: 이런 컨셉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월을 생각해보면 9천이 고점일지도 몰랐고 그리고 4천에서 9천까지 그렇게 빨리 갈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다 온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주식이 막 급락하고 뭐 변동성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나. 그래서 채권은 사실은 뭐 내가 엄청 부자가 아닌데 채권 그리고 뭐 3, 4%, 뭐 4, 5%인데 내가 저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안정하고 이자가 계속 나오는 것에 돈을 넣어놓 놓는 게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되게 몸과 마음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금리가 불과 1년 전, 불과 2년 전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담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은 내가 채권으로 해가지고 막 10%씩 내야 되겠다, 20%씩 내야 되겠다. 주식보다도 호흡이 더 긴 자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0: 그쵸.
2: 그거는 하나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2: 네.

0: 그런데 거기서 또 금리가 조금 더 인상이 될 것 같고
1: 네.
0: 나라들마다 돈은 엄청 풀어서 국채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고
1: 맞아요.
0: 물가도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일종의 자산 배분 개념인데 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라도 조금 워워하는 건 어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 있어요.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왜 우리 고수들 특히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분들 보면은 뭐 분산으로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그게 아유 뭐 부자 됐으니까 돈 많으니까 저렇게
0: 속편하게 돈이 있나 보다 이거죠.
1: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점 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률상 엄청 낮거든요. 근데 보통 저점에 사고 싶고 고점에 팔고 싶죠. 저도 그런데요. 예. 그리고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은 확률상 너무 낮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렇게 금리 전망을 막 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이번에도 저점에 사봐야 되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 막 적정금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정금리가 미국의 5.1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가?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주식도 적정 가격 대비 엄청 빠질 때도 있고 엄청 올라갈 때도 그렇지. 있으니까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데 뭔가 올라가서 푸닥거리를 할지언정 다시 중심점이 5.1이라면 글로 내려오겠다라는 얘기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한 3분의 1씩 나눠서 내가 목표한 계획한 금액들을 좀 사야 되는 시기인 건가? 그러다가 3분의 1에 한 번 정도는 또 저점에 매수할 운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0: 알겠습니다.
1: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아유 전양반도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후에 유가의 흐름을 하나 짚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전망할 때는 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대, 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대, 뭐 AI의 생산성이 어떨 것 같대, 그게 다 이제 섞여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게 금리인 건 맞는데 금리를 전망할 때 유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가만큼 이렇게 널뛰기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많이 널뛰기.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올해 유가는 진짜 널뛰기였어요. 57불로 시작해서 120불 갔다가 69불 갔다가 105불 갔다가 다시 90불이거든요. 두 배 올랐다가 50% 빠졌다가 다시 50% 올랐다가 정말 널뛰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금리 전망과 물가 전망은 맞출 수 있는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유가를 보라.
1: 예, 우리가 뭐 투자는 원래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래요.
0: 실증적 자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1: 네,
0: 거군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AI 산업이라든지 지금 그 잘 되는 산업들이 이끌고 있는 성장이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유가 같은 상단에서 누르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반에서 받쳐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고
1: 네네.
0: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지루하다면 지루하달까요? 사실 우리가 한번 쫙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는 받쳐주고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가는 느낌이에요.
1: 네.
0: 이거 계속 가요? 이렇게?
1: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험이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0: 네.
1: 근데 주가는 이제 강세장도 있고요. 횡보장도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작년 이후에 경험했던 상승세는 유례 없이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
0: 그게 너무 강했어요, 느낌이.
1: 강했죠. 근데 내려올 때도 강했다라는 거 한 번 더
0: 맞아요.
1: 예, 생각을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주식 시장은 선방이란 표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방이란 표현이 사실은 딱 맞거든요. 우리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저 멀리 미국에서는 AI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고 또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한대 안 한대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온대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횡비디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횡보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횡보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 뭐 미국 금리가 5.3 상향 돌파 뭐 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게 지루한 것이 저는 선방이라고 막 이렇게 답답해 라고 수익률은 가리키고 있을지라도
0: 네.
1: 저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고 보니 굉장히 나쁜 뉴스가 잊을만하면 많이 나빴네요.
1: 미국 금리가
0: 나왔네요.
1: 그렇게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0: 그쵸.
1: 하고 뭐 5% 간에만에를 논했던 게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쭉쭉쭉쭉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7천선의 공방이면 저는 선방인 것 같은데.
0: 그렇군요.
1: 네.
0: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면 AI가 네.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0: 이끌고 있고 삽과 곡괭이를 판다고 알려진 삼전 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또 주식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그걸 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사이클이 없고 사이클은 됐고 이제 쭉 가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 계속 갈 거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집중하는 건 맞는데 나중에 좀 주가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어떤 신호들은 그래도 계속 봐야 돼. 라고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 신호가 개인 투자자가 알기엔 너무 어려워요.
1: 아,
0: 그래서 좀
1: 네.
0: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좀 주세요.
1: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할수 있는 신호는 없어요.
0: 그렇구나. 일단 쉽게 할수 있는 건 없다. 열심히 해야 된다.
1: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되게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들으시는 분들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호를, 그러니까 확률을 좁혀나가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0: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1: 근데
0: 네.
1: 이제 그렇다고 기가 막히게 되게 맞출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0: 그럴 수
1: 같고요.
0: 있죠. 추세적으로.
1: 제가 보고 있는 건네 가지인데요.
0: 네
1: 첫
0: 가지.
1: 번째는 얼마나 주도주로 시장이 쏠려 있는, 온통 쏠려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봄부터 한 여름에부터 이제 최고조로 이미 쏠려 있고
0: 쏠려 있다.
1: 글로벌 증시는 아직 AI 관련된 주식들이 더 좋은 거지. AI만 좋고 다른 주식들은 마이너스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글로벌 증시가 선방하고 있고 한국도 5천 앞에 5자를 봤다가 다시 7자를 보낼 만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AI 글로벌 랠리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이 압착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모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압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를 보면 요즘에 미국의 신저가를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선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최고치를 지난주에 기록했고 지금도 최고치 부근이에요. 근데 신고가 를 기록하는 종목보다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시장, 주식은 누군가 사줘야지 올라가잖아요. 이익만으로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사줘야 되는데, 어떤 건 엄청 플러스인데, 어떤 건 엄청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미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들어왔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지만 내가 저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살 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주식의 고점에서 부근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것 같죠.
0: 그쵸.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다 모여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1: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6월과 7월에 봤던 모습인 거고,
0: 한국에서 봤던
1: 예.
0: 모습이요.
1: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하이닉스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유, 공부는 안 하고 이랬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주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빅테크랄지 뭐 AI 관련된 주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요즘 뭐 업종 지수 뭐 바이오 잘 가나? 뭐 은행은 잘 가나? 그런 거 구글에 그냥 검색만 해도 관련된 ETF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쭉 뜨거든요. 아니면 ETF 같은 거 관심 종목에 쫙 넣어주시고 넣어놓고 얘가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이렇게 못 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간다고 하더라도 n분의 1로 뭐한 3분의 1, 뭐 5분의 1이라도 좀 덜어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0: 그렇군요.
1: 생각해요.
0: 비실비실한 좀 주변부 것들이 많아질수록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네 가지 중에 지금 하나 말씀해
1: 예,
0: 주셨어요.
1: 두 번째 거는 금리.
0: 금리. 아, 금리.
1: 금리도 저는 이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뭐이 정도면은 투자에 되게 무리 없는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하는데 금리를 얘기하지 않았던 게 작년이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뭐 회사채 발행도 한다고 하고 기준금리도 올렸기 때문에 금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몇 가지 가면은 주가가 무너집니까? 그런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0: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1: 그런 숫자는 그러면
0: 없다.
1: 그때 경제가 어떤지
0: 그렇죠.
1: 그들의
0: 변수가
1: 이익
0: 많죠.
1: 전망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경험했잖아요. 5% 가면 난리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0: 살아있어.
1: 난리는 안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찝어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너무 그

0: 행복하시진 않았으면
1: 좋겠고요. 금리가 오른다. 오른다는 것 한 번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0: 기준금리요?
1: 네. 네, 기준금리는 그렇습니다. 국채금리는 뭐 또 거기에 또 상관없이 또 오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다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속도도 생각보다 이미 또 올렸잖아요. 일찌감치. 이 정도에서 한 번 기준금리 오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이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정들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0: 일단은 뭐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올릴 거를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이제 적응을 하고 있겠죠. 적응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랑 비슷해요. 몇 년 전에는 금리가 진짜 낮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상투적인 표현을 옥석 가리기라고 하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 금리 뭐 어디에서 어디 올랐다고 아니 지금 뭐 그걸 보고 있어.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 팔면 우리가 여기서 20-30%씩 수익을 나는데 네. 그런 기업들도 있는 거고요. 아주 이제 깔딱고개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지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쭉 주도주로 압축되는 것들이 이제 주가가 비실비실 거리는 애들이 왜 안 나오냐. 얼마 안 높아진 것 같지만 그 허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기업들은 이익 전망이 낮춰지게 되고 그게 주가의 하락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뭐 어느 업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별로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미국 사람이고 당신이 보기에 AI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저는 한국이라고 대답할 거거든요. 한국에 어제 한국의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2010년부터 한 2019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에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0%였었거든요. 근데 9월 수출은 8월 대비해서 전월비 20%가 늘었어요. 그런 숫자는 처음
1: 전년
0: 봐요.
1: 대비도 아니고
0: 전월 대비.
1: 네. 예. 이미 지난달에도 많이 팔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0: 최고치 그렇죠. 최고치 하다가 20%가 늘어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야 한국은 좋겠어.
1: 개발 도상국인가? 이런 생각이
0: 그래서
1: 들어요.
0: 그렇게 사람 뮤지션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나 봐. 정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체감이 덜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 요즘 뭐 금리와 전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얼마나 지금은 이제 연초 최근에 좀 힘이 없다는데 연초 이후로는 그래도 다 그렇게 꾸역꾸역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어찌저찌 하더니 되게 크게 마이너스로 가. 근데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는 선방해. 그러면 이때는 한국 증시만 보면서 혹은 미국 증시만 보면서 자 달려간다 그럴 때가 아니라 돈들이 이제 조금씩
1: 될 만한 대로만 모이고 안 될 때는 갈 돈이 없는 지경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볼 게 많죠.
1: 아, 볼 게 많네. 아까 근데 지금 금리 얘기라든지 앞서서 말했던 주변부 섹터의 그 주가를 보라는 말도 다 이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0: 세 번째는 사모 크레딧인데 미국 쪽에서 이제 순환금융을 자기들끼리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사모 크레딧에서 돈을 되게 많이 빌려서 여기서 돈을 빼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순서로 보자면 사모 크레딧은 가장 좀 괜찮다. 아, 지금 저한테 그래도 돈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모 크레딧 쪽이 데이터 센터에 거의 상당 부분 신규로 설정된 것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IPO죠. 이제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스페이스X와 엔트로피카 오픈AI 세계 합해서 막 3조 달러가 될 수도 있어.
1: 맞아요.
0: 근데 스페이스X 혼자 2조 달러, 엔트로픽도 혼자 2조 달러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금액이 막 이게 몇 개월 만에 막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소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소화가 잘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상장할 때 금리는 어떤 건지 경제는 어떤 건지 그렇지. 유가는 어떤 건지 그게 조합이 되게 중요해서 상장하면 끝 이게 아니라 상장이 되게 무리 없이 될 수도 있고요. 상장하고 정말 그게 마지막 축포일 수도 있는 건데 항상 그래서 조합을 체크하시는 게 저는 고점에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전에 전혀 한 주도 팔지 못할 가능성들을 조금씩 줄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 리스크 관리에 가까운데.

0: 내용이 되겠네요.
1: 생존이니까요.
0: 그렇네요.
1: 네네네.
0: 다 이름은 안 되니까요.
1: 예.
0: IPO고 근데 엔트로픽이랑 AI, 오픈 AI랑 좀 미뤄지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 일정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예,
0: 그런
1: 그래서
0: 조건들이
1: 뭐,
0: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서.
1: 그래서 이게 잘 왜 그러지? 뭐 선거 때문에 그런가?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좀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세상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만 그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은 일단 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지를 좀 차근차근 짚어주셨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남은 3개월 동안 진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4분기 우리가 3분기를 이제 슬프게 보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4분기에는 적어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AI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집중을 했고 아우 또 반도체야. 근데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고 투자의 미국의 국채 금리는 나랑은 상관이 없어야 정상이지만 투자의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가운데가 딱 5%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한테 위험도 비슷하고 돈을 더 벌어줄 수 있는 주식. 위험 높으면은 수익도 가능한 건 높은데 그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종목을 막 새로운 종목. 그거 좋대. 올라간대. 그래서 종목을 막 넓히시는 것보다는 액기스로 몰아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그래서 아예 객관식으로 만들어 와봤어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1: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갈아타기 같거든요.
1: 저는 갈아타기가 특히 테마 갈아타기. 테마는 원래 편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0: 1번부터 좀 설명할게요. 추격 매수 1번, 전략 매도 2번, 3번 물타기, 4번 현금화, 5번 테마 갈아타기 할 때 아, 갈아타기는 진짜 이 시점에 아닌 것 같다. 확실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1: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매도.
0: 분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1: 예, 예.
0: 하긴 지금 추격 매수 할 것도 없어요. 그죠?
1: 네.
0: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AI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잘 되는 거는 AI 관련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매크로 상황이 엄청나게 우호적인 게 아닌데 버티고 있는 게 AI고 그다음에 AI는 좀 미래에도 상대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시장이 조금 위축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사두는 건 어때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지 않나요?
1: 그 위축됐을 때는 5,000대일 때랑 6,000 초반 정도까지가 위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1: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지수가 횡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0: 네.
1: 횡보하고 있고요. 지수는 그럼 왜 7,000에서 횡보하고 있을까요? 좋은 게 없어서? 나쁜 게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7천인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저평가되었어, 뭐 미국만 뭐 이게 막 이것만 없어지면은 탁 날아갈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 굉장히 줄다리기 할 때, 굉장히 팽팽하게 공방할 때는 거기가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중심점이기 때문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추격 매수라고 한다면 쌓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해야 되는 게 추격 매수인데 추격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가 아니고 추격 매수는 쌀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패닉에 빠져 있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략 매도도 되게 팽팽하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위도 아래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우리가 횡보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좀 잘 안 맞는 거죠.
0: 그렇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관망이라든지 버티기 쪽이 제일 자세 맞는 거네요.
1: 예, 그래서 관망 버티기도 사실 어감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0: 조금 좀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1: 네.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투자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되게 대가들이 잘 기다리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을 찌르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CBS

0: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폭발 지점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전격 실행했습니다. 육군 1군단이 앞서 빈총 경계로 무리를 빚은 가운데 다른 전방 군단들도 공용 개인화기 비사탄 상태로 경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연쇄 해킹 배후에 IP를 바꿔가며 AI 도구까지 활용한 동일 해커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이어집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최종 판단했습니다. 폭발 지점 일대에서 북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도 전격 실행했습니다. 첫 소식 홍재표 기자입니다.
3: 군 당국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유엔사와의 공동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일단 지난달 21일 폭발한 북한군 지뢰는 GPS 판정에서도 군사 분계선 MDL 이남 10여 미터 위치에 정전협정 위반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지뢰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에서도 TNT 성분 등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설명입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입니다.
4: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이미 폭발한 지뢰 두 발 외에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도 유실이 아닌 전형적인 매설 지뢰로서 설치 시기는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오늘 낮 1시쯤 해당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하고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거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이 향후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제거 작전 과정에서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1: 몇 달 전 육군 1군단이 무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빈총 경계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다른 전방 군단들도 공용 개인 화기를 비사탄 상태로 운용하며 경계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직 기자.

0: 기관 경고 처분을, 합동참모본부에는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대의 비사탄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가 지휘관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 대신 기관 경고 등을 처분하는 것은 부대별 업무 체계가 복잡해 개인 특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사탄 여부는 군단장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체 절차를 준수한 경우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방부대의 비사탄 경계 근무는 상급 부대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의 문제가 크긴 하지만 작전 측면에선 과거의 일률적인 사탄 방식을 무조건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에 다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나오는 등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쥐락펴락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에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미루려 시간을 끌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당정 합의대로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수사 기소 기관을 어느 부처에 둘지를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고에도 중수청 내부에서조차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자신의 SNS에 본받아선 안 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일 때 자신이 제기한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 안팎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한 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어쨌든 검찰청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았죠. 그런데 공소청이 된 옛 대검찰청 앞에는 검찰의 기록을 담은 타임캡슐이 묻혀 있습니다. 타임캡슐을 열기로 한 2395년 그 기록들은 어떤 의미로 빛을 보게 될까요?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제는 공소청 본청이 된 옛 대검찰청 부지 지하 15m에는 타임캡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8월 대검찰청은 40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며 약 30만 장 분량의 검찰 수사 기록을 땅에 묻었습니다. 특수 강철로 제작된 타임캡슐에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12.6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한항공 폭파 사건 등 검찰의 수사 기록이 담겼습니다. 개봉 시점은 2395년입니다. 한반도에 검찰이 최초로 등장한 때는 1895년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으로 근대 재판제도가 도입되며 검사란 관직이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검사들도 수사와 소출을 맡으며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했습니다. 즉 한반도에 검찰 제도가 등장한 지 500년 되는 해인 2395년에 후손들에게 검찰의 역사와 수사 기록을 전하기 위해 타임캡슐을 묻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이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수사권이 박탈됐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타임캡슐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1: 검찰의 빈 자리를 대신해 수사 역량을 더 키워야 할 경찰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경찰관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사실상 멈춰 있다고 하는데요. 김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일반직 정원 증원은 2021년 538명에서 2023년 단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24년도에는 9명, 25년도에도 29명만 증원됐습니다. 일반직은 경찰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인사와 예산 같은 행정 업무를

0: 맞습니다. 일반직이 늘면 행정 업무를 맡던 경찰관을 수사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검찰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인력이 더 필요해졌지만 일반직이 늘지 않아 현장에 보낼 경찰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내년 일반직에 207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내부에서는 이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령 국공로 경찰청 지부 위원장입니다.
1: 지금처럼 뭐 9명, 4명, 1명, 200명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구조 개혁은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0: 일반직을 현재 6,000명에서 2만 명까지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광희 의원도 현장은 경찰, 행정은 일반직에 맡기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김하영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말 새 금융사 7곳에 해킹 피해가 확인돼 전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같은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킹 피해에 따른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7곳으로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 하나, BNK 부산 등 은행 4곳,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건 시중은행을 공격한 인터넷 주소 IP와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공격한 IP의 공격 수법이 유사했던 점입니다. 공격자는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했는데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무차별 해킹 공격을 감행한 끝에 7개 금융사가 뚫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공격자가 한국과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영국 등 여러 국가 IP 주소를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안업계에선 이번 공격 서버에 중국어 문자열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아직 공격자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어제 전체 금융권 회장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보안 점검과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약 500개사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이번 주 안에 긴급 점검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2: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내걸고 정부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관 재청 논란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되는 곳 중 하나는 재정경제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63조 원 넘게 늘어난 세수까지 주요 경제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4: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대미투자, 세수와 물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 원을 유지합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안이 수정된 배경과 세수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주요 현안입니다. 첫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익성과 투자 위험, 재원 조달 구조

0: 후보가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세수도 관심사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전망돼 추경보다 63조 2천억 원 많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9월 물가 상승률 2.9%와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와 비용까지 재경부 첫 국감에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1: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하면서 직원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을 자르지 않겠다던 정부의 고용안정 원칙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세워진 재외동포협력센터.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본청과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효율을 공개 지적하며 해산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3: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하고 업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이 조직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2: 공공기관인 협력센터가 정부 부처인 동포청으로 흡수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위한 경력 경쟁 채용이 진행됐지만 37명 중 17명은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은 안 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도 무색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이들은 행정처리 지연으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해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2주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부터 감행했다며 공무원 신분이나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자리 유지를 원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추가 채용과 공무직 응시기회 제공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고용 미승계 직원들은 실질적인 고용 보장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묻는 말에 수동적으로 답하던 AI가 이제는 사용자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개인 비서형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판단을 스스로 쉼 없이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AI의 핵심 부품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기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는 사용자가 목표를 부여하면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뮤즈를 출시했습니다. 예컨대 뮤즈에게 학교 수업 관련 이메일 확인을 지시하면 내용을 분석해 학습 준비물 리스트를 만들고 적합한 물건들을 골라 사용자에게 결제 요청까지 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 스스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형 AI 시대가 본격화된 겁니다. 뮤즈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춰 출시 12일 만에 미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 오픈AI도 이에 질세라 전문가 작업과 기업 업무에 초점을 맞춘 다츠를 공개했습니다. 반복된 고객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선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내고 회의 자료까지 능숙하게 알아서 준비하는 동료 직원 같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같은 비서형 AI는 말을 걸지 않아도 24시간 상시 구동되고 수많은 사용자들의 개별 비서로 배정돼 복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기존 AI 모델보다 처리하고 기억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서 AI 에이전트를 가동하기 위해선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이막을 열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매체 폭스뉴스까지 비판하며 언론 길들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틴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를 저격했습니다. 폭스 뉴스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자신의 중간선거 유세 현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폐업할 수 있다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오하이오와 엘라베마, 텍사스 등에서 유세를 진행했는데 미 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친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된 보수 매체 폭스 뉴스까지 비판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하이오주 지원 유세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현금 5,000달러, 우리 돈 약 600

0: 7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천 달러씩 지급하겠습니다.
0: 하지만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등을 돌렸다는 미 N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방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는 민주당을, 35%는 공화당을 꼽았는데 2년 전 대선 직전 같은 조사보다 민주당 선호 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유권자 명부 대량 삭제 등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원입니다.
2: 지자체 지원을 받는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표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한 달에 1,8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아왔는데요. 대표의 부인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김포시의 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4년 기준 9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B씨도 이사로 재직하며 월 83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급여를 합치면 한 달에 1,780만 원. 이 업체가 김포시에서 받는 연간 민간위탁금은 24억 원 안팎으로 전체 인건비가 15억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부부급여가 전체 인건비의 14%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B씨가 실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느냐입니다. 복수의 직원들은 대표 부인이 이사로 있던 기간 사무실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해당 업체 직원입니다.
4: 직원을 몰랐다가 전 5년 1월 1일에 정리를 오면서 이제 대표 와이프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사로 등재해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두 번 올 때도 있고 그는 본인 마음으로 알아서 온 거니까 우리는 뭐 정리라기보다는 대표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 업체엔 당시 별도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어 B씨의 근태 기록과 업무 분장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업체 측은 B씨가 사업 계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표 부인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된 수백만 원대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CBS 뉴스 박창주입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박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첫 소식은요.
6: 네, 군대 안 간다 대놓고 자랑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들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금메달을 따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두고 이 경솔하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는데요.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다면서 메달이 무겁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군대 안 갑니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이에 더해 팀 막내인 19살 박승수는 이른바 전형모를 삐딱하게 쓰고 웃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병역 특례를 자축했습니다. 그러자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대놓고 자랑할 일이냐,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존중을 표하기는커녕 조롱하는 셈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기혁은 귀국길에 국방의 의무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며 사과하고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이제 체육인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특례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정치권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프로선수로 구성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도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팀을 누르고 우승했지만 압도하지는 못하면서 경기력에 물음표가 붙었는데요. 이런 비판에도 주장 노시환은 그런 거에 의식하지 않고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말해서 이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한다면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참담하다며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선수들에게는 병역 면제가 참 중요하지만 비판받을 지점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6: 네, 영화 암살자 거로치고들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 배후에 박정희 정권이나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죠. 국민의힘 장동

0: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를 찾아가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반발하는 이들의 비난은 이제 출연 배우들로까지 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는 어제 보수단체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유씨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에서도 유 씨를 향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유 씨의 외모까지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영화에 대한 비판, 비평은 가능하나 평론가와 연기자들에 대한 테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논란은 논란대로 보면 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우들에 대한 위협은 안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어제보다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7도를 기록했는데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태백과 평창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밤 한파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한자릿수대의 차가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정도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5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이동직, 박성환,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

0: 보건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돼 약 3주간 이어집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죠. 대법관 임명 제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1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회 효과성을 두고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 극장을 찾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2부에서는 영화 얘기합니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 얼마 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 얘기를 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0: 예, CBS 박종현 편성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이 비지가 굉장히 정겹죠? 예, 명절 연휴 같은데 명절 아닙니다. 자, 오늘도 영이를 만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장신. 예, 최장신 처리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우신일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세 분 그 연휴 때 안 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좀 쉬고 싶으셨군요. 아, 이 한판 승부 때 어디 못 갔어요, 그죠?
1: 아니, 저는 사실은 한판 승부는 조금 네.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0: 애매한 감정 왜? 사랑해 주세요.
1: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안 나오잖아요. 다른 요일에 방송하는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네, 애정하는 마음으로.
0: 아, 다른 요일.
1: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내욕을 하고 있더라고.
0: 내욕을 해.
1: 아니, 자기 말고 저기 여기 그 단톡방 아니요 단톡방이 아니라 뭐지 실시간 댓글
0: 아 실시간 댓글에 댓글 챙겨보신구나
1: 장윤미 기자랑 노영이 뭐 아~ 들을 말이 없다 이러면서 이거랑 너 좀 약간 황당하고 좀 배신감 느끼고 그랬어요
2: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0: 예, 잘하고 계시는
1: 왜 그런
0: 겁니다.
1: 뜻이래요
0: 예,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엄청난 거지 출연하지 않아도
1: 저는,
0: 이 존재감
1: 저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는 사실 예. CBS는 예. 오래 나왔었기 때문에 예. 되게 애정이 많았는데 예. 아, 요즘에 많이 좀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0: 댓글 좀 시간 들어줘야 잘 보겠습니다. 예, 애정이 많다는 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연휴 때 안 쉬시고 그죠?
2: 아, 그럼요. 예. 저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래도 저는 한판 승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또 그렇게까지 기한이
0: 깜짝이야. 예, 우리 과거신 기자도 감사드리고. 자, 일단 내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아, 국정감사인데 아,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거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 안 하겠다. 그럼 관례적으로 인사하는 순간은 있는데 그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3: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국감 시작할 때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 이석을 한 뒤에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해 왔었는데요. 예. 조 대법원장도 이 관례에 따라서 국감장 자체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인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를 시키고 의원들이 직접 대법관 제재청 문제 등을 질의하는 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지만 예. 실제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일단은 불출석 사유는 사법법 독립이죠.
3: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행사에 대해 증언을 강제하면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제청 문제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들었는데요.
0: 예.
3: 특히나 이제 국회법 121조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 답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0: 네, 여야 양당 반응 어떻습니까?
3: 일단 민주당은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답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국회 증감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유경 의원도 지난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제재청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말했던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반적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말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0: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했고
1: 예.
0: 또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1: 예.
0: 사실상 청와대의 책임을 가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려고 한다라는 게 야당의 논리였습니다.
1: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수청 첫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주말에 비상근무까지 했다면서요.
0: 네,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첫 주말 일부 간부와 실무진이 출근을 해서 비상근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무분장 또 수사 매뉴얼 정비 같은 준비 작업들을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지금 정원 2,874명 가운데 한 1,900명, 66% 정도만 인원을 채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도 일부만 쓸 수 있어서 지금 뭐 사건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1: 예.
0: 특히나 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아직 넘어온 사건이 0건이다 뭐 이런 보도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 0건 이것만 가지고 중수청이 멈춰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직이라든가 전산망 인력까지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메이커입니다. 계속 연일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많이 걸어낸 게 장기가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국정감사에 직접 말하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불출석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판단을 노 변호사님.
2: 일단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기관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존중도 많이 받을 것이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1: 예.
2: 일반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 소리 지르고?
2: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번 작년인가요? 그때 국감에 나갔다가 기관 증인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한 90분 정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봉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 예.
2: 이런저런 걸 다 고려를 해보게 되면 내가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김연철 변호사님.
3: 네. 뭐 저는 그때 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지난주 이미
3: 예, 그 왜냐하면은 이게 출석을 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법상이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1: 예.
3: 거기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각종의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1: 예.
3: 이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분에 대한 어떤 국회와의 대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 예, 근데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제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면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헌법기관끼리 대등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노 변호사님.
2: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는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 예.
2: 실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대등하지 않은 것인지 또 대등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각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 국가이고 또 대법 원장의 임기보다는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 예.
2: 대법원장의 이제 이러한 실력 행사가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서로 간에 조금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해서 넘어간 것이 많았는데
1: 예.
2: 이번에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제가 그동안에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었는데
1: 예.
2: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특이하게도 이 내란 국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 예.
2: 이 부분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이라고

0: 것도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이분이 일각에선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이러는 거다. 뭐 이런
0: 아닌데
1: 해석이 있는데,
0: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1: 그것까지는 아닌 게, 사실은 정치적인 꿈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당하는
2: 그렇죠.
1: 법하고 대답하고, 오히려 의원들이랑 더 설전하는 게더 정치적으로 인기 더 많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과거신 기자?
2: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일희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달변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여러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생방송으로.
2: 예. 근데 확실히 좀 분명히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말로 증인석에 앉아갖고 증언을 하냐 마냐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취재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예.
2: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아무래도 종합하게 되면 그래서 입장문 정도로만 평소 했던 것처럼 가름을 하고
1: 예.
2: 역시나 이석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민주당이 이석하지 못하게 또 막겠다라고 하고 또이 소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짐 빼는 식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해진 국정감사 시간이라면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나오실 거라면.
1: 시원하게 마셔.
2: 네.
1: 말씀하셔라.
3: 저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너무 좀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1: 네.
3: 아니 저희가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은 조문이에요. 그 헌법 조문이요.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요. 도대체 제청권이라는 건그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1: 네. 예.
3: 이 권리가 무슨 뭐 대등하냐 마냐 뭐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 제청하면
3: 그냥
1: 되고
3: 제청하면 되고
1: 국회의 동의하고
3: 동의하면
1: 부동의
3: 하면 되고
1: 되고 임명
3: 임명하면
1: 임명 안
3: 임명
1: 하면
3: 안 하면
1: 되고.
3: 되고 그거면 되는 건데, 마치 이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구도를 짜고 이게 마치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 기존에 멀쩡하게 잘해왔던 해석을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우리 임명권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자,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회법 위반이다. 또 일각에서는 끝까지 안 나오면 동행명령, 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게 될까요?
0: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안될것 같고 또
1: 예.
0: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그게 진짜 무슨 새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힘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1: 기관과
0: 그렇게
1: 기관의 충돌
0: 예
1: 이런 느낌.
0: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1: 예.
0: 이제 또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렇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1: 서영교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법사위원장이.
3: 이게 다수의 폭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국회에서 민주당이
1: 여당.
3: 다수 여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거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법 129조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의도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채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채택을 한 다음에 너안 나왔지? 너 그러면 불출석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로 처벌할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법에 따라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다수의 폭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 후에 증언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행명령이나 만약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이제 좀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막 무한적으로 내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아시다시피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사실은 없어요. 200일이 넘게 지금 장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게다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식을 달리해야 될 아주 합리적인 명분이나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꼭이 사람이고 고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행동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먼저 좀 하신 게 좀 있고 예. 이번엔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업무 추진비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

0: 하기도 말 못할 정도로 사실은 부적절한 공문서에 좀 심각한 침해가 되는 그런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 그냥 단순하게 아, 미안합니다. 뭐 실무자가 국회에서 요청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이 대법 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 입장에서도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왜 손봉기를 추천했을 때 그게 대법관의 추천 협의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재청을 반려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말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김민기를 찍은 거거든요. 김민기 고등부장을 찍어서 이 사람을 재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제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두 변호사님의 또 우려도 있었고 우리 과거심제도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주말에 비상근무도 했고 당연히 비상이죠. 또 넘어온 기록이 영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에서 중수청 넘어온 게 영건이다라는 건데 이거 많이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왜 넘어와야 되는지 또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일타 강사.
2: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서 이미 사실 자신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3개월간 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더 수사할 거면은 들고서 수사를 하고
1: 이미 진행했던 수사는 3개월 더 할 수 있다.
2: 3개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더 마무리할 거면 수사를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직 자기가 수사 개시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이건 중수청으로 빨로 넘겨야 됩니다.
1: 그러네요.
2: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1: 전산이 안 돼 있다.
2: 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서류를 가지고 넘겨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또 검사에게 수사권은 없는데 3개월에 부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뭐 퇴직하고 이미 이제 다 잘린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사권이 뺏긴 사람이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1: 예.
2: 그러면 결국은 검찰도 수사를 중지한 상태고 중수청은 아예 지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괴물발차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이 긴 기간 동안 멈춰있는 수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범죄는 누가 잡을 것이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할 것이냐. 지금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1: 예, 노 변호사님.
0: 사실 뭐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중수청장 임명제 조금 빨리 좀 해주고
1: 그러니까.
0: 그다음에 좀 정비도 조직 정비나 이렇게 법제 정비도 좀 정확히 좀 빨리 해주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벌어졌고 그 상황을 우리도 원하진 않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이 조직이 좀 정비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게 보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공수청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법 무부 산하와 검찰 산하에 있던 것들이 행안부 산하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게 지금
1: 혼란이 있네요.
0: 혼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도 괴롭고 경찰들도 괴롭고 그렇지. 국민들도 괴로운 상황이에요.
1: 법무부도 잘 정의 못하고 있잖아요.
0: 다 아무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1: 아니 그러면 중수청장은 지금 뭐 반대가 많아서 못한다 치고 공서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0: 법무부 장관도 없고 지금
1: 아, 그러니까 공소청에 없잖아요.
0: 공소청장을 임명하려면 또 법무부
1: 장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체?
3: 그러니까 사실 그 일부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있느냐라는 의문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1: 왜 안 해요? 네.
3: 없어도 굴러가니까 좀 도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인사 시도를 해봤는데
1: 예.
3: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조금 신중한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1: 경찰청장도 청문회에서 못 통과하면 임명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네.
1: 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정리가 돼야지 사실은 그게 적합한 인물을 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게 아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거기에 앉혀야 될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1: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휴먼 에러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임명 못하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2: 지금 그 저는 경찰청장을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은 결국은 경찰밖에 안 남은 상태잖아요.
1: 네.
2: 본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 아직 못 고른 겁니다.
1: 이렇게 제가. 해석한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

0: 되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해줄 텐데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내란 때 그 내려온 네. 이후에 그죠? 그 이후 계속 공석인 거잖아요 경찰청장이.
2: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실 경찰청장을 누구를 임명을 해주면 그분이 충성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임명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고 공석인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 내 마음에 혹은 내 사건을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뭐 경찰
1: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까
2: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다 넘어갔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안 맞는 말 같아요.
0: 아니 이제 네, 앞으로의 문제죠. 앞으로. 수사가 이제 앞으로의 수사의 과정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이 손을 못 대잖아요. 경찰청장이 결국은 가장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경찰 내에서는 결국은 그 승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승진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1: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0: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어떻게 정치화되는 순간 수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경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승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 예.
0: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느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2: 그래요?
0: 네.
1: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 수장인이 공백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는 점. 자, 오늘 이제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많이들 쉬고 계시고 지금도 집에서 저희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실 텐데 토요일이 개천절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 집회 대규모 했다면서요?
3: 네, 지난 3일이었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 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1: 예.
3: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게 작년 9월 28일 대한문 집회 이후니까 거의 딱 1년 만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그리고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참석자가 한 20만 명이라고 자체 추산을 했는데
1: 예.
3: 경찰의 비공식 추산은 9천에서 1만 2천 사이 한 1만 명 안팎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또 부동산 문제,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까지 총동원이 됐습니다.
1: 예.
3: 피켓에는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재개, 안보 참사 종북 외교, 이재명 아웃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의자 굉장히 많네요.
3: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예, 이제 영상이 준비되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 앞에 나오라고.
4: 오늘 이 자리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1: 예, 자 지난 토요일 장도연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장면인데. 장동혁 대표의 그 연설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긴 했고 인상적인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평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아니, 약간 부흥의 그 사이비 교주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약간 종교 집회 같은 느낌.
0: 종교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종교 집회 네. 같다.
0: 약간 좀 장동혁 대표께서 점점 정치인이 되시면서 네. 굉장히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번에 약간 조금 더 또 변화하신 것 같아요.
1: 약간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0: 예, 약간 이번에는 좀 더 뭔가 신도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1: 예,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벨상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조금 장애 집회가 생각보다 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1: 국민의힘 입장에서 20만이 왔다는데요.
2: 근데 경찰 추산 1만 명이에요.
1: 야, 그리고 그럼 20분의 1이네. 네,
2: 그리고 처음에 그 국회의원 등등에서 100명 이상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1: 네, 맞아요.
2: 네, 처음에 60명 왔고 그다음에 70명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예.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분들 주장대로 20만 명이 왔다면
1: 알릴 틈이 없겠죠.
2: 위에

0: 찍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1: 아,
0: 공중에서 네. 찍는 사진이 나와줘요.
1: 드론으로
0: 돼요.
1: 딱. 그...
0: 네. 근데 지금 그런 사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뭉쳐 있는
1: 한쪽 편.
0: 네, 그런 것밖에 이제 안 나와서 제가 네. 봤을 때 20만 명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약간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1: 예.
0: 두 번째 내용 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1: 내용면으로.
0: 예컨대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얘기랑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발 얘기했다잖아요.
1: 예.
0: 우선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 당국도 혹은 우리 쪽도 유엔 사고 같이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북한에다가 정확하게 좀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1: 예.
0: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제 기다려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랑 중수청 출범 얘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수청 개문 발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1가구 1주택까지 다 건드렸다가 결국은 좀 후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도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게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송미령 장관 나와가지고 얘기했었었나요?
1: 가족이에요. 우리 네. 방송. 예, 그 표현 괜찮았어.
0: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1: 예.
0: 농림수산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좀 팩트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종류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다 ING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저는 이제 들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장애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 아하.
0: 특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실력을 다 뽐내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국민의힘에서
1: 그렇죠.
0: 국정감사에는 매진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예, 야당 반장?
2: 네.
1: 예.
2: 망했죠.
1: 망했다는 표현.
2: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빌드업이 좀 있었거든요.
1: 22일 날 그 국회 그쵸. 계단에서 했을 그때 대한 만 명 조금 안 모였다 그랬었는데.
2: 네, 그때도 이제 계단 앞에서 싹 모아갖고 한번 했었고 국회에서 그리고
1: 예.
2: 그 중간 사이에 장외 의원총회까지 하면서 뭔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
1: 그렇죠.
2: 이번에 당협들별로 뭐 50명, 100명 이런 얘기도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의원들 100명 중에 한 70여 명 왔고 이 사실 실제 집회 신고도 한 1만 명 되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2: 내부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참여도 더 해주시고 합류하게 되면. 근데 1만 좀 간당간당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날 저기 정광훈 씨가 하시는 그 여기 2만 8천 명 같대요. 경찰 추산으로.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 안 합쳐졌네요.
2: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날도 결국 뭐 윤석열이 옳았다 또 이런 깃발도 등장해가지고
1: 아,
2: 그거
1: 맞아요,
2: 내리라고
1: 맞아요.
2: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1: 예.
2: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본인이 대중정치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파의 능력이다. 여기가 맥시멈이구나. 이걸 1년이 지난 사이에 똑같이 그대로 한 거예요.
1: 아하.
2: 작년에 9월에 했을 때도 한 1만 명 정도 모았는데
1: 예.
2: 1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장도혁 대표 말대로 이재명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서 막
1: 네.
2: 그 티핑포인트까지 막 끌어올라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결합해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1: 예.
2: 장 대표가 원했던 구상으로는 안 굴러가고 있으나
1: 예.
2: 본인의 표정은
1: 밝아요.
2: 네, 만족하신 것 같다.
1: 굉장히 만족한 얼굴이었고 중간중간 잠깐 웃는 표정도 좀 있었고
2: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장외투쟁 열심히 하시고
1: 예.
2: 굉장히 그때 밝으셨거든요.
1: 아하.
2: 그러나 결말은 거기 점점점.
1: 알겠습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와 영희 후반전 이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야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 장애 집회 망했죠.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도 좋았고 최고위원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우재준, 양양자,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 다 나왔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억울해 나가셔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주요 발언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면.
1: 네, 장동 대표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0: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된다?
1: 네,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제 굉장히
0: 가짜
1: 이날
0: 주인이 누구예요?
1: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등장했던 유동규 씨는 그냥 하면 안 내려온다,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유동규는
1: 군대에서.
0: 그 유동규입니까?
1: 성남
2: 그
0: 아,
2: 이름
0: 예.
1: 그분이었고요. 정동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내는 이재명은 내려와라. 신동욱 최고위원, 좌스러운 이 대통령 귀에 꽂힐 수 있도록 함성을 지르자. 또 임의자 정책위 의장도 장애 집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국감으로 가져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 예, 이 장애집회 효과성 얘기도 나오는데 더 합니까?
1: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0: 아니
1: 이후로는
0: 과우신 기자 정리한 것 같은데
1: 네.
0: 장도혁 당대표 정리했어요?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0: 안 한대요?
1: 예, 기자들에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요.
0: 안
1: 네,
0: 한다.
1: 추가적인 집회는 오늘 이후로
0: 다음 주
1: 없다라고
0: 주말도 없다.
1: 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10월에 미리 집회 신고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0: 끝.
1: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사실 이제 추가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사실 집회 현장에서 좀 소동도 있었다 보니까
0: 어떤
1: 이런
0: 소동
1: 것도
0: 있었어요?
1: 조금 영향 미쳤습니다.
2: 우재준?
1: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0: 여기 녹
1: 예,
0: 나왔어요?
1: 일부 당원들이 욕설도 하고 야유도 하고 하면서 결국 연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행자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라면서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0: 선수는 보호됐습니까, 그러면?
1: 일단 그 자리에서 뭔가 물리적으로는 보호가 일단 된것 같기는 합니다.
0: 다행이네요. 예.
1: 정치적인 보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새 과시였다라면서 국감을 내팽개친 집회라고 비판을 했고요.
0: 예.
1: 결국 자발적 민심이 아니라 조직동원 아니냐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0: 예. 뭐 이제 내일 휴일이 끝나니까 이제 후토크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장동혁 당대표의 기세를 보여줬습니까?
2: 그 평가가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0: 네.
2: 뭐 우재진 최고위원한테 아까 야유했다는 얘기
0: 네.
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표정은 엄청 밝았잖아요.
0: 굉장히 밝았어요.
2: 예, 그리고 되게 막그 얼굴에 광채 나는 듯이 저기 보였는데,
0: 네.
2: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회에서는 장동혁이 정말 희망이다. 장동혁이 우리 앞으로 이제 힘, 정말 그립감을 쥐고서 이 국민의힘을
0: 국민의힘이
2: 잘
0: 끌
2: 이끌어갈
0: 것이다.
2: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장동혁이 연호하는 그런 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을 위한 장동혁에 의한 장동혁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0: 장동혁을 위한.
2: 아니었느냐.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국은 그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내용은 결국 극우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0: 예.
2: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사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정당이
0: 예.
2: 이렇게까지 극우적인 캐치플레이만 내걸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생각하시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좀
0: 그런 분들
2: 씁쓸하지
0: 하면 또 개혁고사물이 김정철 전 최고예요. 자, 국민의힘 집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3: 저는 국민의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0: 그러니까요.
3: 하고
0: 네.
3: 그런 측면에서 장애 집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집회라는 게 이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0: 예.
3: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희석화시킨다는 거예요.
0: 쟁점을
3: 쟁점을 희석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이고 정말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이야기할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치우침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넓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전선의 형성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전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3: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장제원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0: 치고 이럴 때 정말 신나 보였는데 예. 그 북을 뺏기고 나면 나서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아. 사실은 야당의 제일 야당의 대표가 그 올곧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에 예. 올곧에서의 시위는 되게 정당한 시위였었거든요. 그리고 전 되게 응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냥 계속 가가지고 자기 개인 정치하느라고 북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말이 안 먹히게 됩니다. 이제
1: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제가 이제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올곧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올림픽공원?
1: 저도 뭐 증거보좌 시청도 하고 그랬지만
2: 맞아요. 서울시장 관련.
1: 이게 장동욱 대표께서 거기 가서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대편에서 우리 야당에 있는 넓은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좁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곧에 가서 그렇게 북을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고 극단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2: 예.
1: 보수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네.
2: 그래요. 예, 개혁 보수의 길 고민 중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의 말씀이었고 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지뢰 사건 문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1인 시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3: 네, 지난 1일에 이 검찰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2: 예.
3: 민주진영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왔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피아제 시계와 거액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직접 또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좀 커졌습니다.
2: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SNS를 계속 공방 이어가고 있고 곽상원 의원도 그 페이스북에 계속 반박 글을 올리고 있죠.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3: 네, 지금 양측에서 계속 이제 글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요.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곽상원 의원 본인이 2009년 당시 변호인으로 수사 과정에 참여를 했고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 가운데 무엇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한동훈 의원이 그 확정적인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보여줘라 확인시켜준다면 본인이 사죄하고 비난받고 처벌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시계 두 개 누가 받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2: 예.
3: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없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은 640만 달러와 명품 시계 등을 뇌물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 공방 가운데 한동훈 의원, 곽 의원의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서 구입했던 아파트 대금 가운데 일부도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배우자인 노정현 씨가 아파트 중도금 13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외국 환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여기에 당시 항소 취하서를 곽 의원이 제출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 예.
3: 당시에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은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도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즉 그 13억 원이 정확히 어디서 조성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예. 관련 공방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곽상원 의원도 사위이기 때문에 또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0: 근데 10일 정도면 끝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2: 10일이요?
0: 예. 네. 아, 왜냐면 외통위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간대요. 그래서 그 전에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에게 관심을 예. 좀 줘라라는 의미로 이걸 끊는 가능성이 이제 그건 이제 언더에 있는 그런 본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예.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2: 예.
0: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면서 그 근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복수 때문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2: 예. 예.
0: 이거 되게 비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서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할 수가 없고요.
2: 예.
0: 또 그 사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고요.
2: 예.
0: 특히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 맞아요.
0: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래서 다 종결이 17년 전에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곽상원 의원 부부의 그 뉴저지 집을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0: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 포기했는데 네가 항소 포기한 걸 보니까 네가 유죄가 맞지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1: 예.
0: 그 돈을 그렇게 뭐 뇌물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
1: 예.
0: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트도 사실 정확하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1: 예.
0: 이 얘기를 끝내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이제 연결한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검찰청 폐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0: 이분들은 본인들이 검찰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또 꺼내면서 또다시 떡밥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쪽으로 주세요라고 신경을 돌리게 만든다? 이거는 매우 비열하다 생각합니다.
1: 예,
2: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10월 2일 날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금 형사사고 싶을 때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1: 예.
2: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개혁 이야기가 계속 성숙해 왔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1: 예.
2: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검찰개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공소권 없음이 됐고
1: 예.
2: 저도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2009년 4월 7일에 사과문을 본인이 직접 올리셨잖아요.
1: 네.
2: 그 사과문에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액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일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분은 맞지만은 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피하자 시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또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2: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1: 예.
2: 그러나 과거에 판례로 나와 있는 게 정상문 씨라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분 징역 6년 실형 받았어요.
1: 예.
2: 현금 3억 그거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뭐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1: 예.
2: 형이 확정됐고요. 또 12억 5천의 특활비를 횡령한 부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도 피아제 시계가 너무 국민들에게 와닿는
1: 자극적이죠.
2: 자극적이니까
1: 예. 예.
2: 이거를 법리적인 부분을 이제 도과하고 약간 너무 정치적인 수사로 나아가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께서 이 부분은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그거를 받았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알았는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2: 네.
0: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알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진 얘기이고 그 이제 돌아가심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책임을 그렇게 좀 끝내고 싶었다는 게 사실 본인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걸 꺼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분열을 획책하시는 분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교란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시끄럽게만 가는 것이냐 이걸
1: 예.
0: 물어보고 싶은 네. 거죠.
2: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 예.
2: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검찰개혁의 근본의 원인부터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이럴 때 그럼 유시민 씨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2: 유시민 씨가 등장을 해서
0: 본인이 인정을 해주든지
2: 본인도 지금 검찰개혁 계속 이야기를
0: 해줘.
2: 하고 본인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2: 또 유시민 씨 또 이럴 때는 지금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야당인가요? 사실은 예, 네. 본인이 너무
2: 그럼했던 그리고 본인이 네. 재단
1: 이사장이었고.
2: 또 이사장이었고 네. 그런 분이 더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에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과 관계에서 검찰개혁에서 자신의 어떤 당내 지지나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1: 아하.
2: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1: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3: 네. 대표적으로 오늘 권영진 의원이 MBC 예.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연차 전 회장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에서

0: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공방이라면서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1: 예, 사실 한동훈 의원이 검사 수사했던 검사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닐 텐데 물론 아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유독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정치인 한동훈 말고 검사 한동훈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지 정치화를 자꾸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2: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검사는 그래도 공익의 대변자였고 본인이 사건 수사했으니까 우리들보다는 더 많은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취재할 때 검찰들의 말은 사실 되게 신빙성 있는 말로 치부를 하고 먼저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 그런 거를 제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법무부 장관 했고 나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알고 나는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니네들끼리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격화하면서 뭐 하는 중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내 말은 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 내 말이 맞을 텐데 내 말을 일단 무조건 들어봐봐. 믿어봐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1: 예?
2: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도 불행하고 한동훈 의원이 정말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뭐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1: 예, 예.
2: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는 큰 정치는 못하는 사람이다.
1: 대선주자로서.
2: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 저는 우리가 참 건드리기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1: 예, 예.
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을 때 검찰개혁을 동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 예, 예.
3: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변질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남들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 건 저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예.
3: 지금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1: 예.
3: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아제 시기와 같이
1: 예.
3: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또 진정성이 또 흐트러집니다.
1: 아하.
3: 공격을 또 역으로 받잖아요.
1: 예. 예.
3: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하고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왔던 업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이 사람 이걸 이용해왔던 악의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파리를 해왔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개혁을 하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실제로 지금 망쳐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책임을 물어야 된다.
3: 네네.
1: 뭐 이런 말씀인데. 조국 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박우신 기자.
0: 네. 조국 원장이요.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세 등등해서 망자를 모욕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을 골수까지 검찰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검찰수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공세를 비열한 정치적인 부관참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감성적인 비판 대신 사실관계에 답하라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일을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조국 전 대표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하실 분 있을까요? 예, 우리 김정신 변호사 해주세요. 예,
3: 저는 조국 대표님이죠. 조국 원장님이죠.
1: 원장님이죠. 예,
3: 그래서 제가 예. 사실은 조국 원장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들 예.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사람들 중에 있는데 또 대표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망자를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조국 원장을 둘러싼 지금 조국 원장을 대통령의 어떤 한 후보군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1: 예.
3: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이 대통령감이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정말

0: 잘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 예.
0: 제가 조국 원장 관련된 예전에 사건들에서 뭐 사모펀드 사건들을 제가 여러 개 봤지만은 본인이 민정수석 때, 5천만 원을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입금을 하고요. 그때 거기에서 수표를 뽑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1: 예.
0: 굉장히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한 행위들을 해왔어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철현 형이 마무리할게요. 우신이는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정도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도 어제보다 날씨가 선선했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0.7도를 기록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태백과 평창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밤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한자릿수 때의 차가운 날씨가 예상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6: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7: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8: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1: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5: 마누카 꿀!
1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5: 뉴질랜드!
1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5: 당연히 콤비타죠!
1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7: 콤비타 마누카 꿀.
1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극장 가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에 8년 만에 신작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가능한 사랑.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열심히 봤는데 이미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스카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영화 왜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는지 왜 또 이 꼭 보셔야 하는지 왜 명화인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서 뵙습니다.
1: 네, 여기서 뵙습니다.
0: 한판승부 꼭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예, 고르고 올라서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1: 예, 이렇게 또 여기서 뵙니까 예. 더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 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0: 아,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예, 또 우리 라이너 씨가 열심히 나가시는 외부쇼에서 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1: 네,
0: 어쨌든 많은 애청자 여러분과 또 함께 저의 퀴를 빌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영화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이제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제 베니스 영화제 이제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에 이어서 오스카 출품작 선정됐는데 우리 라이너님도 굉장히 극찬하셨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올해 저는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물들이 이렇게 얽혀 돌아가는 관계가 예.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 이 두 부부의 이야기인데
0: 예.
1: 그들이 과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하.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0: 아하.
1: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0: 예.
1: 너무너무 훌륭하죠.
0: 배우 전도연 그리고 조인성, 설경구, 조여정 씨 이렇게 나와 있고
1: 네.
0: 배우는 전도연 씨의 남편이 설경구, 조인성 씨의 부인이 조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량 이후로
0: 네.
1: 정말 오랜만에 이창동 감독이랑 만났는데
0: 네.
1: 저는 이번의 연기가 미량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정도로 훌륭했었고 설경구 배우는 정말 대단한 게 사실 대사가 별로 없거든요.
0: 그 164분 거의 3시간 내내 계속 화가 나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안쓰러워요.
1: 대사가 없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그게 공감이 돼요.
1: 네.
0: 공감이 되는 무대사.
1: 맞습니다.
0: 대단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창동 감독이 그런 걸 잘하는데 밀양에서의 송강호 배우는
0: 네.
1: 등으로 연기를 했어요.
0: 그렇죠.
1: 뒷모습만 봐도
0: 맞아요.
1: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었는데 야. 설경구 배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왜 저렇게 아파할까?
0: 그렇죠.
1: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연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조여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칫하면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0: 네.
1: 근데 끝까지 그 캐릭터를 쥐고 가면서 위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연기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사실 네 분 다 연기 잘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네 분 연기 중에 조여정 씨 연기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1: 아, 조여정 씨.
0: 조여정 씨가 또 굉장히 이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줬고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 조여정 씨는 어느 순간 진짜 연기를 이제 체화해서 이제
1: 네.
0: 그 관객들 호흡을 하시는 그 캐릭터가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야, 근데 이제 164분인데
1: 네.
0: 3시간이에요.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저도 그 걱정을 했어요. 164분이면은 2시간 44분인데
0: 네.
1: 이거 좀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예.
1: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부부, 양쪽 부부의 사이가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0: 아.
1: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0: 아.
1: 이들이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어지고요.
0: 아.
1: 그리고 뭔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을 때 뜻밖의 감정이 새어나오고요.
0: 아.
1: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재밌었고 게다가 이게 구조가 너무 좋아요.
0: 아.
1: 앞부분에 장례식장에서 시작해서
0: 네.
1: 마스크 공장으로 갔다가 해고자들 모임을 갔다가 별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인데 이 흐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0: 그렇구나.
1: 마지막엔 아주 조용한 장면으로 끝나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마치 한 3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생각하면 이창동 감독 작품은 원래 길어요. 버닝도
0: 할 말이 많아.
1: 예,

0: 버닝도 2시간 28분이었어요. 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 네.
0: 이 작품에서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호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1: 네.
0: 이 인물이 입을 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어야 돼요.
1: 아.
0: 관객도 그만큼 기다려야 되거든요.
1: 아, 좋은 포인트다.
0: 네, 그래서 아. 이렇게 긴 것이다. 그래서 보고 나시면은 164분이 결코 길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1: 그러니까 조효정 씨가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0: 네.
1: 굉장히 남편이 일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 펀드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고.
0: 그렇죠. 대대로 부자인 분.
1: 아, 대대로 부자. 아유, 이제 별장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제 설경구 씨 해고 노동자인데 이분과 관련한 다큐를 찍기 위해서 이분을 너무너무 인터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인 전도연 씨가 실세인 걸 알고 남편과 인터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0: 네.
1: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같은 또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느꼈고 또 조효정 씨가 끝내 설경구 씨 어떤 입을 열게 말을 하게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아, 우리 라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관객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구나. 아, 그래서 더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네요.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이 가능한 사랑인데 아, 이 영화를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이창동 감독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소재는 해고, 파업, 계급의 문제입니다. 그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네,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막 한 줄이 나와요. 그 자막이 뭐냐면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1: 네.
0: 탐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요걸 얘기하면서 사실 이창동 감독이 그 이 십계명 중에서 자기 이야기에 가장 맞는 게 그 마지막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1: 어.
0: 그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이 네.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죽이지 마라, 뭐 훔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건데 행동을 금지하는 것인데 네. 마지막 것만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1: 오.
0: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이 다시 물어봐요.
1: 예.
0: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거를 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곤란한 걸 탐합니다.
1: 아.
0: 남이 가지고 있는 것.
1: 아하.
0: 남의 아내.
1: 아.
0: 남의 고통까지 탐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1: 네.
0: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꺼내야 될 때는 이 꺼내는 사람도 괴로워져야 되잖아요.
1: 네.
0: 왜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다시 한번 헤집는 거니까.
1: 어.
0: 그런 부분들까지를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탐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사실은 이제 제목이 왜 가능한 사랑일까라는 저는 딱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라이너님이 처음 할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을 말씀하셨거든요.
0: 네네.
1: 저는 근데 그게 사랑할 수 있을까? 로 이렇게 치환이 됐어요.
0: 어, 그것도 맞는 것 네, 같아요.
1: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계급이 다른 혹은 서로 상황이 다른 삶의 경험이 다른 서로의 대상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감독이 질문 던지는 거 진짜 이해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능한 사랑이잖아요.
1: 네.
0: 보통은 사랑 얘기를 하면 불가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1: 역경을 넘어서.
0: 그렇죠. 사랑은 불가능하고 어려워져야 되죠.
1: 차마 인고의 세월을
0: 그렇죠.
1: 건너서.
0: 그거를 뛰어넘어야만 재밌어지는데
1: 아.
0: 여기서는 가능한 사랑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가 가능한 사랑인가 생각해보면
1: 네.
0: 이게 사랑이랑 탐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 네. 방향은 같잖아요.
1: 아.
0: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나
1: 아.
0: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1: 네.
0: 상대를 대하는 건 똑같은데
1: 네.
0: 이게 어디서 갈라지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내 이 마음이 탐욕으로 가지 않고
1: yeah.
0: 사랑으로 갈 수 있을까?
1: 어허.
0: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의 결론은
1: 예.
0: 탐하는 걸 멈추는 순간에
1: 예.
0: 사랑이 가능해진다.
1: 평론가는 이렇게 영화를 보는구나.
0: 아, 그게 가능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우리 라이언님 말씀드리니까 possible love가 아니라 feasible love 같아. feasibility. 예, F. 예, feasibility. 그러니까 어떤 해준다 뭐 이게 아니라 좀 있을 법한 뭐 이런 것들 근데 감독의 상상력 속에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두 부부 사이에 분명한 경제적 격차가 있습니다. 한쪽은 해고 노동자 남편을 둔 부부 다른 한쪽은 대대로 부유한 남편과 다큐를 찍는 아내.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게 좀 상징적으로 감독이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살짝 언급해 주시면.
0: 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뭐 집 크기나 차 같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1: 맞네, 맞네.
0: 이 작품에서도 포르쉐가 나오기도 하고 뭐.

0: 아까 별장도 나오는데 저는 그 격차가 가장 선명해지는 순간이 저는 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호루라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별장에 가요. 별장에 가면은 그 전도연 설경구 부부의 아들이 철이가 이제 호루라기를 불어요. 네. 호루라기를 부르니까 거기서 일하는 민식이라는 분이 이렇게 뛰어나와요. 그때 이제 상우 조인성 씨가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네. 호루라기를 부르면 달려왔다고.
1: 본인을 도와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 네.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네.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인데 호루라기로 불면 달려오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사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호루라기를 불어보고 싶었을 뿐이고.
1: 애긴데.
0: 그렇죠. 조인성 씨도 그냥 옛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민식이라는 사람은 그냥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달려온 거예요.
1: 반사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0: 여기가 무서운 거죠. 이 계급이라는 게 통장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다.
1: 내재화되어 있다.
0: 네, 이 부분을 드러낸 게 너무 저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조여정 씨는 네. 그렇게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창동 감독의 날카로운 비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1: 다시 봐야겠다.
0: 네. 쳐다도 안 눈길도 주지 않아요.
1: 눈길도 안 주는구나. 네, 뭐 수배서의 말 한마디도 안 해.
0: 맞습니다.
1: 야.
0: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전도연 씨가 네. 이 그 찍으러 오잖아요. 마스크 네. 공장을.
1: 네, 맞아요.
0: 막상 조여정 씨가 마스크 공장을 찍으러 갔는데 노동자의 네. 삶을 찍으러 갔지만 네. 막상 공장에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너무 단조롭거든요. 실제 노동 현장은 단조롭고 재미없는 거예요. 찍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노조 만드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일종의
1: 맞아요.
0: 약간 연출된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요. 노조를 만들고 내가 조합장 할게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 명의 노동자는 전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1: 지나가요.
0: 그냥 지나가요.
1: 맞아요.
0: 그 지나가는 거를 되게 무심하게 쳐다봐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가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완성되는 순간에 누구를 배제하고 있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이창동 감독이 정말 차갑게. 그러니까 조여정의 카메라가 놓치는 부분을 이창동의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죠.
1: 이 표현을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매불쇼에서는 못하는 표현을 제가.
0: 그렇습니다. 매불쇼에서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끊기기 때문에.
1: 너 임마! 아닙니다. 예, 네. 매불쇼의 장점도 있고
0: 그럼요.
1: 또 저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면이 좋았냐면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고기를 먹는 장면이 가요. 좋은 그 한우였을 것 같아. 이제 고기를 먹으러
0: 가서 예, 예.
1: 저희가 아마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하고
0: 예.
1: 그 전도연 설경구랑 그 아들
0: 네네네.
1: 해서 다섯 명 같이 고기를 먹어요.
0: 네, 그렇죠.
1: 저는 상상으로 야 저런 친하지 않은 부부끼리 고기 같이 먹으면 진짜 어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색하게 먹어요.
0: 정말 어색해요.
1: 진짜 어색하게 먹고
0: 그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설경우 씨는 네.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는데 또 조인성 씨 안 먹어요.
1: 저 술 안 먹습니다. 정색해요.
0: 네.
1: 그 완전 뻘쭘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고기 잘 구워요. 하면서
0: 네.
1: 착한 조인성 씨가 이제 고기를 굽거든요. 근데 저는 야 거기서도 뭔가 그 어색함이 화면을 통해서 막 넘쳐오는 거. 야, 저 분위기 어색함. 저도 어색해요.
0: 네.
1: 와, 내가 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서 좀 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1: 근데 감독의 상상에 거기 개입된 거죠. 그죠? 어떤.
0: 그렇죠.
1: 함께 뭔가 함께 되고 싶지만 뭔가
0: 어울릴 수
1: 없는 네. 묘한 분위기. 그죠?
0: 묘한 분위기.
1: 네, 네, 네.
0: 게다가 이제 조인성 씨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왜냐면 조인성 씨의 캐릭터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자본의 모습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요즘 들어서 어떤 자본가 이러면
1: 자본가.
0: 이게 뭐 배부른 막 이런 그런 자본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 자본가 그런 계급이 높은 분들은
1: 네.
0: 이제 교양 있고 친절하고
1: 원래 잘해요.
0: 원래 자본이라는 게 네. 친절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인성 씨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경구 씨와 이 가족들은 그들에 의해서 사실 해고당한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들이 다니고 있었던 SP 중공업이라는
1: 네.
0: 그 가상의 회사가
1: 네.
0: 왜 망했느냐? 사모펀드의 개입과 이런 걸로 망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 사모펀드 투자하는 사람. 조인성의 직업이 바로 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 보면은 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둘의 관계가 그렇게 되게 애매하게 있는 거죠. 그 둘이 고기를 굽고 있다.
1: 고기를 소고기를 그렇습니까? 먹고 있어요.
0: 소고기를 먹고 있어요.
1: 비싼 고기.
0: 아하. 그 비싼 고기 아무리 조인성 씨가 사준다고 하지만
1: 안 넘어가지죠.
0: 안 넘어가지죠.
1: 예. 돼지고기도 아니고
0: 술이라도 같이 먹어주면 좋겠는데
1: 안 먹어요. 또
0: 한 잔이라도 받으라고 했는데도
1: 받지도 않아요. 어, 종교적인 기도 아니었어.
0: 그렇습니다.
1: 그냥 안 먹는 거야.
0: 약 먹는다고.
1: 약 먹는다고. 아, 어, 그렇지. 네. 야, 근데 사실 개그 문제를 다뤘던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었는데 기생충이 다뤘던 방식. 가능한 네. 사랑에 다뤘던 방식 어떤 차이 좀 느끼셨어요?
0: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여기서 조여정 씨가 두 번 다 부잣집의 부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1: 나중에 한번 가난한 배우가 한번 해보겠다. 안 어울리나? 너무 그 사모님 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도 뭔가 좀 부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조여정 씨.
0: 네. 기생충에는 연교라고 남의 말 잘 듣는 아주 순진한 사모님이었죠.
1: 네. 맞아요. 해맑은.
0: 네, 그랬는데 이게 기생충의 내용을 보면 기생충은 가난한 쪽이 부잣집으로 숨어드는 이야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1: 맞아요. 네.
0: 그리고 가능한 사랑은 가진 쪽이 계획을 세워서 가난한 쪽에 다가가는 이야기예요.
1: 맞네.
0: 방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1: 맞네.
0: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생충에서는 이제 선을 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능한 사랑에서는 선을 넘는 게 부유한 쪽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기생충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냐. 무계획이다.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1: 그 왜 그러냐? 넌 나 계획이 있구나.
0: 그렇죠.
1: 예, 우리.
0: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예.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체념이거든요. 반면에 가능한 사랑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계급의 차이에서 온다. 요거를 좀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1: 저는 이제 계급과 계급 간의 그 차이에서 오는 함께 뭡니까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노노 갈등의 문제였어요. 이제 설경구 씨가 해고되는 과정에서 네. 믿었던 후배들 다 동생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자기가 동생들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동료들이 막 이제 경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그 장면 때문에 배신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이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끝내 노노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걸로 그냥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떤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구원이 될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0: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일단 거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설경구 씨 그 호석이란 캐릭터인데 그 인물은 자기를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업이 끝나고 나서 노조의 투쟁이 끝나고 자기들은 패배했고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어요.
1: 예.
0: 자기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겪은 어떤 상처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뭐 터놓고 얘기를 한다거나 서로의 입장을 하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이제 극복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사실은 저는 이제 노동자의 삶이었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러한 피해자들을 보듬어가고 치유해주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0: 네.
1: 아, 그 과정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겠구나.
0: 조심스럽게.
1: 예. 그리고 이해하는 척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네. 한마디 질문을 하더라도 인터뷰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진심을 다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0: 그렇습니다.
1: 예, 아무튼 가능한 사랑. 라이너 씨가 Film of the Year. 올해 영화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0: 네.
1: 함께 꼭 보셔야 된다. 함부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0: 그럼요.
1: 예,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넷플릭스도 풀릴 텐데 이 장면은 꼭 한번 곱씹어봐서 봐야 된다. 이 장면이 있다면.
0: 저는 이제 차 안에서 네. 이 상우랑 예지가 조인성과 조여정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뭐라고
0: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 대단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1: 아.

0: 너 지금 메소드 연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계급이 다른데 저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메소드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지의 대답이 더 커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전그 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계급적으로 들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지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시혜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사랑이요. 베푸는 사랑.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계급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는 여기서 예지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1: 성경 속에
0: 예, 사마리아인에게 필요한 건 이런 내려다주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옆에 있어주는 사랑이고 그 사람을 부축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가능한 사랑을 보면 이렇게 시혜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예지가 처음으로 탐욕을 내려놓고, 이 예지의 탐욕은 설경구 안에 있는 고통을 찍고 싶다는 탐욕이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한번 내려놓는 장면이 있어요.
1: 어디죠?
0: 아니, 뒷부분에.
1: 뒷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1: 나중에 보세요, 그냥.
0: 나중에 보세요. 거기서는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아, 부축해주는 사람이 됐구나. 사랑이 가능해졌네.
1: 마지막 명장면이 있어요. 해변가에 갑니다.
0: 아.
1: 조인성 씨와 그리고 전도연 씨 해변가에 갑니다. 거기 가면서 두 분이 딱 펼치는 장면이 있는데 두 배우가 영화 제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0: 아, 그럼요.
1: 예.
0: 그렇죠.
1: 있는 모습 그대로.
0: 있는 모습 그대로.
1: 와, 저는 이거였구나.
0: 대단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나니까
1: 예.
0: 이제 어떤 권력 관계가 역학
1: 그러니까.
0: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죠.
1: 그러니까요.
0: 쫓는 쪽이 오히려 아쉬운 쪽이 되고 오히려 이제 가지지 못한 쪽이 왜냐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사회적인 옷 위에 입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 계급의 거푸를 벗어던지고 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남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전도연 씨가 뒤질 이유가 없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마지막 장면 꼭 보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사람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요즘 그 논란의 영화 암살자들.
0: 암살자들. 네.
1: 예. 제가 오늘 또 말씀 나누려고 보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 열심히 보고 왔어요.
0: 네.
1: 예.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200만 넘었고 유경석에서 피격 사건이 왔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역사 왜곡이다.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상영 금지해야 된다. 또 제작사는 부산 영화제 무대 인사가 취소를 했던 상황인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0: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물론 재밌는 영화긴 했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혹은 이 허진호 감독이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이런 어떤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룰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부분의 비판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방식들은 되게 잘못돼 있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뭐 유해진 배우의 집
1: 북한
0: 앞에서
1: 상이다.
0: 그렇죠. 북한 상이다라든지.
1: 네, 한민족 상이에요. 무슨 북한 상이에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0: 북한 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우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괴롭힘이거든요. 이게 뭐 과거에 서북청년단이 했던 거랑 전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작품에서 나왔던 이런 결론이라든지 혹은 의문 제기라든지 혹은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판받을 수 있고 반박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영화와 관련 없는 혹은 영화에 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공격들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1: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이 저널리즘, 자유론 실천을 향한 당시 언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방점을 찍어서 영화도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0: 네.
1: 아유, 우리 라이너님과 영화 얘기했던 그냥 30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네. 자주 모셔야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건 제 욕심이.

0: 이제 탐욕인 것 같습니다.
1: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시면 제가 아.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능한 사랑입니까?
1: 네, 그럼요.
0: 아, 가능한 사랑. 가능한 사랑인 걸로 알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너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예, 휴일 저녁 보내드린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CBS
8: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9: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1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권나무의 어릴 때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레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싱어송라이터 권나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쉬운 언어로 쉬운 노래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맘속에 도레미 레미레레 멜로디를 품고 살던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어디 쉬울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도레미 레미렐레 노래를 불러봐요. 노래만은 결코 늙지 않았잖아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세 번째 페이지. 멕시코 팬덤에 이어 이제는 브라질 팬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시장을 노리는 중남미 중년 선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올라 올라
1: 오브리가도
2: 오브리가도.
1: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지난번에 스페인어 댓글이 잔뜩 달렸듯이 또 포르투갈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썸문답에서 그래서 브라질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초기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건국 과정을 보면 이제 유럽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또 특이한 사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브라질 하면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로 유명하고 역사에 있어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브라질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나요?
2: 일단 우리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남미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북미, 미국이 있는 북미랑 아시아, 유럽 쪽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 예, 정말 중요한 그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련된 그 지식은 많이 없어요.
1: 네, 그렇죠.
2: 그래가지고 오늘은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 브라질. 브라질이 전 세계 면적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위, 인구 7위.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땐 대국이 맞습니다.
1: 네, 그럼요.
2: 그렇지만 브라질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1: 뭐 삼바,
2: 삼바,
1: 펠레,
2: 펠레.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남미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죠.
1: 네.
2: 그럼 왜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가? 뭐 간단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걸 개척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겠지요.
1: 브라질을 개척한 나라가. 예, 예, 그렇죠.
2: 이 모든 것은 단지 프랑스, 이거 모든 것은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경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1: 네.
2: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룬 거 같죠.
1: 예.
2: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니까 말이 대항해 시대지. 호추! 후추 찾아 산 말리였죠, 그때요.
1: 후추 찾아 산 말리.
2: 나중에 이제 스페인도 이 대항해 시대 경쟁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1: 네.
2: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야야, 우리 지구를 반띵하자, 서로 경쟁할 바에는 선 비워놓고 여기는 포르투갈이 차지라고 여기는 스페인이 차지를 하자라는 딜을,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지구본에 줄 걷기 시작한 원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아,
1: 자기들 멋대로.
2: 예. 맞습니다.
1: 그 줄을 누가 긋습니까, 그러면?
2: 처음에는, 네, 우리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이제 1494년에 체결된 조약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2: 그 이전에 1479년에 체결된 조약부터 보셔야 돼요.
1: 예, 예.
2: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 알카소바스 조약이 뭡니까?
2: 알카소바스 조약이 무엇인가, 예, 하면은 당시 우리가 다뤘던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위 경쟁.
1: 네, 한번 알려주셨죠. 예.
2: 아, 이사벨 1세, 그 통합 스페인 왕국의 이제 그 여왕이죠.
1: 네.
2: 이사벨 1세 여왕을 새로 통합된 신생 국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까 말까를 가장 근접 국가인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좋다, 그럼 이사벨 1세 여왕을 이제 통합 국가 신생 국가 에스파냐의 국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1: 네.
2: 그 대신에,
1: 네,
2: 이게 1470년 후반이니까 일단 뭐 그 포르투갈은 대서양 개척 나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 네.
2: 니네들도 그러면 딱 보니까 대서양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선을 그읍시다. 까나리나 제도라고 있어요.
1: 네.
2: 까나리 액젓이 아니라.
1: 네네. 까나리아 제도. 그
2: 까나리아 제도요. 거기서 좌우로, 가로로 줄을 그어요, 이렇게요.
1: 가로로?
2: 가로로.
1: 네.
2: 그 제도를 기점으로 가로로 지은 줄을 그은 다음에.
1: 그러니까 북과 남을 갈라버린 거죠.
2: 북과 남을 갈라버린 거죠.
1: 예, 예, 예.
2: 북쪽은 스페인이 차지해라.
1: 아, 그래요?
2: 남쪽,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해안이죠. 서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는 중요 항로는 그치,
1: 포르투갈이 재미본 항로.
2: 그렇죠. 이건 포르투갈이 차지할 거니까 노타치
1: 이사벨 여왕 인정해주는 대신에
2: 대가로 이거를 합의를 봐요.
1: 예예예. 예, 예.
2: 이게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479년에 두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1: 네.
2: 그런 다음에 스페인 이제 그

0: 콜럼버스가
1: 자기도 후추 찾아가지고 남쪽 서아프리카 돌아가지고 희망봉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못 가잖아요.
0: 아 그러네요. 예.
1: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주서 들은 게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그니까 빙 돌아가면.

0: 그어버려요.
1: 아, 제일 못대로네 포르투갈이.
0: 그런 다음에 좋다.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할게. 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뭐 이상한 섬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쪽에.
1: 네.
0: 그럼 너희들 그쪽 가져가시라고.
1: 네.
0: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 서쪽이니까. 네. 단 진짜 중요한 동쪽 라인들. 아. 이거는 포르투갈 영역이기 때문에 노타치다.
1: 인도 내가 계속 먹겠다 이거죠.
0: 그러니까 딱 이거요.
1: 아, 아메리카노 가져 이거고.
0: 역시 편집장은 브라보.
1: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0: 야.
1: 전 4년 차예요 저는.
0: 딱 그거였어요.
1: 예. 그때 교황이 또 개입을 했던 거죠. 선 만들 때.
0: 교황도 개입을 했고. 아, 예. 원래는 저 선이 약간 유럽 대륙 쪽에 있었어 이게요. 더 선은.
1: 네.
0: 포르투갈 딱 보니까 아무리 이거 대서양 가운데 있는 선이지만 너무 유럽 대륙 쪽으로 붙어버리면 우리 손해 아닌가. 조금 더 서쪽으로 밀자.
1: 예.
0: 그래서 밀어요.
1: 예.
0: 이게 나중에 신의 한 수였어요.
1: 왜죠?
0: 남북으로 선이 그어지니까.
1: 네.
0: 이 선이 당신은 존재를 몰랐던 거로 알고 있었던 남미 대륙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을 관통을 해버려요, 저 선이요.
1: 그러네. 브라질의 동부 쪽을 걸치게 되네요.
0: 걸치게
1: 선이.
0: 돼요, 저걸.
1: 아, 저게 한 수가 됐구나, 나중에.
0: 그렇지만.
1: 네.
0: 당시 저 선을 서쪽으로 밀 때.
1: 네.
0: 포르투갈인들은 이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500년에.
1: 네.
0: 1500년에.
1: 네.
0: 페드루 카블랄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귀족이자 항해사.
1: 어허.
0: 저 양반이 1055년에.
1: 네.
0: 똑같이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포르투갈 출발을 해요.
1: 네.
0: 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직선으로 서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삥 더 먼 바다를 돌아서 인도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믿었대요.
1: 네.
0: 더 빠르다라고.
1: 예.
0: 그래서 조류와 바람을 따라서.
1: 네.
0: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지고 희망봉 찍겠다라고 해서 삥 둘러가요.
1: 아.
0: 삥 둘러가다 보니까 지금 웬 땅이야?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1: 어.
0: 도착한 곳이 지금의 브라질이다.
1: 아.
0: 여긴 포르투갈 국왕 땅 찍어요.
1: 영토로 선언을 한 거죠.
0: 했는데.
1: 네.
0: 브라질이 의외로 해안가가 별로 없습니다.
1: 예?
0: 백사장이 별로 없어요. 백사장이요.
1: 아, 백사장이 없다고요?
0: 해안은 있지만.
1: 예.
0: 백사장에다 절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드루 카브랄이 도착한 이후에도.
1: 네.
0: 이 땅 무슨 쓸모가 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도 있죠.
1: 네.
0: 좌우로요.
1: 네.
0: 위도로 찍찍찍찍찍 그은 다음에 요건 누구 요건 누구 누구 누구 누구가 너희들이 한번 개척을 해봐. 라고 딱 옛다 n분의 1로 던지고 가버려요.
1: 아, 영토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0: 슬라이스 해가지고.
1: 다 나눠주고 자기는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요.
0: 빠이빠이. 이거 해라. 아. 해라 해라 했는데.
1: 예.
0: 여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1: 그러네.
0: 원주민들도 약간 무섭고. 한동안 방치를 해놔요.
1: 예.
0: 그러다가 빵 뭔가 터져버리네.
1: 뭐가 터지지 저쪽에? 저쪽에.
0: 야야야. 이 나무 뭐야 이거?
1: 나무?
0: 이거 나무를요 즙을 짜니까. 예. 빨간색 즙이 나오는데 이거 염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나무가 빠우예요.
1: 빠우?
0: 포르투갈어로요.
1: 네.
0: 그다음에 붉은색을 띤 이 당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이에요.
1: 브라질이 붉은색을 띤이란 말이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나무란 뜻으로서 빠우 브라질을 발견한 거죠.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국가명.
1: 아, 진짜.
0: 브라질이 탄생한 거예요.
1: 나무 이름에서
0: 나무 이름이에요.
1: 국명이에요. 몰랐네. 그럼 파우 브라질을 이제 뭐 수렵을 할 때, 그 벌목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0: 그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 악용을 한 거죠.
1: 아.
0: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벌목도 하고 집을 짜라.
1: 네.
0: 했는데 아직까지는 파우 브라질이 상품성이 별로 없었어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야.
0: 그래,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주 관심사는 인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 인도.
0: 인도요?
1: 네.
0: 지금 브라질 그 땅에 그 파우 브라질 말고 요거 심으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1: 요걸 심으면?
0: 이걸 심으면
1: 뭐지?
0: 사탕수수요.
1: 아, 사탕수수 심는구나.
0: 당신이 특히 유럽에서 설탕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탕수수를 통해 가지고 설탕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1: 그렇겠죠. 예.
0: 지금도 사람이 대부분 다 재배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미리 건너가 있던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들을 잡아서 이거를 재배를 해도
1: 부족하구나.
0: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못

0: 거를 포르투갈인들이
1: 아,
0: 배웠어요.
1: 뻔하다, 뻔하다.
0: 한 500만 명 이상의 서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와. 노예들보다 더 많이 끌려간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사탕수수 이제 플랜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돈을 벌었는데.
1: 돈을 벌었는데.
0: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1: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0: 1580년에
1: 네.
0: 포르투갈에서 젊은 왕이 모로코 원정 갔다가 죽어요. 아들 없이 다음 왕 누구하지 하다가 삼촌이 대신하십시오.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어요.
1: 엔리케 추기경. 예.
0: 내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만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다가 곧 죽어요.
1: 아 예.
0: 1580년에.
1: 누가 왕하나?
0: 근데 성직자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고 당연히 후사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왕이 후사가 끊겨버립니다.
1: 예.
0: 그때 옆에 이제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
1: 펠리페 2세.
0: 아, 스페인의 광개토 대왕인데, 너희 포르투갈 왕이었으면 내가 대신 왕 해주겠다. 우리 엄마가 또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흡수를 해버려요.
1: 아, 그럼 스페인 왕이자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0: 네. 그러면서 한 60년간 포르투갈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1: 아, 그렇구나.
0: 이걸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포르투갈이 사라져요.
1: 이베리아 연합이 되면서 포르투갈을 흡수해버렸다 스페인이.
0: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 예,
0: 포르투갈이.
1: 예, 예, 예.
0: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1: 왜요? 왜요? 어떤 영향을
0: 첫 번째.
1: 예.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예. 브라질 연안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내륙으로 못 들어갔어요.
1: 아, 그 선이 걸쳐 있었으니까.
0: 선이 걸쳐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근데 그 선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1: 필요가 없는 거지.
0: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1: 네.
0: 야, 어차피 지금 나라, 우리가 같은 나라니까 선 저거 이제 의미 없다고. 야, 들어가자.
1: 내륙 개척하는구나.
0: 에이.
1: 예.
0: 이걸 이제 방데이 란치라고 하는데요.
1: 방데이 란치요?
0: 네. 방데이 란치가 이제 그 포르투갈로 깃발을 든 녀석들이란 말이거든요. 포르투갈 국기를 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국기 들고 야 그럼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자
1: 네.
0: 해서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방데이 란치들이 들어간 내륙 지방 있죠.
1: 네.
0: 이게 대충 현재 브라질 국경이에요.
1: 아 깊숙이 들어왔네.
0: 깊숙이 들어왔어요.
1: 브라질 엄청 크잖아요.
0: 그래서 망데이 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선이 잠깐 없어진 틈을 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1: 그런 이베리아 연합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 포르투갈이 없어졌습니까?
1: 네, 네.
0: 스페인의 원수 네덜란드가 야, 이때 포르투갈이 나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대서양의 그 대항해 시대를.
1: 네.
0: 포르투갈이 없어졌네. 야, 우리가 빈지털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가면은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많다고 하니까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먹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등등에
1: 네.
0: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내 거 차지를 해요.
1: 야,
0: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브라질은 그때 성장을 해요. 쭉 내륙까지 들어갑니다.
1: 그러네요. 예.
0: 근데 이 포르투갈이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해요.
1: 그러네.
0: 지금 1640년에 겨우 독립을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755년이 포르투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1: 왜죠? 이때 뭐였죠?
0: 리스본 대지진. 빵!
1: 아 대지진이 있었다? 또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0: 시작했네. 지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으나
1: 예.
0: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의 대부분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리스본이 무너진 건 포르투갈이 무너진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0: 그래서 본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1: 네네네.
0: 포르투갈 대지진 때문에.
1: 네.
0: 리스본 대지진. 야 그러면 복구할 돈 어디서 우리가 찾을까?
1: 브라질이죠 뭐.
0: 브라질이죠. 예.
1: 그 금도 나와.
0: 금도 나와. 특히 그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했지 그 금광.
1: 그래.
0: 너 거기서 금으로 만드는 수익의 5분의 1씩은 무조건 본국으로 다 보내.
1: 너무 센데.
0: 캐든 안 캐든 나오든 불경기든 아니든 보내.
1: 일종의 뭐 세금이네요. 예.
0: 그렇죠.
1: 예.
0: 그 제라이스에 있던 귀족들과 운영진들이 야 예. 그러면 이럴 바에는 우리 독립할까?
1: 독립을 꿈꾼다.
0: 마침 그 때가
1: 네.
0: 1776년 바로 윗동네에서 미국이 독립을 한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럼 좀 뭔가 자극이 됐겠네요. 동기부여가.
0: 이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 네.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독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0: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예.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1: 유럽에서.
0: 유럽에서요.
1: 예, 예, 예.
0: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 쓰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포르투갈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1: 네.
0: 1807년에 나폴레옹이 브라질 리스본 네. 너들 뭐 포르투 와인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따라봐. 이 상황에서
1: 네네.
0: 아 포르투갈 왕실은 끝까지 싸워야죠. 솔직히요.
1: 네.
0: 나폴레옹 군이 쳐들어왔으면
1: 네, 나라를 위해
0: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다가 튀자.
1: 어디로요?
0: 브라질로.
1: 식민지로?
0: 식민지로.
1: 왕이? 섭정하던 왕이. 주왕 육세가?
0: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다.
1: 왕실이 다 식민지로
0: 다.
1: 간다고?
0: 엄마! 짐 싸요. 캐리어에.
1: 이런 경우가 있나 역사에?
0: 거의 드물어요.
1: 와, 예, 예.
0: 그냥 몽진 정도가 아니라 선전은 저 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1: 대서양 건너서 식민지로 왕실이 옮겼어.
0: 적어도 선전은 네. 압록강은 안 건넜어요.
1: 특이하네.
0: 브라질로 왕실 전체가 다 이사해 가요.
1: 예.
0: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야. 브라질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브라질 실질적 포르투갈 왕국이 돼버립니다.
1: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0: 그렇죠.
1: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0: 근데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 어떤 문제가 있죠?
0: 왜냐하면 그 벌써 수백 년 동안
1: 네.
0: 이 브라질 안에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던 대농장을 운영하던 거기에 몇 대로 살고 있던 브라질계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1: 있었겠죠.
0: 귀족들이.
1: 예.
0: 박힌 돌이잖아요.
1: 박힌 돌이죠.
0: 굴러들어온 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아. 왕가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귀족들도 다 따라갔겠죠.
1: 아, 예, 예.
0: 너희들 왜 오셨습니까?
1: 네.
0: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그럼 내가 땅을 내드려야 됩니까? 니놈들한테. 야, 많이 컸다. 너 식민지 너 돈 좀 벌었다고 베는 거 없냐? 눈 꺼라.
1: 예. 어떻게 되나요? 그 농장주들이.
0: 아 이렇게 해서 그 주왕 육세가
1: 네.
0: 이제 고민에 빠져요.
1: 네.
0: 그런 가운데
1: 네.
0: 그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거의 프랑스는 몰락을 해버려 나폴레옹은 몰락을 해요.
1: 네.
0: 그러면 포르투갈 왕가가 지금 브라질로 온 이유가 나폴레옹 때문에 온 거잖아요.
1: 도망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0: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1: 포르투갈로 가야죠.
0: 안 가요.
1: 아 여기가 너무 좋은가?
0: 야, 삼바 춤 괜찮은데? 삼바, 삼바, 삼바, 삼바.
1: 네네.
0: 날씨도 좋고.
1: 예.
0: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 당시 이미 브라질 경제가 본국 포르투갈을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1: 아...
0: 안 가지면 안 되겠냐?
1: 아, 그래도 가야지.
0: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의회가
1: 예.
0: 경고를 내립니다. 당장 안 오시면
1: 네.
0: 왕위 박탈해 버리겠다고.
1: 예.
0: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법적인 정부는 왕은 여기 와 있지만 포르투갈에 있어요. 지금 의회라든지.
1: 네.
0: 빨리 안 돌아오시면 국왕 폐하 왕위 취소해 버리겠다고.
1: 어떻게
0: 그래서
1: 네.
0: 주왕 육세는 눈물을 머금고 아, 야, 배편 마련하라고.
1: 가기 싫었는데.
0: 아,
1: 예.
0: 그러면서 아들이 페드로라고 있거든요.
1: 페드로.
0: 아들 페드로한테 네가 그러면 여기 대신 관리를 하라고.
1: 페드로 1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0: 페드로 1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왕과 그러니까 브라질 왕 그러니까 초대 왕이 돼요.
1: 아 예. 초대 왕이 돼요.
0: 이제 주왕 6세 돌아갔습니다.
1: 예.
0: 돌아간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1: 예.
0: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기태까지만 하더라도 주객이 전두된 상태였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브라질에 상당히 많은 권리도 줬고 식민지란 타이틀도 다 없애버렸어요.
1: 네.
0: 없애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본 같은 포르투갈 도시들과 동등한 도시.
1: 진짜 동등하네.
0: 동등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 국왕도 돌아왔겠다.
1: 아, 포르투갈 의회에서?
0: 네.
1: 예.
0: 브라질 다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다 격하.
1: 야, 자기들 필요할 때는 막 도망가가지고 막 뛰어주더니.
0: 여기에 귀족들이 페드로 그 왕자죠? 을 꼬드긴 겁니다. 이럴 바엔 독립하십시오.
1: 아, 브라질에 있던 귀족들이.
0: 귀족들이요.
1: 예.
0: 이럴 바엔 독립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1: 네.
0: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이 페드로 1세가 더 이상 포르투갈의 억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1: 네.
0: 1822년에 독립을 선언했다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1822년 9월 7일이 브라질 독립의 날이라고 합니다.
0: 바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전쟁을 벌여 본국이랑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던 그 본국의 왕자가 독립국의 황제가 된 상황입니다.
0: 미국과는 결이 다르죠. 미국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 네.

0: 그 이른바 바텀 업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1: 네, 아래로부터의.
0: 근데 포르투갈은 업 다운으로 그대로 왕국을 갖고 온 거예요.
1: 그게 큰 차이네요.
0: 그게 큰 차이죠.
1: 예.
0: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1: 노예제 폐지하나요, 그러면?
0: 그게 이제 페드로 1세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1: 예.
0: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슬레이브로 우리가 굴리냐. 노예제를 폐지하자가 그 지론이었는데 몇백 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던 그 기득권층이 뭐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이럴 때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해요.
1: 예. 어떤
0: 주황 6세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1: 아, 포르투갈의 왕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0: 돌아가죠.
1: 예.
0: 그래 포르투갈 그 정부가 네. 또 편지를 보내요.
1: 네.
0: 돌아오셔서 왕하시라고.
1: 아, 페드로 1세가 이어야 되는구나.
0: 아들이니까.
1: 아.
0: 오셔서 페드로 4세 하시라고.
1: 페드로 4세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황제 하지 말고 포르투갈 왕 이으세요.
0: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가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페드로 4세 포르투갈 왕 되시라고.
1: 야, 이거 좀 선택하기 어렵겠는데요.
0: 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브라질을 선택하겠다.
1: 아, 그래요?
0: 단.
1: 와, 예.
0: 자기 딸 마리아란 딸이 있었거든요.
1: 네.
0: 나이가 7살인가 밖에 안 돼요.
1: 네.
0: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하겠다. 꼼수죠.
1: 그 둘 다 하겠다. 둘 다 놓지 못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아, 딸을 포르투갈로 보냈어요. 여왕으로.
0: 7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꽃밭에는 꽃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건데.
1: 예, 예, 예.
0: 아빠, 그럼 내가 여왕이야? 어. 단.
1: 네.
0: 내가 지금 이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섭정을 하겠다.
1: 본인이요?
0: 네.
1: 브라질에서?
0: 그러니까요.
1: 예예예.
0: 그런 얘기를 해요.
1: 원격 섭정을 하겠다.
0: 리모컨으로.
1: 예예예.
0: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요?
0: 미겔.
1: 미겔 누구야? 미겔.
0: 페드로 1세의 친동생, 남동생이었어요.
1: 아, 포르투갈에 있어요?
0: 포르투갈로 건너갔어요. 지금.
1: 남동생이
0: 우리 형도 네. 우리 내 조카도 인정할 수가 없다.
1: 네.
0: 저건 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브라질 제고
1: 아...
0: 나는 포르투갈의 정통 왕자로서 내가 정통 왕위를 계승하겠다. 미겔 1세로 즉위를 해버려요.
1: 즉위를 해버려요.
0: 포르투갈에서
1: 약간 왕위를 찬탈한 느낌이네.
0: 찬탈했죠. 야, 어떻게 보면 단종이다.
1: 약간 그런 느낌.
0: 조카의 그 네. 소름 끼쳐 진짜.
1: 포르투갈 세조.
0: 세조요. 수양대군요.
1: 예예.
0: 그걸 보고 있던 그
1: 페드로 1세가
0: 네. 너 딱 기다려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동생과 전쟁을 벌여요.
1: 포르투갈 가서
0: 이게 이른바 페드로 형제의 형제 난이에요. 이게.
1: 형제 난이네 진짜로. 예.
0: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 동생이 집니다.
1: 아, 저요.
0: 동생이 예. 지고 예. 페드로 1세 형이 이긴 다음에 딸 마리아에게 너 똑바로 해 여왕 자리에 앉혀버려요.
1: 그 자기 다시 돌아와서 황제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아, 돌아오잖아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너무 정력을 많이 썼는지 몇 달 안에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1: 아, 페드로 1세가 죽어요.
0: 페드로 1세가 죽어요.
1: 그럼 브라질은 이제 어떡하나? 예.
0: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떠나기 직전에
1: 네.
0: 떠나기 직전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1: 페드로 1세 아들이 5살짜리가 네. 또 있었어요.
0: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나중에 페드로 2세.
1: 페드로 2세.
0: 굉장히 오래 이제 그 황제를 하신 분이에요. 다섯 살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어린 왕에게 너 왕해 하고 왕위자를 물려준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너 왕하고 나 왕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동생 저 반역자한테 처단하겠다.
1: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페드로 1세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1: 네.
0: 아들은 브라질의 황제,
1: 네.
0: 딸은 포르투갈의 여왕. 으로 안친
1: 그렇게 되네.
0: 아버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페드로 1세는 죽기 직전에도 나의 마지막 소망은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라고 밝힐 정도로 평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씁쓸한 게 브라질의 독립을 이끈 그 아버지 페드로 1세도 그렇고 노예제를 뭐 사실상 폐지시키고 국가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아들 페드로 2세도 그렇고 되게 쓸쓸하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주겠네요.
0: 엄청
1: 사람은.
0: 인정을 하죠. 특히 페드로 1세와 페드로 2세는 특히 페드로 1세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거나 브라질을 독립을 이끄는 그런
1: 군주였잖아요. 영웅이죠.
0: 예. 영웅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번 브라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1: 시류랑 마지막에 부랴부랴 시류랑 얽네요.
0: 아니, 원래 시작이 그거잖아요.
1: 예, 그렇죠. 언제 또 기회 봐서 브라질 현대사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얘기 듣다 보니 브라질의 탄생과 나라의 기틀을 만든 두 황제 이야기를

0: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0: 네, 요즘 제모용 왁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널리 알려진 브라질리언 왁싱은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불릴까요? 1987년 브라질 출신의 파디아라는 집안 7명의 자매가 뉴욕 맨해튼에 제이 시스터즈라는 미용실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키니 라인을 과감하게 제모하는 방식의 왁싱법을 선보였는데 이게 유명 스타와 패션계에 알려지면서 브라질리언 왁싱이 됐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의 고향을 따지자면 의외로 브라질 해변가가 아니라 뉴욕 맨해튼의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맨 셔터 내립니다.
4: CBS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최종 판단했습니다. 군은 오늘 낮 사고 현장 일대에 남아있던 북한군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은 북한이 향후 군사 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0: 와 구체적인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법률로 제도적 완성을 이뤘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 중수청과 법무부 공소청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 의원 사이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한 의원에게 유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도 확정된 사실처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오히려 사실 왜곡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른바 노무현 검찰 수사 조작 신화를 만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졌지만 행정 업무를 대신 맡을 일반직 공무원 증언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반직 증언은 2021년 538명에서 2023년 단 1명으로 급감했고 2024년 9명, 2025년에도 29명에 그쳤습니다. 경찰청은 행정 업무를 맡던 경찰관을 수사 현장에 재배치하기 위해 내년 일반직 207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해 대폭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말 사이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사 7곳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되면서 전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증권사나 한국거래소 등에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7개 금융사 침해 사고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발견되자 전 금융권 약 500곳에 해당 IP를 공유하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격 IP를 차단하고 과거 접속 기록과 외부 노출 시스템 등을 다시 살피는 한편 오는 8일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한 보안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6.3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소녀.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265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얼마든지 허탕을 치세요. 얼마 전 작고하신 고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난 늘 왜 이럴까? 이렇게 방황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김영대 평론가는 고마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본인을 만들어준 소중한 헛걸음이었기 때문인데요. 광고 듣고 김영대 평론가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인류학자인 김영대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이런 K-POP의 세계적인 활약상, 그 현상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그 글을 PC통신이라는 곳, 아마 이걸 들어보셨으면은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예, 이 PC통신에 제가 투재즈라는 필명으로 글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이 90년대 중반에만 해도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게 뭐 K-POP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냥 우리끼리 듣는 우리 가요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제가 평론가로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병사들을 헛걸음 고생시켰다는 이 에피소드에서 유래한 말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공을요 세 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총 네 개의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는 세 군데를 다녔어요. 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뭐 중고등학교 빼고 대학교 시절만 잡아도 22년을 보냈습니다. 여기 학비로 드린 돈만,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비로 드린 돈만을 생각해봐도 차라리 이거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하다못해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남는 장사였을 거예요.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말은 보통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헛걸음을 쳤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산저산을 옮겨 다닌 것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그 과정의 소중함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는 없다. 시간 낭비는 없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음악 매니아였어요. 야자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늘 그렇듯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 음악 어떻다, 저 음악 어떻다, 이건 무슨 장르다, 이런 감상을 나누는 걸 참 좋아했고, 음악평론가라든지 라디오 DJ 이런 게 저에게는 꿈의 직업이었죠.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돈도 번다고 그런 드림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니까 이상하게도 저의 그런 꿈은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 남이 봤을 때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들이 그저 좋다는 대학, 취업이 잘 된다는 과, 선생님이 권하는 전공을 택하는 방향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공부가 남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즐거울 리는 없었습니다. 입학을 했다는 설렘도 잠시, 내생 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도 과장이고요. 첫 수업을 들었는데 알았어요. 이산이 아닌가 봐. 학교 생활에는 집중이 안 됐고요. 그 시간에 열심히,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그 동호회, 카페 활동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취미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또 라떼는 말이 안 돼요. 천리안 나은을이 가입해서 이 음악 게시판과 음악 동호회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 글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매체에다가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습니다. 가장 사실은 어린 나이에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기획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본 멋진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대학생이라는 본분만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비싼 학비를 내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낭비한 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이 21살이었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이 PC통신 아마추어 평론가라는 취미도 인 듯 취미 아닌 듯 취미인 듯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선택했던 경영학과를 저버리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으로 공부의 방향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산을 한번 옮긴 거죠. 하지만 음악에 진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심리학 역시도 정말 멋진 공부지만 저에게 딱 맞는 공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여전히 음악이라는 거를 취미로만 간직한 채 결국 심리학을 졸업, 심리학과, 경영학과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결국에는 문화인류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엇비슷한 또 다른 산봉우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용기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는 참 재밌었는데요. 이게 내 길인가에 대한 의심은 계속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산으로 옮긴 지 3년, 석사 논문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저는 문화인류학과를 수료를 하고 뒤늦게 군대를 갑니다. 자, 제대 후에 의욕 충천, 취미로 시작한 음악평론에 대한 미련은 또 남아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90년대를 빛낸 명반 50이라는 책도 썼고요. 다행히 이게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돼서 남들이 봤을 때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평론가를 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참 이중적이죠. 이도저도 아닌 저의 이중적인 태도, 취업이라는 현실과 공부라는 이상, 꿈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교수님은 유학을 권했습니다. 네가 문화인류학을 배웠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음악을 좀 더 공부해보고 접목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음악인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학문의 존재를 제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돌고 돌았지만 결국 내가 원래 배우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음악으로 비슷하게 왔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도 나름 힘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꿈에 그리던 아메리카, 미국에서의 유학.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경제적으로는 늘 쪼들리는 유학생 생활, 낯선 땅의 그런 언어, 영어, 모든 게 사실 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첫 책을 내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평론계에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시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도 그게 걱정은 됐어요. 이 커리어가 여기서 단절된다는 점이 불안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뒤늦게 평론계에 뛰어든 우리 후배들이 저보다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을 봐야 했고, 또 또래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해서 대리, 과장 이렇게 진급을 하고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멀리 돌아서 배우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됐으니 후회 없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쉬운 게 참 없더라고요. 저는 음대 출신이 아닌데 음대 박사, 석사 박사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부생들과 함께 처음부터 음악이론, 역사, 청음, 지휘, 작곡 등을 전부 다 새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것만 꼬박 1년 반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는 제2외국어인 영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또 시험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독일어. 그래서 영어를 독일어로 옮기고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는 말도 안 되는 시험도 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어찌어찌 석사는 땄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왕에 또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박사를 또딱 마치고 교수가 되면 참 현실적으로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놈의 남의 눈에 증상이 도진 겁니다. 석사를 일단 마치고 미국에서 평범한 박사과정 대학원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게 2012년 여름,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말춤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당시만 해도 흔했던 일반적인 한류 연구가 아니라 K-POP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합니다. 학문은 선행 연구가 중요해요. 누가 먼저 해놓은 게 많아야 내 연구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K-POP은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취미였던 K-POP 평론을 K-POP 연구라는 곳으로 이제 옮겼고, 그첫 구상을 한지 자그마치 8년이 지나서야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궁금하시잖아요. 예. 논문을 쓰는 과정도 제 고질병, 이산이 아닌가벼의 연속이었거든요. 주제도 수없이 바꾸고, 챕터 구성, 내용도 여러 번 바꿨죠. 근데 이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써놨던 글들이 이 바뀐 K-POP의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그야말로 라떼 연구가 돼버린 거죠. 제가 처음 유학을 갔던 2007년에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대세였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엑소와 빅뱅이 대세가 됐네요. 근데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방탄과 블랙핑크가 대세예요. 야, 그래도 또 닥치니까 또안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 김용대라는 사람은 무슨 내비게이션 자동차 GPS가 고장이라도 난 건지, 이산 갔다가 저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헛걸음의 연속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헛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논문이요, 이 K-POP이 마침내 세계 시장의 주류에 근접했던 바로 그 시기, 2020년에 완성이 됐어요. 저는 싸이 현상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세계 정복을 미국 현지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공부를 핑계로요. 방탄소년단을 라스베가스에서 직접 만나서 비공개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됐고, 미국 유학 중에 책을 써서 완성을 한 BTS 더 리뷰가 음악 관련 책으로는 이례적인 판매량을 올렸을 뿐 아니라 총 7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이산저산 기웃거리지 않고 헛걸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 와중에 논문을 정말 가까스레 마치고 귀국을 해요. 워싱턴 대학교 역사상 줌으로 원격으로 박사 디펜스를 받고 원격으로 울었던 최초의 학생이 됐습니다. 사실 박사 마칠 때만 해도 원래는 미국에 남아 교수를 하는 게 목표였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의도 했었고, 혹은 귀국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질병이 또 도졌어요. 논문을 마무리하는 그몇 년간의 고민 끝에 저는 교수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시 또 걷기로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봄의 욕구, 내 꿈의 욕망이 또한번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따지고 보면 현실적이지는 못하지만 매우 이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갖고 또한번 이산이 아닌가벼를 시전하게 된 거예요. 교수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전업평론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15년이 넘는 대학원 공부. 그 공부를 통해서 저는 공부라는 거를 좋아는 하지만 직업으로서의 학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가 늘 취미로만 생각했던 그 음악 평론이 저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고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역으로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전업평론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3명도 안 된다. 선배들의 걱정어린 충고. 아니, 교수가 안될 거면 무슨 공부를 그렇게 15년씩이나 했냐? 지인들의 뼈 때리는 지적이죠.
그 평.

이거는 부업으로 해도 되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친구들의 근심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치만 이제 수많은 산을 옮겨다니면서 교훈을 쌓았던 저에게는 그게 묘한 반감과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존경받는 교수직보다 또 내 또래 직장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성공해서 더 잘 벌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남의 시선과 현실을 고려하는 한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려면 결국 내 장점과 취향, 가장 중요한 열정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그 수많은 이산저산 나폴레옹 신공을 통해서 비로소 터득하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꿈이었던 하지만 현실 앞에서 애써 부정하려고 했던 그 꿈을 손에 쥐고 사소한 것들을 내다버리니까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졌어요. 여전히 사실 제 인생의 고지는 저 멀리 높고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하지만 이산저산을 통해 아닌 길들을 확실히 쳐내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귀국 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런 방송의 와중에 제 그 다양한 공부, 이산저산이 저에게 색다른 권위를 부여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요청했고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어린 시절에 방송으로만 보던 그래미 뮤직 어워드의 중계 해설도 받게 됐고요. 음악 전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늘 존경했었던 뮤지션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방황과 헛수고가 다 조금씩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나랑은 절대 안 맞아, 절대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경영학은 제가 이제는 K-POP 산업을 이해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써먹고 있고요. 야, 이걸 배워서 나중에 뭘 할까 싶었던 심리학은 지금 K-POP 팬덤의 심리나 그들의 독특한 욕망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화인류학은 이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모든 곳에 사실은 소용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산저산 돌아다니 허송세월이 모두 제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멀지만 저는 음악평론가도 가난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다는 또 작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여러분들의 드림잡이 될 수 있게 제가 그 직업의 가치를 반드시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고민할 때 야, 무슨 말이야? 당연히 교수보다는 평론가가 돼야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요. 많은 청춘들이 불안해하고 방황해요. 저처럼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돈이 없어서 아마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는 그들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일생을 한번 걸어도 아깝지 않을, 고생을 해도 즐거울, 남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 방황이 있다고 한들 저처럼 15년이 걸린들 평생을 후회하는 것의 고통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처럼 이산저산 헛걸음을 한번 쳐보세요. 내 진짜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헛걸음조차 모두 자산이 될 겁니다. 오르십시오. 허탕도 치세요. 얼마든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생의 낭비, 허송세월이 결국 언젠가는 더 완벽한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제가 약속드릴게요. 당신만의 명곡이 탄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얼마든지 허탕을 치세요. 고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김학래, 임철우가 함께한 내가, 그리고 그 전에 함께한 노래는 김광석이 부른 나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인간도 AI도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마음 AI의 전무이사 손병희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손병희 전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에서도 경험, 지식, 기술을 계속해서 목표에 맞춰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병희 전무도 여러 면에서 인생을 파인튜닝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파인튜닝 경험을 오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음 AI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를 제일 많이 부르세요? 시리아? 또는 지니아, 헤이 구글, 이렇게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맛집 찾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요새 친구나 가족보다 인공지능을 먼저 찾지 않나요? 그럼 또 걔네들은 내 목소리와 성향을 찰떡같이 파악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들어가면 어떤가요? 내 취향에 딱 맞는 영화나 드라마가 제일 먼저 쭈르륵 나열되기도 하죠. 물론 알고리즘의 선택이랍시고 뜬금없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본다고 하면은 다음엔 뜨진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도 점점 더 섬세하게 나의 취향에 맞춰주는데요. 이런 게 가능한 건 바로 인공지능의 파인튜닝을 통해 사용자에 맞게 성능을 끊임없이 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파인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공지능에게는 파인튜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파인튜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먼저 파인튜닝, 좀 어렵죠, 단어가. 이게 뭘까요?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인튜닝을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데이터에 맞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요구나 어떤 분야에 더 잘 맞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파인튜닝입니다. 마치 여러 군데 다 쓰이는 범용 도구를 특정한 작업에 맞게 조절해서

특화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개인 비서를 고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비서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만 할 수 있는 기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특별한 요구사항, 스케줄, 선호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비서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비서가 파인튜닝을 통해 매우 개인적이고 특화된 맞춤형 비서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인공지능의 파인튜닝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파인튜닝이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계속해서 목표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게 삶의 파인튜닝 아닐까요? 삶의 파인튜닝을 잘 이뤄내면 스스로의 목표와 환경에 맞게 능력을 최적화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요. 뭔가 잘못된 경우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터닝포인트를 할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 역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여러 면에서 파인튜닝을 해왔습니다. 제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1988년입니다. 아, 이 얘기하면 너무 노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부에서 제가 공립학교를 다녔거든요. 공립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컴퓨터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저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의 공부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훨씬 더 깊이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입시 준비 또 수능 준비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에 가니까 전공 공부는 더 어렵더라고요. 저 때는 그 대학교의 교과서 자체가 좀 영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학생 때 매일 팝송을 따라 적으면서 한 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딕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듣고 받아쓰는 거. 여러분도 종종 해보시나요? 그거를 꾸준히 하니까 남들보다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또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거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할줄 아는 능력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일본의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영어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일본인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영어로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저의 삶의 파인튜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취미를 갖고 영어를 미리 학습해 둔게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영어 능력은 제 인생의 방향을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입사한 95년이죠. 95년도에는 일본이 이런 공장 제어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주자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가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멘스는 지금도 부동의 1위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기업의 거래를 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B2B의 반대는 B2C입니다. B2C는 기업 간,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간에 거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해외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좀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B2B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회사 때려치울래 하고 때려치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좀더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제어를 전공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동제어를 할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글 알파고 때문에 급부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동제어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제어를 그 전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10년 동안에 정말 꾸준하게 경험을 쌓은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생활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꾸준하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긴 시간 쌓았던 경험, 공부, 저 그리고 자격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그냥 엑셀 잘하는 자격증, 워드 잘하는 자격증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됐냐면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현장 경험을 하고 또제 장점은 뭐냐면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수 타이틀이 있지만 교수를 지원하는 것도 지원자 중에 정말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니까 이게 이제는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산업 분야로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플레이어들을 나열을 해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 기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산업 현장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끌고 펼쳐나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 AI라는 회사를 옮겨서, 실제 현장에 있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학교에서는 약간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진짜 전쟁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저는 휴먼 AI, 즉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년 전에는 은행원 역할을 하는 AI를 개발해서 디지털 데스크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요. 은행 지점에 AI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군데에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이제는 호텔 리셉션리스트, AI 도슨트, 미술관 해설사죠. 그리고 AI 바리스타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AI들이요, 누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은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로 이민 간 한국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로 이민 간 이민자들 중에 카페나 식당, 호텔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북미나 유럽은 최저 시급이 우리나라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24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며 근무 조건이 정말 큰 허들입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AI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휴먼으로 대체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다섯 가지 핵심 감각, 그런 거를 각각 연구를 하다가 이 엔진들을 결합을 해보니까 인간의 감각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휴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I는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서 밤이나 새벽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인 회사에 있을 때는 영어를 곧잘 했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 AI 휴먼은 한국어도 잘하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연스럽게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의 언어든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AI 휴먼의 개발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력 부족 문제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AI 기술의 선두 그룹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좀 더 시대에 맞춰 또 새로운 기회와 나의 목표에 맞춰 계속 갈고 닦는 게 바로 삶의 파인튜닝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이제 정말 새로운 AI 세상이 오는구나 느껴지시죠? 이 핫한 AI 분야에 저와 같이 일하고 싶은 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나 지금 컴퓨터 전공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 파인튜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분야에는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서비스 기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 잘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을 잘 읽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내 마음을 잘 읽어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기획을 잘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또한 시장 조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 잘하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 필요하고요. 분석하고 시장의 트렌드와 기획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컨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디자이너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모양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개발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꼼꼼한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마케팅, 홍보하는 사람.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AI 분야에 정말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걸 전공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와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활용하는 거.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뉴스의 자연어 처리라고 제가 키워드를 좀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 디지털,

개발, 로봇. 그러니까 자연어인데 로봇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과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서로 다른 분야가 어떻게 융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참을성, 꾸준함. 이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융합적 사고력이란 여러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역량을 갖추어 나간 쪽으로 스스로 파인튜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까지도 저는 제 삶을 계속 파인튜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주말이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첫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랐는데 한 시간 만에 탈진이 온 거예요. 혼자 설수 없는 상태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의 건강 상태가 바닥이구나. 건강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산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 강해졌고요. 몸이 건강해진 덕분인지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버겁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닥치면 좀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됐고요. AI가 파인튜닝으로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똑똑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인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삶은 계속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 새로운 시대에 반짝반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얼마든지 허탕을 치세요. 고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인간도 AI도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손병희 전무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시나 이스턴이 부른 모닝 트레인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최종 판단했습니다. 군은 오늘 낮 사고 현장 일대에 남아있던 북한군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은 북한이 향후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과 재재청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는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0: 항 유전학 발전에 기여한 칼 다이서러스와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 등 3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헤게만과 나겔은 세포가 빛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단백질 첼널로돕신을 발견했고, 다이서러스는 이를 쥐의 신경세포에 적용해 청색빛으로 신경신호를 켜고 끄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오늘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내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에 이어 12일 경제학상까지 모두 6개 부문에서 차례로 발표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도 넘은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계당국의 영화 관계자,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조치와 거주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따낸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과거 손흥민과 이강인의 우승 소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나를 사랑하고 모르면 바로 집에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 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6: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7: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복음 전하러 간 선교지에서 터져 나온 회개. 김삼 교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1: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성령의 임재로 강력한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오늘 초대 손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3: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요르단에서 15년간 선교를 하셨고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삼 교수님 나와주세요.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교수님 멀리서 와주셨네요.
2: 네. 네.
1: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 좀 소개해드렸는데 에즈베리

0: 대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아, 네. 저희 학교가 사실 예. 일주일에 세 번씩 항상 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 정기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보통 정기적인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은혜 받은 학생들은 남아서 뭐 네. 찬양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도 그때 뭐 연희 때처럼 아이들이 좀 은혜 받은 애들 한 19명 정도가 남아서 예. 뭐 찬양하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끊기지 않고 예.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 저 역시도 아니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네.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올라갔다가 네. 정말 팔짱 끼고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구경 갔다가 네. 그 자리에서 6시간을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해서 네.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경하러 갔다가 몇 시간씩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죠.
0: 그럼 교수님도 네. 가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저도 그날 첫날 6시간 있고 둘째 날은 11시간이나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 적은 인원으로 네, 시작을 했을 텐데 네. 수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1: 네, 한 5만 5천 명 정도가
0: 5만
1: 왔다고.
0: 5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1: 아, 한꺼번에 온 건 아니죠.
0: 아니지만.
1: 네, 그 네. 성전 안은 한 1,500명 네. 수용 인원이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0: 네.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네. 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0: 아무 순서도 없는데.
1: 네, 순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예. 다만 찬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들 또 감동받은 사람들 말씀 나누고 네. 그러다가 점점 인원들이 모여오니까 이제 네. 저녁에는 예배 형태로 되고 예. 그랬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날것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외람되지만 네. 만약에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일어났든지 교단에서 일어났다면 네. 그 교단색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예. 담임 목사님의 생각도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는 사실 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0: 그렇죠.
1: 예, 사학기관이 아니니까 정말 성령님 임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0: 사실 뭐 미국 대학교를 하면 뭐 네. 비단 미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1: 네,
0: 공부하러 와서
1: 네,
0: 모여있을
1: 맞아요.
0: 테고 네, 네. 각자 개성이 다 다른 학생들이
1: 네, 그렇죠.
0: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모여서
1: 네.
0: 막 회개 기도도 터지고 그랬나요?
1: 네. 회개 기도도 터지고 치유도 터지고 아이들 가운데 자살의 충동이나 우울증, 뭐 중도 그런 것들 자기들의 죄를 예.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0: 예.
1: 뭐 너무 다양한 이혼을 생각하면서 왔었던 졸업생 학생 커플은
0: 네.
1: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정이
0: 어머나.
1: 생기기도 하고 뭐 너무 다양한 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0: 남들은 전혀 모르는 나만의 죄를
1: 네.
0: 거기서 터뜨리고
1: 네.
0: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1: 네.
0: 정말
1: 네.
0: 와 엄청났겠네요.
1: 네. 네. 저희 중에 사실 그 첫 시작이 저희 예. 중에서 부모님을 사고로 여였는데
0: 네.
1: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마저 그 잃게 된 그 저희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고통과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사실 더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한 학생이 자기가 자살 충동이 있어서
0: 예.
1: 차를 타고 정말 거의 벼랑 끝으로 갔다 왔었다는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끊고 모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도
1: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캠퍼스에서 주님이 네. 오셨어요.
0: 아,
1: 그러면서 네, 교실을 강의실을 막 돌아다니고 네. 학생들도 막 너무 가보고 싶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첫날 네. 수업 하나를 취소하고 네. 모든 학생들을 다 그 강당에 그 올려 보내면서
0: 어머나.
1: 특별히 저희 클래스에 무슬림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0: 네,
1: 사실
0: 네, 네.
1: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라서 무슬림 네. 학생은 거의 없는데 네, 네. 그 학생은 어쨌든 뭐 축구부 코치 따라서 어떻게 오게 됐는데 네. 그 학생을 사실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래 오늘 내가 수업을 취소해 줄 테니까 니네 저기 위에 한 5분만 있어라.
2: 네.
1: 그 다음에는 너네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눈으로 그 무슬림 학생이 그

0: 그 자리에 서서 한 시간 반인가 그 정도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봤어요.
1: 와.
0: 그 아이는 5분만 지나면 자유인데도 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가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랬더니 자기는 네. 평생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길로 저와 함께 내려가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됐죠.
1: 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네. 있었네요.
0: 정말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1: 네, 아유 우리 교수님 뭐 제가 간단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교수이기 전에 또 선교사로 네. 요르단에서 오랜 시간 네. 또 선교를 하시고 네. 경험하셨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오늘 좀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교수님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전 국가대표 감독이셨던 차봉근 감독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0: 네, 사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네.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저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복음 그 교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유명한 불교를 열심히 믿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이들도 선동해서 네. 뭐 절 방문 뭐 이런 것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던 학생이었는데
1: 네.
0: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마 제가 무서워서 아무도 저에게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교회 가자는 말을
1: 네.
0: 전 사실 속으로는 누가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구실이 없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차범근 선수가 큰 다리에 부상이 있어서 독일 분데스리가 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네. 그 부상 때문에 못 갈 뻔하다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나왔다. 그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제가 아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차범근 선수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1: 네.
0: 엄마 차범근 선수가 교회 다닌데 나 한번 교회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그렇게 돼서 나가기 시작했죠.
1: 네. 아, 직접 안 게 직접 만난 사이 아니고
0: 전혀 몰라. 그분은 저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십니다. 저의 이유가 되셨어요.
1: 아,
0: 부실이 되신 것뿐입니다.
2: 이제 아시겠네요.
1: 교수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0: 네.
1: 차범근 선수가 현역 뜰 때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오래된 거예요.
0: 아니 그때 전 초등학생이었죠.
1: 아, 그렇죠.
0: 좀 명확하게
2: 그치, 그때 어렸지. 네.
1: 그렇죠.
2: 네.
1: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그렇지만 그 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몇 번 가보고 말 수도 있었는데
0: 네,
1: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 네.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0: 네.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게 처음에 교회를 학생부 모임 같은 데를 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저는 기대를 했죠. 기독교가 뭔지 좀 네. 알아봐야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뭐 어디 성경을 펴라 그러는데 중간을 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 나 다시 와야 되는구나.
1: 네.
0: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온 거죠.
1: 네.
0: 이 책을 가르치는 거에. 그래서 다시 처음에 할 때부터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이 책이 뭔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마 신약을 설교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런 구약 신약 그런 개념이 완전히 없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진짜냐. 그러니까
1: 아.
0: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
1: 네.
0: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을 따라가고 싶진 않고
1: 네.
0: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지만 그래도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직접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공부하듯 네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네,
0: 혼자서
1: 네.
2: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0: 네,
2: 거잖아요.
0: 맞아요.
2: 어떻게 그렇게
1: 어떻게 만나셨어요?
0: 그냥 학생회 집회 그런 데 가서 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1: 네.
0: 고3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었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차분차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두 번을 저한테 반복하셔야 했었어요. 한 번 듣고는 영 그 자리에서는 영접했는데 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번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땐 정말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다시 살아셨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요. 네.

0: 그 후로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르단이라는, 네.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도 이제 중동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있잖아요. 네. 저곳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네. 근데 요르단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단 네. 말이에요. 네. 어떤 계기로 그곳을 향하셨을까요?
1: 아, 저는 그 저희 남편이 당시에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은 있었어요.
0: 아, 원래요?
1: 처음에 네. 만날 때부터 네. 당신 선교에 헌신했냐, 그거를 서로 확인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을 정도로 네, 저희 둘은 선교에 대한 헌신은 있었는데 그게 뭐 이슬람권이랄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지역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원래 파키스탄 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막상 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요르단이 그 국경이 한 5~6개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예. 예, 둘러싸여져 있어서 당시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정말 다른 중동 국가에 예,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르단을 결정하게 됐고 또 네. 마침 처음 간 선교단체에서 요르단에서 내과 의사를 구한다. 저희 남편이 네. 내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알고 네, 요르단에 가게 된 거죠.
0: 네. 근데 선교를 뭐 가시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1: 네. 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선교의 헌신을 확인하고 데이트를 했으나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전공의 생활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현실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저희가 또 비전 트립을 갔는데 네. 저희 남편도 그곳에서 아프고 저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선교에 나와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남편이 좀 하면서 네.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막 이상을 쫓다가 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 우리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네네. 대화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선교사가 되는 것에 가장 큰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되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네. 생계에 대한 그 염려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병원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의사로서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네. 그래 우리 선교 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0: 네. 네.
2: 아무튼 그래서 요르단 사역을 이제 시작 네. 한 15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 네,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유.
2: 요르단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요.
1: 어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요르단 간다고
2: 모르겠고 때. 어떤 네. 사역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네. 요르단은 일단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서구 열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예.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미국과의 관계나 서구에 좀 열려 있는 편이죠. 네.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남편을 따라서 병원에서 남편은 의료 선교사로 저도 약사 대학에서 약대를 했기 때문에 약사로 섬기고 또 베두인과 이제 병원 환자로 오시는 그런 요르단 분들과 아랍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병원이 좀 특별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 양육하고 예, 그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중동 지역은 이제 다 무슬림 지역이라 네. 그곳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네. 늘 걱정인 거죠. 저희 무슬림이 두드리면 정말 열릴 것인가라는.
1: 네, 맞아요.
0: 참 일단 선입견으로.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저 강력한 신앙인들, 네, 무슬림 맞아요. 신앙인들을 과연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 마음의 문을.
1: 네, 맞아요.
0: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떠세요?
1: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네. 다 믿을 줄 알았어요.
0: 예.
1: 네, 그런데 처음에 무서워서 복음도 못 전하겠고 네. 그리고 알아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첫 5년 동안은 한 명도 그 개종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0: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지. 뭐 그냥 나와서 사는 거지. 네. 선교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네. 막 그 꿈에 부풀은 저의 첫 모습은 사라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년째 되는 해부터 네. 사람들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정말 제 속으로 너네들이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 너네들 그동안 어디 있었니라는 네.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예, 소수지만 예.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근데 그 해에 내가 무엇이 변했나를 네. 생각해 봤더니 뭐 성경을 더 읽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해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병원 안에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성경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6년쯤 되니까 아랍어가 조금 그래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 되고 되니까.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고 해서 6년째부터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저는 뭐 예를 들면 주영훈 선생님이 네. 제일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주영훈 선생님을 타겟으로 만약에 네.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면 이쪽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죠. 저에게 오는 분들은 제가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뭐 할머니 무슨 아주 막 저를 무섭게 째려보던 막 무슬림 아줌마 이런 네.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나와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내가 타겟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오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죠.
1: 네. 지금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선교지에서 진정으로 내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셨다라고 네. 고백을 주시면서 키워드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0: 네.
1: 난민, 네. 용서, 네. 그리고 자녀.
0: 네.
1: 난민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0: 네.
1: 그곳엔 난민들이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지역이 시리아 국경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오는 관문 도시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일단은 요르단으로 들어오려면 예. 저희 도시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1: 시리아 난민들이 많겠네요.
0: 네, 첫 공식 난민촌도 제가 살았던 곳에 있었고
1: 예.
0: 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전에도 임시로 사는 그런 도시가 됐죠.
1: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6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그 단기간에 2, 3년 동안 거의 15만으로 인구가 늘어서
1: 난민 때문에?
0: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식년이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안식년 지나서 돌아갔을 때 제가 살던 도시가 아닌 거죠.
1: 예.
0: 너무 뭐 정말
1: 범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0: 네, 범죄도 많고
1: 위험...
0: 길거리에 밟히는 사람이 다 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난민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엔 병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병원에
1: 예.
0: 오는 사람만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난민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좀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동정이 갈 정도의 상황. 일단은 뭐 떠나온 사람들이
0: 네.
2: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을
0: 네.
2: 것 같아요.
0: 일단은 제가 이들의 아픔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그래.
0: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저귀 나눠주는 뭐 그런 음식 좀 갖다 주는
1: 그쵸,
0: 그런
1: 그쵸.
0: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에 대한 자괴감 뭐 그런 것도 들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정을 좀 듣고 도와주려고 하면 또 그 기회를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또 가끔은 봬요.
1: 어떻게 악용해요?
0: 사기를 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저귀를 나눠줬는데 내일 시장을 가는데 그 집 애가 나와서 제가 준 기저귀를 팔고 있거나 뭐 제가 들은 어떤 단체 분들은 그분들은 좀 규모가 크게 도와주시는 뭐 세탁기랄지 냉장고 같은 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아예 난민집을 새로운 난민집을 방문하면 인사만 하고 대화는 안 한 채 수색을 먼저 한대요. 이 집에 그러니까 그런

0: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나 없나 하다못해 위에 옥상까지 올라가서 숨겼나 안 숨겼나. 왜냐하면 막 옆집에도 갖다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냉장고나. 그러고서 이제 그런 도와주는 분들이 오면 우리 없다.
1: 냉장고 달라.
0: 냉장고 달라. 그래서 주면 도와주면 그걸 이제 또 팔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니까 뭐 저는 그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좀 회의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거의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을 때는 어떤 집에 갔는데 정말 해맑은 네다섯 살짜리 되는 여자아이가 그날따라 그 집이 너무 냄새가 심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의 품에 안기는데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기는 않았으나 거리를 유지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S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개천절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그날을 기념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려봤지만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앞에서 지쳐가는 청년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오랜 세월 한 회사에 몸담았다 낯선 자리로 밀려난 중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자녀를 다 키워놓고 문득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상실이 되풀이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마주치는 젊은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오늘도 그 물음을 다시 마주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얻은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멈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참담했던 시절 곧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유배지에 홀로 남겨졌던 그 시절에 오히려 대표작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곁을 지키던 벗들도 하나둘 떠난 그 자리에서 그는 붓 한 자루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세상이 끝이라 여겼던 그 자리가 그에게는 도리어 학문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의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훗날 우리 그 모두가 두고두고 배우는 큰 결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늦은 시작이란 본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믿으셔도 오늘은 이미 새로운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그리고 그 시작의 끝에 반드시 결실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7: 사랑받을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The Undervalued Self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 초판에는 못난 자. 여러분 누가 이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받을 권리. 여러분 책 읽고 싶지 않습니까? 이 책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뇌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묻어둔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끝없는 비교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자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죠. 일자라는 회사원 슈투어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몇 년째 승진 테스트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뭐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겠다고 바둥거리는 모습이 참 창피하다. 예.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큰 줄 아십니까? 이 부정적 프레임이 자기 마음에 내재하고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뭘 해도 안 될 거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왜 나에게 친절할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말이야. 예. 난 누구도 믿지 않아. 처음엔 잘해주고 나를 이용했고 나를 이용해버리고 떠나겠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루저야. 난 내가 싫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 속에 못난 나 혹은 못난 자아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녀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릴 때 겪었던 학습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좌절의 경험 때문에 못난 자아의 힘을 막 쑥쑥 자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고 무능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승진 테스트에 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부정적 자아 프레임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말로 하면 가시나무 새가 막 그냥 얼마나 속닥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가시나무 새 아세요? 예. 원래 이 하덕규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걸 가수 조성모 씨가 예. 여러분 아주 특이한 음성으로 제가 여러분 자 조성모스럽게 내 속에 내게 너무도 많은 당신의 실과 없네. 이 정도면요 대단한 겁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이거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부른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가 가시나무 새가 되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살고 수치심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정체성, 우리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학력 콤플렉스. 또 나는 가진 게 없어. 가난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얼굴, 페이스 콤플렉스. KBS 아나운서였던 이혜성 아나운서가 있어. 고등학교를 다닐 때 15시간, 16시간을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같은 학교에서 예쁜 학생 SBS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대요. 물론 그녀도 KBS의 아나운서로 여러분 합격을 했습니다. 그녀가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행복감이 없었대요. 자신감이 없었대요. 제가 보니까요. 목소리 좋지요. 얼굴도 이쁘죠. 카메라빨 잘 봤네요. 저는 카메라빨을 잘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관리했을 때 언제부턴가 자신의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의 마음의 평온함과 만족감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자기개발서라는 책을 읽어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0: 되고 읽혀진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자가 짓눌려 올 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빛이 되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0: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0: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검보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뇌와 정신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 다자키 스크루가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위해 떠나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대인 간의 거리, 과거와 현재의 관계,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담아 대인의 색채와 순례라는 소재를 통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자 그 10명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한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2명, 무관심한 사람은 7명이라는 거예요. 네. 결론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미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래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시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하여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는 일을 만나면 자기 혐오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나는 저자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들 관심 갖지 말라. 그냥 넘어져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저 네게브 남단 광야까지 가서 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떡뿐이겠습니까? 갈비살도 구워줬겠지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여러분 마사지를 해줘, 마사지.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내 엘리야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가 한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적진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인 마음에 여러분 찔려오는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자기 혐오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 갈가먹혔어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시편 51편입니다. 예. 시편 51편의 표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은 다윗이

0: 바스에바와 동침하노다 선지자 다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는 표지가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참회의 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고전 읽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야, 그때 참 좋은 시절입니다.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여러분 일반 초등학생들한테 읽혀지도록 했는데 저는 그때 하필이면 불교 성전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막 줄줄줄 다 외웠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그 말 중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업보중생 죄도 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이 동양에서 참 이방사의 큰 지도자의 공자님도 논어 자한편에서 획제 어천 무소 도여라. 예.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어디 가서 빌 곳도 없다는 겁니다. 조선 역사에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단종의 삼촌이죠. 그런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저 영월로 유배를 보내서 사약까지 내립니다. 뭐 단종은 사약을 받지 않고 목에 메어 죽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조가요.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의 가책이 여러분 양심의 그 가시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죄책감이 들었겠죠. 근데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어느 날 저녁 세조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가지고 예, 내가 이 가르침을 뱉을 수도 없고요. 예, 세조의 얼굴에다가 예, 꿈속에서 가르침을 택택 뱉으면서 예, 이 저두받을 놈아 이놈아 이렇게 이후로 온몸에 얼굴에도 종기가 생기고 예, 몸에도 종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는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불공을 들이고 맑은 계곡에 가서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동자 스님이 나타나서 몸을 씻어주며 자신이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서 월정사 위에 상원사를 지어주고 문수보살상을 만들어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종기가 나섰느냐 이 종기 때문에 평생을 앓다가 죽었대요.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세조가 악성피부병에 걸려 온천욕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수보살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 불교 설화의 연려실 기술이나 뭐 이광수의 단종에서나 이런 데나 나오는 것이지 사실.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도 이건 완전히 조작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지지 세력이 약할 때에 이 토종 소위 말하면 불교 세력과 힘을 합하여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대상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51편 10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0: 여러분 여기서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정직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나콘인데요. 직역하면 견고한 영입니다. 흔들려지지 않은 예.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11절 봅니다. 시작.
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0: 여기서 성령과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같은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문맥이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 정직한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세워달라고. 내 안에 이제는 변함이 없는 정직한 영을, 거룩한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도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0: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뭐 왕권, 명예 회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무너진 것의 회복, 네. 파괴된 양심, 도덕성,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깨워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10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0: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뭐 고쳐주십시오. 죄책감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 시편 51편 12절 봅니다. 시작.
1: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0: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자원하는 마음. 지금까지 죄를 짓고 나서 형식적으로 외식주의자가 되어서 겉으로만 헌신하고 겉으로만 제사하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려도 가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부하를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두어 가지는 마 없어서 내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작사를 하고 제가 노래를 직접 작곡을 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라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의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새해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예전에는 찬바람이 불면 어머니가 떠주신 스웨터나 목도리 참 많이 하고 다녔죠. 기성품에 비해 조금 투박해도 따뜻한 정이 담뿍 담겨 있었는데요. 한동안 뜸했던 뜨개질이 요즘 20, 30세대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빠르게 넘겨보는 핸드폰 화면 대신 한 코 한 코 실을 엮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씩 느슨해지죠. 뜨개질은 어쩌면 손으로 하는 쉼이고 마음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을에는 뜨개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혜연 피처링 B.O.G. 복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 오늘 쉼이라는 곡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대체 공휴일로 오늘 쉼의 시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쉼에 좋은 찬양이 배경음악이 되어드리도록 CCN 캠프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하루 종일 랄랄라 콧노래 흥얼흥얼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또 가끔은 저녁바람 선선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신발끈 꼭 동여매고 신나게 운동하면서 랄랄라 오늘 이렇게 두 곡을 이어봤는데 먼저 들으신 곡이 골든 슈즈 김관호의 찬양이었고요. 런런런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데일리 브레드 최려옥 이현욱 함께한 랄랄라였습니다. 자, 모처럼 또 대체 공휴일로 3일 연속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오늘이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 감사함으로 준비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이삭줍기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퀴즈 맞추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퀴즈는 내일 화요일 생방송 시간에 빵빵한 퀴즈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퀴즈 참여 귀 쫑긋하시고 빠른 손놀림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맛있는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삭줍기 시간에 듣고 싶다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먼저 하하호호님, 저는 이삭줍기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듣고 싶어요. 근데 이 곡은 7493님도 보내주신 닭갈비 선물 잘 받았답니다 하시며 주말 식탁이 풍성해진 것 같다고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써주셔서 이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바람내음님도 이삭줍기 시간에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러 곡을 남겨주셔서 오랜만에 이 곡도 선곡하는 것 같아요. 정성화가 부른 오직 믿음만이 이 곡으로 오늘은 이삭줍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은총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찬양을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삭줍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CBS 엔젤스,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부르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이어가고요. 오기님께서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온 맘 다해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은 영어 버전이죠. With All My Heart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비 메이슨 찬양 앨범에서 함께 할게요.

마커스 커뮤니티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정성화 오직 믿음만이 그리고 CBS 소년소녀 합창단 CBS 엔젤스가 부른 브리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워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리고 끝으로 With All My Heart 온 맘 다해 바비 메이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296님께서 6개월간의 휴식을 끝으로 무려 3군데 면접을 보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곳에 드디어 합격. 그간 힘든 시간 함께해 준 형제 자매 기도와 레인보우 또 CBS에 감사드려요 하시며 내가 매일 기쁘게 신데렐라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셔서 정말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신데렐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더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응원과 시와 그림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딜라, 내가 매일 기쁘게, 시와 그림 아버지의 응원가에 이어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로부의 찬양까지 이어봤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나에게도 남에게도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시며 1328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박희봉 찬양 앨범에서 웨이메이커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이삭 줍게 할게요.

0: CBS
1: 대한결행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0: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시민 천여 명이 지난 3일 임진강과 북한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산 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155마일을 평화 순례의 길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진 꿈꾸는 DMZ 155는 지난 주말 파주 임진각과 DMZ 일원에서 오후 순례길 걷기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순례길 걷기 참가자들은 각각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9km와 임진강역 일대 5km 구간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꿈꾸는 DMZ 순례길 걷기 대회장 류영모 목사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길은 단순히 한 번 밟고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발자국을 남기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미래세계교회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미래세계교회포럼은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루대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와 미국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설립자 제임스 데이비스 박사,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성희 목사,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 등을 초청해 제1회 미래세계 교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익 박사는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찾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교단들을 향해 사회와 단절된 채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각 교단총회 참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성명을 내고 교인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가 반복됐으며 여성 총대 확대 등 교회 내 대표성과 참여의 문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감한 안건이나 특정 목회자의 징계를 다룰 때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는 교회의 남은 자정 능력마저 포기한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기후위기 등 사회적 과제에는 침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연대는 세습과 정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과 청년 총대 할당제 등을 의무화하는 등 교단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동시에 교단 중심의 폐쇄성을 넘어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 글로벌 뉴스와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최근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현지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0: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11개 교회가 완파되고 120여 명의 교인이 피해를 입은 라수아 지역 등에서 피해 목회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찬양에 이어서 Upon This Rock 반석 위에 소향이 부른 소향 1집 앨범에서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처음 이 소향의 1집 앨범을 들었을 때 정말 이 가창력에 아주 어린 소녀였던 소향의 가창력에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삭줍기로 하고 있고요. 월요일 오늘은 이렇게 녹음방송으로 인사드리지만 내일은 또 생방송으로, 그래서 오늘 진행하지 못한 빵빵한 퀴즈도 내일 일부 시간에 마련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삭줍기 합니다. 원성남님,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출석체크 출석부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랜만에 신청곡, 역시 이 곡은 은영님 덕분에 알게 된 곡이라고 하시며 꼭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찬양하는 시인들의 곡 이삭줍기 합니다. 자, 그리고 신혜숙님,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또 따님 결혼식 앞두고 축복의 사연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창문에 창문, 나무에는 쉼 써주셨는데 오늘은 창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승아님께서는 요즘 장근희 사역자의 찬양곡이 신청곡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또 장근희 사역자 정말 노래 찬양 너무너무 잘 부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신청하신 찬송가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늘 CCN 캠프가 밤 프로그램이잖아요. 딱 어울리는 밤에라는 장근희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등산님께서는 최미,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써주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미 찬양을 듣는데 정말 그 아, 이 CCN 캠프의 선곡이 이 시대를 조금 다 아우르고 있다 보니 장근희 사역자 곡을 듣고 최미 사역자 곡을 듣고 굉장히 느낌이 오늘따라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이 부른 창문과 또 찬양하는 시인들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전해드렸고요. 아, 이 곡도 정말 추억의 찬양이네요. 황유리 님께서 옹기장이 영원히 찬양 들으세 남겨주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7361님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이 곡도 오늘 찬송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연수 찬송가로 함께 할게요.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 영원히 찬양 드리세에 이어서 이현수가 부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어봤습니다. 5814님께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예람워십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남겨주셔서 오늘 예람워십 찬양도 전해드립니다.

예람 50 버전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참 좋네요.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또 오늘의 하루 좋은 씨앗의 짤막한 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곡이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전해드렸고요. 김정임 님께서 저는 딸에 관한 모든 게 진심입니다 하시며 좋아하는 반찬, 과일, 디저트, 연예인 다 알고 있어요 하시며 정말 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참 복되고 행복의 근간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다 웃음꽃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바로 이런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우리 부모님 찬양 애창곡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또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나누는 소중한 내 옆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으로 끝곡 전해드려요. 어노인팅의 매일매일이고요. 저는 내일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 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빨간 2층 버스. 이 버스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을 걸고 다니고 있어요. 바로 1월 5봉도 조선시대 임금의 어자 뒤 그림이죠. 영국 버스가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걸고 시내를 누비는 모습. 예, 뿌듯합니다. 지금 영국 박물관에서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월 5봉도 뿐만 아니라 까치와 호랑이는 특히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인기 덕분에 다른 나라 어린이들도 금방 알아볼 정도죠.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보물이었는지, 우리는 우리 것이라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자산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 익숙해서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니까 영국 버스에 1월 5봉도가 딱 붙어 있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사진으로 보는데도 이런데 영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이에요. 일상은희에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어지는 곡이에요.

김도현 오직 주만이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현아인 마음님께서 찬양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맞나? 예, 이 곡 신청해 봅니다. 어떤 곡인지 감은 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네.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고요. 오늘 치유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마지막 날에 이어서 Jesus Generation 천관옥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청년들이길 원하는 마음, 간절함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우리 윗세대들도 노력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Jesus Generation이었고요. 이어서 이윤화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가장 귀한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혁이님께서 한가위 전에 큰딸 은서가 심장 부정맥 재발과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응급실에 입원했었습니다. 둘째 현서가 병원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시술을 통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 현서, 은서 모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시리라 믿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신청하신 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은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길 바라고요. 또 현서도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길 바라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데니스 저니건과 나탈리 그랜트가 함께한 곡, 그리고 예수나의 치료자는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사랑한다 말하시네와는 다른 곡이고요. He Knows My Suffering이라는 제목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에 곡을 붙인 거죠. 가을의 기도. 오늘 성악가 김향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가을의 분위기를 내는데 가곡만 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듣고 싶어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닌 줄 알았어요. 라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맞습니다. 이어지는 곡으로 보게 근원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아가파워십 앨범에 있는 곡 블레싱, 더 블레싱을 최시원이 부릅니다.

더 블레싱 축복 아가파워 워십에서 들었습니다. 0998번님 계속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게 연단이라면 여기서 승리해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커스 주가주 되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 마음에 그 노력에 그 애씀을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주님만이 내 친구고 도움이 되심을 알게 되는 광야.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광야. 그래서 때론 그 광야에 서 있음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책 땡스 기빙 밴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안동권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비 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김대환의 목소리로 듣고요. 김명수님께서 신청하신 감사 찬송은 유선식, 최인혁, 최강원이 함께 부릅니다.

감사 찬송에 이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위러브 앨범에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고요. 연휴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뭐든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이 찬송은 일본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복음성가 작가 나카다 우구가 작시한 찬송으로 부흥 집회 때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작사자 나카다 우구는 1896년 일본 아키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글솜씨로 주목을 끌었고 문장 세계라는 문예지에 중학생 신분으로 시를 제출해 장원으로 입선하기도 했습니다. 급한 성격을 지녔던 나카다는 중학교 시절 반 친구와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고는 오지마라는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 섬에서 아베 센다로라는 사람을 만나 신앙적으로 깊은 영적인 감화를 받아 회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카다는 미국 시카고 음악전문학교에서 성악과 작곡을 공부했고 도쿄시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음악 담당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또 많은 찬송시를 창작하는 것은 물론 외국 시를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교기에 소개하는 등 일본 교회 음악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은혜 성령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문과 같은 찬송,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만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V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천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6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던 발걸음을 멈추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의 약한 성품과 쉽게 변하는 의지가 아니라 변함없고 의로우신 성령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과 죄된 본성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곧 사라질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며 살게 하소서. 받은 은혜에 자만하지 않으며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매일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엔이 전하는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바다 나선 이 몸. 온누리 월십입니다.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좋은 씨앗이 전합니다. 주 날개 밑.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0절입니다. 성우 순정아 권사가 낭독해드립니다.
1: 시편 119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119편 1절에서 40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브라운 월십이 전하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류영진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인가 이어서 김종찬이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벌써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화요일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요? 저도 50대 중후반에 있는 목사인데요. 저는 한 주를 70이나 80km의 속도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분주하고 바쁜가 싶은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정신없이 보내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늘 균형 잡히고 일상이 되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듣는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못마땅하다고 굴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이단 사입이라고 예수님을 몰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마음이 늘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쌓읍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그래야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을까요? 그러고 보면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순교지들을 주로 돌아봤거든요. 일본도 전도가 자유롭지 않아 전도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전해들은 이야기는 갈 때마다 똑같았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도 선교사님들과 동족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그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들은 목을 잘라 몸과 따로 묻었던 거예요. 부활하면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목을 잘랐던 것이고 다시 살아나더라도 자기 몸과 목이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 따로따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무덤이 따로 있고 몸무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길래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귀신을 믿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죽인 영혼들이 살아나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면 어떡하냐며 그들 인생이 다하도록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영락없이 니고데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들려주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느냐며 물었지요. 귀한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0: 며 마음으로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화되는 시간 앞에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군대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을 깊이 한다고 하여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그 재앙이 진짜로 임하면 내 종들과 가축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서 우박재앙을 피하여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못 가고 있다면 급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고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 이야기의 정체,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들떴겠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우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셔. 예수님 만세. 이런 일이 내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며 놀래 자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입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셨으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갖고 부활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제 마음으로도 그런 예수님은 오래오래 계셔야 하는데 왜 죽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저도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없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성령을 통해 제게 영원한 구주로 고백되신 예수님이 참으로 좋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 있었음에도 두려워서 방문을 꼭 잠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더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절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소리가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모노웨이브의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들으면서 10월 6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시민 천여 명이 지난 3일 임진강과 북한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산 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155마일을 평화 순례의 길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가진 꿈꾸는 DMZ 155는 지난 주말 파주 임진각과 DMZ 일원에서 오후 순례길 걷기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순례길 걷기 참가자들은 각각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9km와 임진강역 일대 5km 구간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꿈꾸는 DMZ 순례길 걷기 대회장 류영모 목사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길은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발자국을 남기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미래세계교회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미래세계교회포럼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드루대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와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 등을 초청해 제1회 미래세계교회포럼을 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익 박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찾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들을 향해 사회와 단절된 채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각 교단 총회 참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성명을 내고 교인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가 반복됐으며 여성 총대 확대 등 교회 내 대표성과 참여의 문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동시에 교단 중심의 폐쇄성을 넘어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0: 사단법인 와일드플라워 글로벌 뉴스와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최근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현지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라수아 지역 등에서 피해 목회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평가가 불필요한 염려를 불러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된 가치평가가 불필요한 염려를 불러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치 판단의 오류를 겪게 되면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한 염려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건데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낭비한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12장 22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치평가를 할 때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죽여도

다시 살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그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쌓아둘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몸, 목숨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가치, 궁극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구나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1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런 거잖아요. 몸을 죽이고,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느니. 그러면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반드시 소진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생으로 갈 것이냐, 멸망으로 갈 것이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몸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몸과 목숨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 쳐넣는 권세 있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 어차피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끝나는 그 인생,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치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런 거죠.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자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시인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 그 나라를 증언하는 삶. 이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 9절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앞에서 오늘 내 목숨이 있는 이 여기에서 하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부인을 당하느냐, 내가 인정을 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임을 당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부지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좀 더 차원 높은 가치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염려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많은 무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진정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목숨과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염려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쌓아둘

생각만 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즉 몸 이후에 더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몸 때문에 염려하여서 묶여서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은 이유는 가치 평가가 좀 잘못돼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죠. 도대체 그럼 가치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궁극적 가치와 소비적 가치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궁극적 가치와 소비적 가치를 분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 평가의 방식, 차등 방식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지금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이나 몸이 궁극적인 가치예요. 음식이나 의복은 도구적 가치예요. 소비적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 또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음식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옷이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혀지고 낡아지고 쓰임받는 것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이 가치평가에 있어서 동의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죠? 몸이 의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궁극적 가치고 하나는 뭐예요? 소비적 가치, 도구적 가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소비될 때 음식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몸을 위해서 의복이 다 달아지고 뭐 쓰임받고 이럴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나 옷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이나 몸을 희생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이것을 이제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러분 목숨, 여러분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진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몸은요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 가치가 우리 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썩어지는 거니까. 썩을 것을 먹으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다 썩어지거든요.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우리 몸은 그냥 소비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썩을 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가치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썩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나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썩어지고 소비되고 그럴 때 가치를 발휘하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목숨도 정말 더 영원한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소비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중히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도구적 가치가 될 때 우리의 몸은 제 기능을 다한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의 몸과 목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영의 몸, 영생의 삶,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런 것은 궁극적인 가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목숨이 소비적 가치로 또는 도구적 가치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제 기능을 다하는 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썼으니까, 그걸 드러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궁극적 가치이고 우리의 목숨이나 몸은 소비적 가치, 도구적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

소비하는 거 아니냐. 몸을 위해서 의복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네 목숨과 몸도 무언가를 위해서 쓰임 될 때만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영혼과 연결이 된다. 가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실패가 거기 있어요. 이 소비적 가치인 몸과 목숨을 영원한 가치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위에 더 영원한 가치를 생각을 못하고 이 몸을 미래 영원히 보존할 것처럼 그걸 위해서 막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이러니까 지금 염려가 많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이잖아요. 그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소비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소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자기의 목숨은 소비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자기 왕자도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소비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요나단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몸을 궁극적 가치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몸을 소비적 가치로, 도구적 가치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백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목숨이 궁극적 가치가 아니고 뭐요? 소비적 가치라 했잖아요. 목숨을 준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구라는 거예요. 왜요? 대속물로 주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가치와 이 소비적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바로 이제 궁극적 가치죠. 사명이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명확하지요. 그 자기의 궁극적인 가치는 복음이라는 거요.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요. 신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소비적 가치. 어차피 내 목숨은 언젠가 죽게 돼 있는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이걸 소비적 가치로, 도구적 가치로 쓰는 것은 잘 사용하는 거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얽매여 있잖아요. 이 소비적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아지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죠. 염려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어차피 죽을 몸이다. 그 이후에 영원한 가치가 실현될 거다.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내 몸과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로 몸이 잘 쓰임받은 거다. 여러분, 세상과는 가치평가가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염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비적 가치, 도구적 가치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쓸데없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비유 속에 어리석은 부자나 무리 중에 한 사람, 형제와 재산 나누는 것이나 좀 잘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오는 이런 사람들은 늘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

것들을 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을 하자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이게 참 어리석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궁극적인 가치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 몸과 목숨 이 소비적 가치를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감사요.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포기를 수반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포기를 수반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재밌게 표현한 것이 이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위원드에 보려는 상품들의 정가표를 뒤집박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비싼 것에 그 가격표를 떼서 싼 거에 붙여놓고, 또 싼 거에 있는 그 가격표를 비싼 것에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어느 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난꾼이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람들에게 다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시험 받는 그 광야 시험에서 보면요. 이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천하 만국의 그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가치평가를 다시 해주죠. 마귀에게 속지 않죠.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예배거든요. 주의전에 나와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 주의 성수의 목숨을 거는 것이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격표를 제대로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 나들이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영혼이 저주받았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 박살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목숨,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몸이나 목숨이 의복이나 음식보다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지금 이게 잘못돼서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뭐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 땅덩어리를 위해서? 이 물질이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치를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잃어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의 죽은 숫자 양쪽 나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부상자까지 12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120만 명이요. 지금 러시아는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22년 2월부터서 지금까지 뭐 올해 1월까지 숫자만 봐도요. 하루에 평균 35명이 죽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딱 지나면 35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의 물질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트럼프와 푸틴, 지금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가치관이

0: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그 가치관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게 항목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선택과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한 가치관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 가장 고상하다, 가장 해롭다,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선택하니까 뭐예요? 그를 위한 선택을 하니까 포기가 수반되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관이 명확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선택과 유기, 선택과 포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나 사도 바울의 말에서나 이 가치 체계가 명백해지면요 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것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바태감치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 그랬잖아요. 포기가 있어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발견했다고 기뻐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견하고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선택과 포기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 써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면 기꺼이 몸도 목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얻는 게 너무 엄청나니까요.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으니까요. 아깝지가 않죠. 손해보는 거 아니죠. 어차피 썩어질 거라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쓴 겁니다.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여러분 오늘부터요 영원한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요 어차피 썩고 없어지고 죽을 인생인데 죽을 몸인데 이뤄질 목숨인데 그게 영원한 궁극적인 가치를 착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누리시고 사명으로 달려가십시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목숨과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좀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 에낫고레의 기도를 사수하라.
2: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3: 에낫고레의 기도를 사수하라.
2: 여러분 아마 이 에낫고레란 말은 이번 주 중에 목요일 날 우리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건데, 사실 사사기는 사사기니까 사사에 대한 말씀으로 한다면 어제까지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부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부록을 붙이셨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읽었지만 17장 6절과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에요. 여러분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 똑같은 구절인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자기가 왕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왕 되어서 주인 되어 살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부록처럼 우리에게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 읽은 분도 좀 굉장히 충격이겠지만,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분도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어머니가 나오고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인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어떤 이방인의 침략이나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미 만연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이제 아마 이번 주간 우리가 14일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시작되는데 1절 동그라미 두 개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0: 1절 같이 시작.
1: 에브라임 산갓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0: 자,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입다에게 와가지고 뒷북을 쳤던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기도원 때도 이미 승리를 다 했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와가지고 또 뒷북을 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자기 보채미 시행하고 자기 공로가 아니면은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 그 상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미가는 선지자 미가는 동면 이인이겠죠, 당연히요. 근데 미가의 뜻이 기가 막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그렇게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것이 미가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가의 집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둘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먼저 은돈 1100냥을 어머니가 잃어버려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늘날로도 은이 12.5kg,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1100냥이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을 미혹하는 대가로 블레셋의 다섯 지파가 각각 주기로 한 게 1100냥이에요. 그렇게 1100냥은 단지 돈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 또다시 비추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씨가 그 가정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만몬이 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1100냥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머니가 잊어버렸어요.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온갖 신을 다 동원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뭐라 하냐면,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늘 도둑은 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도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에 미쳐 사니까 이 아들이 이 정도 돈? 그래 내가 훔쳐가자 해서 어머니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지만 돈을 훔쳐갔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났는지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예, 아들이 돈 가져오자마자 아들이 돈을 보자마자 축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경계 메시지를 주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이룰 수 있냐, 네 이름이 뜻인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찾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돈을 보자마자 저주를 거두고 그 아들을 축복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놀라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많이 놀라실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돈이 이 가정의 중심이에요. 부부 사이에 늘 돈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가정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보세요.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누가 저주를 했죠?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저주를 다 했는데 겁이 난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은돈을 주님께 드리자, 거룩하게 바치자,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죠? 그 돈을 가지고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아니 그랬으면 됐는데. 그리고 이거를 은장이한테 그것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200냥만 주고 나머지 900은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용도도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드렸다 안 드렸다, 자기가 모든 걸 중심을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입니다. 자, 이게 어머니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상태는 어떠냐?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1: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0: 바라고 삼았다.
1: 자, 여기 먼저 개인 신당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이미 말씀하신 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 집을 신당으로 무당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너희는 실로에다가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거처할 곳, 성막을 거기다가 설치해라. 그리고 거기서만 예배드리겠어요. 이게 실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자기 집을 신당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완전 가난화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문제 뭐냐 하면 에봇과 드라빔의 조화입니다. 에봇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드라빔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신을 조그만 석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부를 때 신탁을 할 때 쓰는 게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예배 초소가 아니라 신당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운을 자기가 만들고 드라빔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고 무당, 귀신도 부르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가운데 이거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무당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보로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또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녀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야. 또 그걸 어떻게 맞췄는지 거기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사주, 관상, 점, 타로 다 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무속의 영향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체크해 보셨어요? 자녀들 중에 정기적으로 점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무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속이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PD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규 공영방송에 연예인 중에 무당된 사람을 아주 그냥 올려놔요. 유명한 사람들 올려놓고 무슨 동자 스승 뭐 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너무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은 무당들은요 젊은 사람들 무당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연예인 중에 예쁜 사람들 모델 출신에 거기다 견신령이랑 이 뭐예요? 그래서 그 신을 줘가지고 무당 만들어가지고 팔로워가 100만 200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도 한번 클릭했다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만큼 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위기가 오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싶어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 거의 영증에서 한번 훅 되면은 끌리면은 볼 거 없습니다. 학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뭐라 그러죠?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왜 가정에 기준을 세워요? 나름대로 기준을 아이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사실 기준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을 포스트 마더니즘 후기 산업주의라는 게 뭐죠? 진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광고들 보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끌리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따님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난 마음대로 살게 나도 나 동성애도 하고 내 가정도 그냥 몇 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막지 못해서 피눈물이 나지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딸 기준이 있어야 돼. 아들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기준을 잡지 못한 기준을 더 강하게 세우지 못한 내가 그것을 모습으로 본으로 보이지 못한 내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세상은 기준이 없는 세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없는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 경계 없이 마음대로 산 사람 노후가 어떻습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망가지고 가정은 다 깨지고, 이게 자유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얼고

0: 부모님이라면 사위와 딸을 찾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물론 어려워요. 기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묵상,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목장 공동체, 왜 이런 기준을 세웁니까? 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그것이 그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권사가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나갈 때 공동체도 살고 개인도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세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강영욱 씨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개 조련하는 걸 집에 초청합니다. 주인도 물고 짖고 마음대로 하니까 그 개를 조련하는데, 아시는 대로 강영욱 씨는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온몸에 개털이 있고 개랑 살아요. 근데 그분이 조련하는 걸 보면요, 가끔 너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개를 막 좀 가혹행위하는 것 같고, 어쨌든 너무 막 그러는 것 같고, 옆에서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강영욱 씨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초반에 분명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개가 자기가 주인인 걸 안대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개는 개가 돼야 되는데 개가 주인이 되니까 주인 쩔쩔쩔쩔 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개 키우는데 모든 인생을 할애하게 되는 거예요. 개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은영 씨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기르는 데는 다정함이 필수지만, 정말 친구 같은 아빠, 엄마가 되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호선 씨의 말로만 뭡니까? 차가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에겐 기준이 없어요. 이 미가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레위인은 성소를 지키고 혹은 각 지파에 있는 회당, 도피처 이런 데서 예배를 돕고, 그리고 백성들이 낸 십일조로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다 땅의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거기에 있어야 될 레위인, 젊은 레위인이 배회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배조차도 사라졌고, 십일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사명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젊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 한번 볼게요. 자, 미가가 시작.
1: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열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0: 자, 여러분이 만약에 미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라면은 뭐 어떻게, 젊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자리를 배회하면 어떡하냐고, 사명을 찾아야지,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지, 떡집으로 가야지, 어디 떡을 구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신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면서 마치 어른이 되어달라는 거야. 자식 같은 애한테. 그리고 제사장의 말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라고 나오죠? 1년에 은돈 열량을 드리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서 뭐예요?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다. 자기가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인데 아직 젊은인데 자기가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 드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 물론 여러분 두 가지 어폐는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알아가면 가장 좋은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오해하고 드리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물질적으로 참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면 안 돼요. 믿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내 죄는 없어진 거죠. 이거는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봉헌, 여러분의 봉사, 헌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죄사함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잘못된 믿음은 그의 후손까지 가서 자기 자식까지 자기가 제사장으로 삼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자기 제사장 레위인을 회수합니다. 결국 이 돈이 1100냥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썼던 블레셋의 1100냥과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정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다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주인은 돈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미가의 어머니도 처음에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미가라고 이렇게 제정신이 처음부터 없을 수는 없어요. 처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의 소견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번에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기드온 말년에 무너져요. 자식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되죠. 입다 그냥 영적 합의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결국 동족들 4만 2천 명을 죽이는 살인 기계가 됩니다. 이러면 삼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힘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삼손의 15장의 말씀에서 놀랍게도 그 안에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실마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엔학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도 안 되는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러자 그냥 먼저 갈증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니까 갈증이 오죠. 그때 삼손이 부르짖어요. 주님, 저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탈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물 하나를 파주시는데 그 우물이 바로 에나고레라고 하는 이름인데 에나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이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삼손, 기드온, 입다 다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에나고레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부 안에 삽지로도 여러분 그 안에 목장에서 나눌 가로 브랭크를 넣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내게 에나고레의 기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 지금 기도할 때다. 왜 기도하지 않니? 왜 이렇게 나태하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니?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0: 기도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본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손가락을 긁고 약속하죠. 초등학생들은 손바닥으로 서로 복사를 합니다. 승인이 되면 문서와 서류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지킬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구구단을 외우면 책받침과 연필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좋은 분이라고 믿었기에 약속을 믿고 집에 가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산수 시간에 구구단을 외운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들고 외웠습니다. 전부 외우자 선생님은 선물 한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약속을 믿지 않은 친구들, 약속을 믿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한 친구들은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5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 집으로 오라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이 진짜 사주실 거라고 믿는 친구들과 그냥 하신 말씀이라는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그 짜장면 집으로 그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선생님과 그 약속을 믿고 찾아온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짜장면과 탕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약속을 믿고 왔던 친구들은 함께 기뻐했지만 믿지 않고 오지 않았던 친구들은 부러워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저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2: CBS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0: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어깨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영국에 조금 특별한 직업이 있었대요. 아침마다 긴 막대기로 사람들의 창문을 두드려서 직접 깨워주는 사람, 노커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막대기로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층에서 콩을 던져서 창문을 두드리기도 했대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들리는 알람 소리보다 훨씬 정겨울 것 같긴 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은 이런 알람이 모두에게 조금 더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명절 뒤에 또 한 번의 연휴를 지나 보내고 이제 다시 몸을 일으킬 시간. 창문을 두드리는 가을 바람을 느끼면서 슬슬 또 시작할 채비를 해볼까요? 화요일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대학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의 첫 곡 정도에 잠 깨기 어려우셨다면 이 노래 듣고는 일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첫 곡은 도입부가 기상 나팔 소리 같아서 골랐는데요.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신영숙님께서 콩을 던졌다는 말에 빵 터졌어요. 새벽부터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옛날에 영국에 그런 직업이 있었군요. 사람들의 잠을 깨워주는 일인데 높은 곳에서 콩을 던져서 창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재밌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잠귀가 밝았나 보다. 콩이 창에 부딪히는 소리 정도에 과연 깼을까? 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콩 조준을 잘했나 보다. 창에 명중하게. 그리고 바닥에 콩이 흩뿌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재밌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에게 알람이 몇 개 더 필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추석 명절 끝나고 짧지만 3일간의 연휴가 또 이어져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몸의 리듬이 깨지지 않으셨나 염려되기도 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문 열었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사연과 신청곡, 참여는 이쪽. 문자 번호는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제는 피로회복으로 하겠습니다. 피로회복제 같은 청량감 있고 활력 넘치는

곡들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요. 게시판에 유독 이런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띄엄띄엄 쉬는 날이 있어 많이 피곤하다.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죠. 쉬는 날이 있으면 거뜬해야 하는데 어째 더 몸이 무거워집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젤로님께서 잠을 깨우는 최고의 곡들 긴 연휴 끝에 비몽사몽 밥 차리기 시작했는데 눈이 확 떠졌다고 한 줄 주셨어요. 폴라리스님은 다낭에서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4782님 지난 연휴 세 살 난 아들과 또 이런 게 있군요. 메뚜기 축제도 가보고 키즈 카페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만약 아이가 없었으면 그냥 집에서 OTT로 영화 보고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메뚜기 축제도 가보고 키즈 카페도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고마워요. 상큼 오디님은 군위 사유원으로 가을 소풍 가신대요. 상큼 오디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Nea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은 이 벌써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어 보여서 더 조급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벌써라고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더 못하게 되고 한 일도 제대로 못 누리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해녀들은 물 위로 떠오를 때 호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쉽니다. 마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요. 새소리 같기도 한 이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하죠. 숨비질 소리라고도 부릅니다. 해녀들은 보통 수심 5m에서 30초 정도 작업을 하다 물 위로 떠오르지만 어떤 땐 수심 20m까지 들어가 2분 이상을 견디기도 하죠. 그럴 때 막혀 있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물가로 나와 돌담으로 에워싸인 불턱에서 피워놓은 불에 몸을 덮이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0월은 숨 고르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쉼을 얻고 바쁘게 달려온 삶을 한번 돌아본 뒤 남은 한 해의 시간을 향해 다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벌써

에클레시아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타미워커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 찬양 가운데 유난히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곡이 나의 슬픔을 이었어요. 요즘 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까지 지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곡을 들으면 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곡이 좋으셨군요. 에클레시아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곡 타미워커 머닝 인투 댄싱 나의 슬픔을 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서 익숙한 곡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 곡을 알았을 때 제목은 슬픔인데 이 곡은 그냥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가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결국 기쁨의 찬양인 거죠. Morning into Dancing이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세요. 두부 붙이면서 듣고 계신가요? 어여쁜 자연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신청곡 띄우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제가 보통 일부 끝곡으로 틀어드리는 곡들은 위로, 평안, 힐링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에 머물러주는 친구, 언제든 나를 위해 달려와주는 귀한 벗, 내가 늘 기댈 수 있는 존재. 오늘 일부 끝곡도 그래요. 네가 우울하고 힘들 때,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줘. 내가 얼른 달려갈게. 캐롤 킹, You've Got a Friend.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2부는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0: 되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박성태의 뉴스쇼.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의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로, 또 재경위와 산재위에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거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들은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면서 여권 내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영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다시 고향인 뉴스쇼에 복귀하셨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6: 예, 한 7년 넘게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다가 제가 떠들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리도 예. 잘해주시고 그래서 예. 우리 서영주 소장, 뭐 정광재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거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움도 잊지 않고 좀 더 잘 평론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7: 그럼 예. 얼굴도 더 천재가 된 것 같아요.
4: 아, 더 얼굴 천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체지방률이 14%.
7: 그건 조금 인간미가 없네요.
4: 인간미가 없죠. 예, 너무 기름기가 없어요. 예. 예,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날카로움 그리고 예리함 또 중립적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6: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4: 박수문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국정감사 돌입.
4: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이 시작됩니다. 최대 격전지 주요 쟁점 뭡니까?
8: 네, 일단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은 법사위 행안위 외통위 포함해서 8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문제로 청와대랑 대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서 그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4: 예.
8: 근데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의 모습은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아니지만 원래도 기관장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 자리를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0: 제재청 논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매일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통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추정되는 시나리오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제재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예. 자리를 떠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인사말을 통해서 입장은 밝히고 다만 일반 증인은 하지 않고 선서를 안 하면 사실 증인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예. 자,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곳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인데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0: 네,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때문에 주목이 많이 되고요. 중수청이 출범은 했는데 아직 청장도 없고 인력도 못 채웠고 인프라도 못 갖춘 상태잖아요. 그리고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 갈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갈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도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재경위 산자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대미 투자 상황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1: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2: 그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조의대로 시작해서
1: 예.
2: 김현지로 끝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1: 국회 운영위가 보통 마지막 날 하니까 네, 예. 운영위 국감엔 김현지 부속실장.
2: 네, 부속실장이 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 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논쟁이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산업부나 뭐 이쪽 산자위나 이런 데서는 예, 그 얘기도 나올 텐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아마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뉴스를 도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 지난해에도 이제 기관장으로서 출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석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휴식 시간에 이제 자리를 뜨는 이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1: 예.
2: 올해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입법부는 또 뭐 입법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례에 맞느냐, 상권 분립에 맞느냐라고 지적도 있지만은 입법부 입장에서는 또 물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가 뭐 절대 신성 불가침,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렇다고 뭐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다고 한 거를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각자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너무 소리는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예. 근데 너무 보여요. 고성을 지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법사위원들이 좀 그런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송영주 소장님.
3: 네네.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중심에 설 거는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좀 비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들어온 날 대법원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브리핑을 했을 때는
1: 예.
3: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설명과 입장을 그냥 그 발표문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1: 예.
3: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 증인석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법원 행정처가 한 3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증인석에 선설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1: 예.
3: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건 그 제재청 요구와 다르게 오마카세라든지 이렇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쓴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면 증인 선설하면 이것도 법적 책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도피성, 저는 국감 부출석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늘 좀 법사위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1: 예.
4: 국감에 불출석하는 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거죠. 피감 기관장으로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과거 관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할 겁니다.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출석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거 7대 불가론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명문이더라고요.
1: 예.
4: 첫 번째, 여야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해소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무엇보다 제재청과 관련해서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갖고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0: 가 헌법 위반이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바뀌어서 국방위원회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그 국방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1: 예.
0: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했었을 때 국회도 이게 뭐 증인 출석 본인들이 의결해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 예.
0: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석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전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0: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막 소리 지르고 물리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아 이거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만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반발 이런 것도 생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2: 그런데 잠깐 보론을 하면 사실상 뭐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한 거는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1: 예.
2: 빠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와서 재재청 요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을 말았어야죠. 지난번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사실 저는 사전에는 그 업무 추진비 건이 적나라하게 안 드러나고 법원 행정처 의견 자체가 또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근데 본인한테 형국이 불리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면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1: 예.
2: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한테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뭐 국방위에서 대통령을 본다는 건 너무 비유가 맞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하니까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소리는 안 지르되 할 수 있는 절차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1: 일단 소리는 지르지 말라.
2: 소리 지르면요. 예. 내용이 안 들려요.
1: 시끄러워요.
2: 시끄러워요.
0: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기자들 만나서 그 국감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예. 한 건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그동안 다 답변해 왔었던 거잖아요. 과거 제재청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재청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의 일부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법원 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는 이렇게 이게 반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많다. 증인 출석 채택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럼 대통령도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나와서 이렇게 증인 출석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1: 국방위가 17명인데 야당이 한 석이 더 많나요?
0: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이 더 많겠죠?
1: 예.
2: 여당이 맞습니다.
1: 여당이 9명이군요. 네. 여당이 한 석이 더 많네요. 네. 지금 이제 국방위도 그럼 여당이 일단 많긴 합니다. 일단 그럼 제가 짧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출석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사말 정도 하고 증인 일반적인 채택됐으니까 선서를 요구할 텐데 선서를 안 하고 그러면 자리 이석 않고 계속 있는 경우 이 상황이 예상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서선을 하지 않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권리다? 어떻게 뭐 적절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 뭐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딱 이게 하나 드는 게 이제 뭐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 갈등이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를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이냐.
1: 예.
3: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그동안의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법원장도 좀 깨고 대통령도 사실은 무리하게 지금 특정인을 사실상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걸로는 뭐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네. 누가 딱히 하나가 옳고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로. 예.
2: 저는 그 관행상 안 했던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출.

0: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 여부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예외 조치가 없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의 의석수를 떠나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당신들이 힘으로 불렀으니까 안 나와.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만은 취해법권에 있다는 식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봤자 법률을 어긴 대법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법률을 어겼다는 측면에 대해서.
2: 근데 아까 박준범 기자 설명한 것처럼 국회법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 출석 어렵다는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이 오히려 국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냥 바로 서면 제청했다는 거잖아요. 이번 그 관행과 관련해서 관행을 어기는 것은 민주당 아닌가요?
0: 근데 예. 출석의 의무와 증언의 의무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은 하되 증언을 하는 의무는 없어요.
1: 예.
0: 와서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출석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출석을 하지 않고 떠난다는 자체는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 기관장으로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0: 출석은 해야 돼. 그 의무는 있는 거예요.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아마 출석은 할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이따가 이석을 하잖아요. 앉아 네. 있어야 됩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아마 내부적으로 좀 물밑에서 협의가 돼서 이석하지 않고 오선까지만 앉아 있다가 점심 먹으면서 먹은 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물밑 협의가 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3: 네.
1: 올해는 어떨까요?
3: 올해는 사실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할지 이것까지 취재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몇 차례 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코어 쪽에 물어봤을 때는 방송 때도 전해드렸었는데 쿠데타라는 표현도 나오고
1: 예.
3: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용 가능한 수단은 최대한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핫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또 보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이런 걸 좀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슈로 띄우고 싶은 거는 김현지 부속실장, 뭐 정진상 전 실장, 그다음에 김영범 전 정책실장 출석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1: 예.
3: 이 얘기는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전선이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공격하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정책 문제, 그다음에 행안위. 중수청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여당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1: 그러면 중수청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 편의 또 조직 이게 잘 안 된 상태로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영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제청안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올라갔는데 여권 내 일각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이 X에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지영 후보자의 부적절을 얘기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일 평론가.
4: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뭐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좀 뭐 이렇게 좀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X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고
1: 예.
4: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하루에 막 8개씩 9개씩 평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 의욕은 알겠으나
1: 예.
4: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소통인가. 많이 소통은 상호 간의 소통을 하는 거지 본인의 메시지를 많이 내서 전달을 한다고 그게 소통은 아니고 그게 SNS에 있다고 해서 저는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예.
4: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거를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내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정적.

0: 이기는 한데 다만 그냥 분석을 하자면은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언어가 세졌어요.
1: 예.
0: 그거는 여권의 기류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강경파라 부르지 말고 억지파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친명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친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1: 예.
0: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이후 뭐 임명 되겠죠. 저는 뭐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최적의 인물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나? 그 친윤 간별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1: 예.
0: 그들은 누가 그들한테 그 강경파들한테 그 간별 권리를 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데 간별사는 병아리까지만 간별했으면 좋겠다. 친윤은 국민들이 예. 예, 간별아 그거는 하면 아, 좋겠고
1: 병아리까지만
0: 네.
1: 이거 준비한 멘트
0: 아니 그냥 나온 겁니다. 예예.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더 대통령이나 이쪽에게 좀 더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보기엔 좀 대통령도 세게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서영주 수사님
2: 사실상 뭐 저도 대통령께서 X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들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저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늘 주장해 왔어요.
1: 예.
2: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X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우리 진영 내 갈등들을 봉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조금 더 민생 부분들의 성과나 작은 어떤 그 이 정책적인 성공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은 X를 많이 해도 돼요.
1: 예.
2: 근데 지금 1년에 한 4-5개 X를 보면 검찰개혁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현재 강경파들의 문제, 인사 문제 막
1: 대통령은 이제 강경파라는 표현보다는 무국파.
2: 무국이라고 했죠. 무국이나 강경파.
1: 김용남 전 의원은 이제 억지파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예. 이름의 무국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 무책임한 극단주의자가 강경파를 저는 설명한 내용이라고 봐요.
1: 예.
2: 그다음에 10월 마지막 X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한 사람을 저격했어요. 작정하고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를 저격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고 국민을 속인 적 없다. 당신이 속였다 그 얘기는 먼저 깔아요 전제로.
1: 예.
2: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X의 효능이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진영 내에서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1: 예.
2: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빨리 우리 안에 갈등이 봉합돼야 되고 저는 눈여겨봤던 게 검찰개혁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내가 했다라고 지금 다 손들고 나서서 무국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인데 왜 일부 정치인들은 검찰개혁은 내 거야. 내가 먼저 했고 내가 선명해. 이거를 멈추지 않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검찰개혁이 사실상 누가 보기에는 누더기가 됐다라는
1: 예.
2: 것이라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들을 우리 진영 내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해내기 때문에 직접 나서신 것 같고 민주당 의원도 반성하셔야 돼요.
1: 예. 정광재 소장님.
3: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횟수나 내용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와 대통령이 되고 난 사람의 SNS 활용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 굉장히 활발히 이용했고 본인이 대통령 또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성공 방정식이었다 비결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 예.
3: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막대한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SNS 활용할 수는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SNS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본인 지지층들의 그 강경 지금 무국파에게 위축돼 갖고 아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내니까
1: 예.
3: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냐 아니면 과거 민주당 당대표로서 내는 메시지냐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모진이 이재명 대통령 SNS 이제 내용이나 횟수나 모두 좀 줄이시거나 내용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3: 김지웅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는 인조시대 때 있었던 이른바 예속 논쟁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곳이고 그

0: 중수청이 조기에 출범하는데 반, 그 걸림돌이 되는 내용인데 예속론쟁처럼 그 1년 상복 입어야 되냐, 3년 상복 입어야 되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좀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미 없는 질문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우 부자는 정광재 수사님이 보시기에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0: 아니 그분이 한 그 검찰 내에서 행보 갖고 예.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쩔 땐 친윤이고 어쩔 땐 반윤인데 그게 검찰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갖고 있는 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예. 정광재 소장님이 볼 때는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고 청문을 했다. 그러면 동의입니까?
0: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자질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승원 후보자 법무장관 예. 후보자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채택이 되겠죠.
1: 서영주 소장님은
2: 김지웅 후보자는요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장 후보자예요.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한 대로 이 일반 청문회 기준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아서 예. 대통령의 SNS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이 크다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대통령이 국정의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당내에서 무국파들과 싸우든지 정리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침묵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통령 혼자서 당내 상황도 지금 싸우고 있고 국정도 해야 되고 160명 의원들이 뭐 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은 좀 돌이켜봐야 된다.
3: 그런 사실 그 아주 찐명계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잘 알만한 의원이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일과 관련된 것들 메시지를 내고 행보를 많이 보이면 지지율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당내 갈등이나 기타 정무적인 일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권 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민주당 인사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뭐 순방 가서도 참지 못하고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이 민주당에서 쭉 얘기를 들었을 땐 크게 두 사람이었거든요. 예. 김남준 의원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근데 최근에 뭐 대비 문건 올라가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시점쯤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최근에 이게 통제가 되냐 안 되냐는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의힘에선 약간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이런 데서 내용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은 이거 마치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임명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임명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냥 둬야 되겠다. 나름의 이관계가 성공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에서 싸우는 걸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1: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는 우리 또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기소 분류단 소신을 자꾸 바꾼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냥 보는 거죠. 잘 싸우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것 같고 이게 최초의 중수청장 후보가 4명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예. 저는 진짜 원래 추천될 때 4명이죠.
4: 추천될 때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검사였습니다. 한 명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문홍주 이분 변호사 이분은 이제 판사고 김지용 김광정 이윤재 이 3명이 지금 검사였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한 명 올라온 거거든요. 김지용. 근데 김관정이라는 변호사 이분은 추미애 장관 때 동부지검장 했었는데 그때 예.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 이윤재라는 이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때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이 단장을 했던 그 TF의 자문위원이었어. 그래서 김용민 의원하고 관련이 있고 추미애 지사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이분들이 반대를 했을 거냐. 무국판지 뭐 강경판지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하고 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정말 저는 모호하다. 헷갈린다.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저는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1: 일단 뉴스의 패널 세 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를 아직 열지 않았지만

0: 이른바 친윤 간별론 하는 논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점으로 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광고주 의견을 듣고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2: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0: 예,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4: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0: 예,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까지 입장을 냈네요.
4: 네. 간단하게만 배경 짚어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이 영화 암살자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경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최영 장관 입장문을 어제 냈는데 X에다가요.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관계 당국에다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예. 지금 출연 배우나 이런 쪽에 좀 위협 협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나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다 이런 입장 냈고요. 또 한정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왜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때는 한마디도 못했었냐 어지간히들 하시라 이런 입장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냈던 입장이긴 한데 한 번 더 보기 관람 캠페인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0: 예. 예.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네요.
4: 네. 충북 옥천 지역인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배재고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민주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까?
4: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국민이 나서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다가 이 개막작 상영 철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제 한번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이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닙니다.
0: 예, 저희가 이제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역사 왜곡이냐 또는 영화 창작의 자유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늘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평 또는 뭐 의견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많은 팬분들이 동의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화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구구단체가 거의 한 달을 이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더 생각하면 이것도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억압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6: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관종의 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
0: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
6: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뭐 그 2005년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 11.6 사건을 다뤘는데 그때 유족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실제 사건 영상이

0: 들어갔었어요.
1: 예.
0: 이때면은 뭐 부망쟁이라든지 그거를 그래서 상영 그 부분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부분에 삭제하고 하라고 법원이 한 적도 있었고 2006년에는 서울 1945라는 이제 드라마가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덕이 들어가가지고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사자 명예훼손 무혐의 뭐 이렇게 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고 법적으로 뭐 요구할 수도 있고
1: 예.
0: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1: 권리다.
0: 방자정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너무 외설적으로 뭐 묘사했다고 소송 걸고 그래서 남원 국민들이 막 소송 걸고 그랬어요.
1: 아, 예. 저 춘향 씨의 뭐 그런 남원 국민들이
0: 예예예 예. 예. 그쪽의 단체들이 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 행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한두 말 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1: 예.
0: 그러니까 뭐 독립군 하면은 그 사람이 배우가 독립군이 되고 그 사람이 뭐 형사를 하면 형사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는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때 예를 예. 들면은 이제 비행을 가지. 저질렀던 이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조진웅 감싸고 조진웅은 그냥 배우로서 독립군 활동을 했, 그 역할을 했던 거지 조진웅이 독립군이 아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너 과몰입한다 정치인들이 뭐 이 생각을 하고
1: 배우는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 네. 유해진 씨 집에 가서까지 그 영화의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는 과몰입이다. 관종의 타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0: 돈벌이 수단이 되고 좀 한마디만 더 좀 비판을 예. 하자면은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거에 재능 낭비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해진 얼굴이 북한군 얼굴인지 뭐
1: 예.
0: 그거에 이제 반응해서 뭐 조국 원장은 갑자기 뭐 독립군 얼굴이다. 유치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예.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논쟁에 좀 적당히 좀 해라. 예.
1: 정유주 사장님.
2: 예. 사실상 뭐 이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앞에 그 집회 시위를 한다. 저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도 그러고 상식도 그러지만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치고 사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정말로 뭐 무슨 이 암살자들의 어떤 영화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나라가 뒤집혀서 거기서 집회 시위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튜브 켜놓고 본인들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돈 벗고 그다음에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일단 유명인을 같이 걸고 하면
2: 그렇죠.
1: 동접자가 늘어난다.
2: 동접자도 늘어나고 사회의 주목도 받고 벌써 이 뉴스 수요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러면 본인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해악적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소부지법 침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잉들을 부추기는 아까 봤던 장동혁 대표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크다. 전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재능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 거예요.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예.
2: 저도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은 성렬상이다. 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딱 보면 당신은 윤석열과 같이 한 배를 탄 모습이 보인다. 이런 뭐 조롱 같은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3: 아, 물론 뭐 출연진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뭐 또 처벌해야 된다? 그걸 뭘로 처벌하죠? 집회 신고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한다면 처벌까지 그 집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불매운동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 나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광고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불매운동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건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과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처사인데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진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강경한 우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그 유튜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파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 예.
3: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 저쪽에선 왜 그러지? 이런 부작용을 그 반작용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런 정도의 행동은 전 뭐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제된다는 의견 주셨고 일단 아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진 배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예.
4: 소장님이 그 서결

0: 상 성렬상
1: 이거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그 주진우 의원 쪽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은 표현이 생각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쪽은 계속 강하게 나갈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영화를 그런 영화를 찍은 사람 폐륜 영화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주진우 의원의 댓글도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상은 중립 단어 아니냐 그게 왜 비하 단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방금 들은 게 성렬상은 그러면 중립 단어인지 비하 단어인지 좀 헷갈리는데
2: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네.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처죽일 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중립적으로 뭐 북한상, 미국상, 남한상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성렬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2: 아, 북한상은 이제 미국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런던상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주진우 의원 측의 입장이
1: 네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당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를 좀 대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 표현을 하냐면 뭐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무리수 뒀다가 온팡 당한 상황에 가깝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또 다른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기울어진 문학의 운동장도 바로잡자고 아주 뜨겁고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당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다만 비교적 그래도 당권파에 가까운 당 주류 쪽 인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문제들이 보수 결집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상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뭐 내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거론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예. 양쪽 서로 다 결집을 해버리니까 결국 분산이 돼버린다. 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 전두환 내란 아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상 얘기한 주진우 의원도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워했던 의원이에요. 왜냐면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 뭐 이런 데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사실 김태규 의원은 좀 신흥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2: 김태규 의원은 사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냥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동접자 늘고 구독자 늘어서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다른 의원들은.
1: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예. 부러워하던 의원들인 건 맞아요.
2: 알겠습니다. 주진 의원 측에서는 일단 북한상 표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미국상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는 얼천으로 평가받았던 김진우 평론가님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초 정도 생각하고 해주세요.
3: 예, 아니
2: 수위를 조절해서 해주세요.
3: 아니, 예, 그러니까 예전에 5.18 북한 군계 입설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지만원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찍혔던 사진의 얼굴들이
2: 맞아요.
3: 북한에서 찍혔던 북한군 사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2: 이른바 광수가 나왔다.
3: 광수 1, 광수 2, 광수 3 해가지고 예. 저는 북한상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류해진 얼굴을 보면서 북한상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지? 좀 거친 얘기인데 이 주목 정치 좀 거치게 하면 이 관종 정치를 주진우 의원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높게 평가하는 재능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예.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예. 역사 왜곡이냐. 그런데 북한상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하다. 저는 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자에 나온 이준홍 교수 그 경향신문 했었는데 이준홍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예. 역사적 사건이란 영원한 떡밥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문세광이 1994년 월간조선 4월호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문세광 의혹이 있다 이게 예. 그때 보수에서도 다 썼던 거예요 이게. 이게 물론 불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북한상까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돼요.
2: 예. 북한상에 대해서 주진우 네. 의원 입장에서 정광재
4: 저는
2: 소장님이
4: 뭐 당내에서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죠.
0: 실제 뭐 여러 국면에서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예. 한두 발 정도 오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상이라고 한 건 약간 오발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까지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0: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꼼꼼히 살펴보는 A급 연예인들이 왜 이 영화에 선택 출연했을까. 저는 그 유명한 감독과 대형 제작사와 배급사가 붙으니까 여기 출연해도 충분히 그 흥행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인지도도 키울 수 있고 이러니까 출연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논란이 그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1: 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거는 그 오신환 전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서울시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한강버스 타봤냐 안 타봤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를 한번 봐봤대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의 뭐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신도 봤대요.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그냥 결론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입장이 좀 다르더라 해석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하나 좀 느꼈어요.
2: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앞서 이제 주진우 의원의 북한상 표현,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관련 표현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좌든 우든 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자꾸 튀어야 사니까 튀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3: 그냥 본인들만 튀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추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2: 예.
3: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보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민주진영도 그런 사람 지지층이 있고 저쪽 보수층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그냥 정치 유튜버 와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좌표 찍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2: 예.
3: 그 사람들을 더 배양을 해서 본인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무국주의 정치인들은요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설 곳이 없구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2: 예.
3: 그래야 합리적인 어떤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 예. 그럼 제가 민주당 쪽에는 무국파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3: 그거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예.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서 예. 이 암살자하고 비슷한데 암살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저는 정원재 소장님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보니까 정말 박정희라는 등장인물도 없을 뿐더러 대사도 없을 뿐더러 문세광이라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영화의 각색으로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2: 일단 그 얘기는 제가 오래 했는데 보신 분들도 의견을
4: 티켓을 사주시면
2: 잠시만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4: 네.
2: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4: 짧게 한 마디 말하면은 옛날에도
2: 김준성 동가님은 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 드릴게요.
4: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은 논란이 예.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살짝 말을 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예.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 이게 이 여기까지 정치권에까지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
2: 저는 이제 자꾸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자꾸 과대 반응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응답률 70%만 공부해도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도 해봅니다.
1: 근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뭐 인사한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산 그런 거는 오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2: 예.
1: 근데 영화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니네 엄마 사실 아빠가 죽인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류는 좀 비판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에 많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얘기까지 했고요. 박수문 기자 마지막 뉴스 체크해볼까요?
1: 도마오른 병역 특례.
2: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2016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따서 병역 특례에 해당되게 됐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전역됐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1: 네. 선수들이 뭐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0: 좀군 입대를 약간 안 가고 싶었던 거 비하하고 싶, 뭐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지금 현행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채용 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1: 예.
0: 아시안 게임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4주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공익 활동,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논란이 터지니까 여야 모두 개편해야 된다,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모두 이 문제 재고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1: 예, 네 분의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특례, 이게 이제 대체 복무입니다.
2: 예.
1: 대체 복무라고 뭐 공익 근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 스포츠 종목에 뭐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까지인데 해당 종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복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1973년에 도입이 돼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은
1: 예.
2: 한 50년 넘게
1: 53년
2: 지금, 예, 53년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그때의 또 군대와 지금의 군대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손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꼭 이 뭐 이 국가대표팀의 이런 언행 때문에 우리가 징벌적으로 너희 걸 뭐 뺏어 뺏겠다. 뭐 이게 소급적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뭐 이런 건데 그럼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럴 때 아시아 세계 선수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제로 좀 바꾸자, 한 예.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또 넘어가고 그랬거든. 이번 기회 좀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1: 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서영주 소장님.
3: 전 사실상 이게 그 꼭 축구 대표팀이나 운동을 아니 이제 야구나 뭐 이런 종목별로 저는 뭐 한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과해요. 말하자면 이 종목에 들어와서 선수 생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선수 육성
1: 예.
3: 측면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이 포인트제를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젊은 층에서는 우린 군대 가는데 너희들 축구하고 야구한다고 너희들 안 가고 이렇게 운 좋게 군대 면제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1: 두 분 말씀으로는 병역 특례는 인정화돼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네. 찾아보자 정도로 정리됩니까? 정광재 소장님.
4: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조희대 대법관의 뭐 증인 출석 여부라든가 암살자들 영화 관련해서 여야가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4: 이 병역 특례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대부분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뭐 포인트제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러면 이제 연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1: 예.
4: 그것도 포인트제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딴다고 해서 뭐 월 100만 원의 연금 받지 않고 그 해당 대회에서의 성과를 점수를 예. 매겨서 하거든요. 그런 거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기준을 이제 합리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 많은 병역특례제도 짚어봤습니다.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8: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9: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0: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예, 오늘 주시죠 1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3: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합니다.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AI를 활용한 시중은행 동시다발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 AI 해킹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또 앞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오늘 고란 기자 그리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비서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장부터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의 금융 치료.
7: 예, 지난달 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일곱 곳이 잇따라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에 AI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러면 AI 해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위험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또는 막을 수는 있는지 오늘 금융치료에서 고란 경제전문기자 또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AI 해킹 말로만 좀 무시무시하게 들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에 신한은행 등 7곳에서 해킹이 됐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란 기자.
8: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여 건이 유출이 됐고요. 이름, 예.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대출 신청 상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등록번호와 CI도 포함이 됐고요. 여기가, 예. 좀 제일 심각하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53건, 그리고 하나은행 89건, 그리고 BNK부산은행은 고객정보는 아니고요. 외주시스템 개발직원 11명, 인적사항 정보가 나갔고요. 예가람저축은행에서 4만여 건, 규모는 제일 큽니다. 예. 웰컴저축은행 2200건,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습니다.
7: 예. 이게 이제 AI 해킹이다. 또 중국 AI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9: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정황이고요.
7: 정황.
9: 네. 그러니까 공격에 사용됐다는 어떤 서버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7: 예.
9: 지금 거론되는 건 이제 ATEX라고 하는 걸 겁니다.
7: ATEX.
9: ARTEX라고 그래서.
7: 예.
9: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어떤 컴퓨터에서,
7: 예.
9: 해킹 공격을 받을 만한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7: 예.
9: 이걸 점검해 주는 도구입니다.
7: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9: 네. 그런 프로그램.

0: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LLM이라고 그러는 AI 서비스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AI 서비스들과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본적으로 뭐 엔트로픽의 뭐 클로드라든가 예. 오픈 AI, AI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AI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연동시켜서 예. 해킹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쓰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지원하기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 보면 중국 AI가 한국을 공격했다.
1: 예.
0: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언론들이 있는데
1: 예.
0: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1: 아, 그건 잘못된 거군요.
0: 네. 오히려 사용됐다라면 어떤 오픈 AI나 예. 엔트로픽, 클로드 같은 게 사용됐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1: 잠시만요. 아텍스라는 그 침입 방지, 미리 탐지하는 그렇지.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고
0: 네.
1: 근데 이거를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AI랑 연동시킬 수가 있고
0: 네. 다른 AI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1: 예, 다른 AI도
0: 네.
1: 근데 누군가 이걸 연동해서 아텍스를 사용해서 해킹했다는 거군요.
0: 그럴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1: 그럴 정황이 있다는
0: 예,
1: 거고
0: 그다음에 이 아텍스라는 프로그램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1: 예.
0: 우리가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부는 사람이 담당하고 일부는 AI가 담당하고
1: 예.
0: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해킹하면은 막 수만 건, 수십만 건, 심지어 수천만 건도 개인 정보가 이른바 누출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신한은행이 25,000 건으로 좀 많고 하나은행은 89명의 대출 상담 내역. 요 정도를 뽑아내려고 해킹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누가 왜 했는지 좀 저는 약간 의아한 것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예.
0: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어떤 일들을 빨리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1: 예.
0: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 여러 가지 해킹하는 데 사용된 공격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공격 기법들이니까.
1: 예.
0: 그런 것들을 이제 무작위로 막 시스템들에 대입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 예.
0: 특히나 이제 요새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1: 예.
0: 이 에이전트들이 자기 임무를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번 사건도 기상천외 한 공격으로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1: 예.
0: AI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격을 대신해서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조그마한 사이트들이 뚫렸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집 대문은 열심히 잘 지키잖아요.
1: 예.
0: 그런데 쪽문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대문처럼 엄밀히 관리를 안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뚫렸다. 초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뒷담이 높고 여기에 가시나무가 있고 그래서 저쪽은 안 들어오겠지 하고 대충 막아놨는데 AI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그쪽으로 왔다 이런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인증 절차가 여러 기업인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소홀했었나 이런 의문이 드네요.
2: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뚫렸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아마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네.
2: 저도 신한은행에 있는데 그 앱을 열면 그 이제 고객들이 주로 접속하는 그 앱 있잖아요.
1: 네.
2: 그게 뚫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내부 직원이 사용하는 보조 업무용 모바일 웹페이지 같은 게 이제 뚫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은 점검을 이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쪽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절차가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해요.
1: 예.
2: 그래서 정상 로그인 화면 및 인증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URL 직접 입력하거나 인증 요청과 강제로 조작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걸 썼는데 특히나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그 크리덴셜 스터핑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이제 외부 계정을 탈출합니다. 그다음
1: 예.
2: 거기다 아이디랑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그냥 무차별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1: 막 일단 쳐보는 거군요.
2: 하다 보면 걸리잖아요.
1: 그걸 냈다는 거예요.
2: 네. 그것도 AI, 만약에 뭔가 이렇게 그 디도스 공격 같은 거면 막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4초에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1: 예.
2: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뚫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원래 뭐랄까 본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을 좀 잘 해놨는데
1: 예.
2: 이 옆에 있는 그 쪽문 같은 경우에는 저길 누가 들어오겠어?

0: 그리고 사실 이게 있다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1: 사실 신한은행이 뚫린 곳은 대출 모집인이 네, 조회하는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만 원래 들어갈 네, 수 있는 맞아요, 곳이니까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이 안 해놨다는 거군요. 정보도 사실 소수만 있을
0: 그렇죠.
1: 수 있고.
0: 그렇죠. 게다가 이런 페이지가 있는 거 자체도 아마 대부분이 다 모를 텐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스캐닝을 해버리면서 보안에 취약하는 곳을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1: 예.
0: AI가 하니까 뭐 이른바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걸쳐 살릴 AI는 한 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이런 약간 취약한 금융회사의 페이지들을 다 들어가서 뚫어버렸다.
1: 그러면 이런 쪽문들은 어떻게 보면 쪽문 뒤에는 자그마한 창고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하기에는 들인 노력만큼 그렇죠.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갈 텐데 AI는 노력이 적으니까 너 한번 뚫어봐.
0: 그렇죠.
1: 그럼 다 뚫었다는 얘기네요. 네.
0: 게다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쪽문이 있나 없냐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해서 얘는 그냥 다 있구나를 이제 다 파악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개 금융기관이 얘기가 됐는데 혹시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0: 이게 특정 금융사 한두 곳을 목표로 정밀 타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몇 달에 걸쳐서 막 해킹 작업 이걸 한 거 아니라 그냥 자동화곡을 통해서 전 금융권의 외부 연결 접점 특히나 이제 대출 모집인 사이트 직원용 모바일 앱 이런 것을 무차별 스캔하면서 침투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출이 확인된 웰컴저축은행, BNK 부산은행, 하나은행 이게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격을 즉시 차단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한 다음에 긴급 점검해봐라라고 하니까 우리 뚫렸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1: 사실은 뭐 위험하니까 지금 막 나오니까 우리도 해보자 조사해보자라고 하기 전에 몰랐다는 얘기네요.
0: 그쵸.
1: 알겠습니다. 혹시 빠져나간 정보도 위험한 정보입니까? 어떻습니까?
0: 이게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대출 신청 고객인들의 상세 신용정보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대출 신청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0: 고객 그 주민등록번호나 본인 인증 연계정보, CI 정보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그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아닌데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1: 예를 들면
0: 제가 신한은행에서 마침 대출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해봤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죠. 고객님 신한은행에서 대출 정보 조회하셨죠? 그런데 신한은행 대출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국책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뭐고 뭐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신청을 해봤고 그때 금리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싼 금리로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혹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요걸 받으시려고 하면 기존 대출을 뭐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특정 계좌로 뭐 입금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아, 일단 유출된 정보 자체로 어떤 범죄를 바로 하진 못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0: 게다가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이 돼서 들어가서 속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1: 신한은행 계열사입니다 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저도 신한은행 주로 쓰는
0: 거예요. 네,
1: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쪽문들을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럼 누가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2: 그건
1: 지시를 내린 건 사람일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2: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실제로 활용됐는지 아닌지 자체도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닙니다.
1: 예.
2: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건 명확히 했고요.
1: 아, 이건 추정이군요.
2: 그렇죠.
1: 이제는.
2: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피해를 받은 은행들을 쭉 열거해 주셨잖아요.
1: 예.
2: 그중에는 이건 AI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1: 예.
2: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언론사에서 계속 보도들을 몰아서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1: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 네, 지금 착시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지금 일부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이든지 좀 큰 곳은 AI가 이용됐을 그러니까 오용이죠 정확히 따지면 오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2: 지금 뭐 정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높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야 금융기관이 공격당하고 있어 이런 거지. 사실은 금융기관 외에 다른 영역들도 공격을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2: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만 타겟팅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격받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2: 네.
1: 지금 동일 IP로 금융기관들이 다 유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동일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동일 조직이 이렇게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동일 IP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가 같은 위치에 예. 있다라는 얘기니까 예. 사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이 AI 기반 도구까지 쓸 정도면 예. 아, 상대방이 IP를 추적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아는 건 기본 상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해킹을 할 때 또 IP를 숨기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게 동일한 IP도 많이 나오고 아텍스라는 걸 썼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예. 정황들이 자꾸 나오는 걸 봐서는 예.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야 이게 본격적인 공격이 아니라 예. 맛배기 정도로 한번 테스트해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예전에는 이런 대규모 각 기관마다는 소규모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가 될 수도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기관만 봐서 그렇지 다른 곳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배후에 천재 해커든 천재 해커 조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2: 그건 아닐 것 같고요.
1: 지금은 그냥 동네 김 씨가 예. 좋은 AI를 써서 할 수도 있다라는
2: 그렇죠.
1: 건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예. 멋진 그림들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AI 기반의 해킹 도구가 나오면 예. 아주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해킹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킹이 대중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AI 해킹 도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럴수록 비전문가도 공격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격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코딩이다. 그래서 다 코딩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딩은 AI가 해준다.
0: 지금 대학교에서 제일 취업 안 되는 과가 컴퓨터공학과라는 얘기가 있던데.
1: 예.
2: 요새 낮았습니다.
1: 요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중요한 전산이나 컴퓨터공학의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해 주잖아요. 해킹도 프롬프트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지시만 사람이 일반인 김 씨가 해도 AI가 잘 수행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된 거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플래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그 임무를 받아서 대신 수행한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1: 365. 네. 저렴하게.
2: 그렇죠.
1: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 그 저는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미토스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그때 당시에 JP 모건이니 미국에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금융회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미토스가 금융회사를 해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는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라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회의가 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해킹 사태를 봐야 되는 건지
2: 그 이제 우리 과기정통 뭐 부총리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예. 많은 분들이 AI 기반의 해킹 도구다. 그러면 굉장히 똘똘한 AI가 하나 있고
1: 예.
2: 그걸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성능 좋은 AI가 있어야 된다.
1: 예.
2: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공격에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상용 AI 또는 예. 오픈소스 AI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미토스급의 슈퍼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용 AI들을 여러 개를 잘 묶어서 어떤 저희는 이제 그걸 뭐 하네싱이라고 얘기하는데
1: 예.
2: 잘 이렇게 조합만 잘해도 미토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
1: 예.
2: 이게 정설이고요. 이미 미토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1: 예.
2: 그런 해킹 방어 도구, AI 해킹 방어 도구들이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예. 그런 도구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1: 지금 말씀은 미토스가 뚫으려고 해도 더 기술력이 높은 방어 도구가 있다는
2: 그렇죠.
1: 말씀인가요?
2: 미토스가 찾는 취약점보다 예. 더 빠르고 더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1: 예. 그럼 앞서 지금 이번 해킹만 두고 보면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
0: 맞아.
1: 월 만든 동네 김 씨가 김막동 씨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동일인에게는 제가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 김막동 씨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한 걸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해질 수도 있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박막동 씨가 또 나도 해봐야 되겠어 그럼 또 떠들썩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2: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 AI들은
1: 예.
2: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해킹 관련한 명령어를 넣으면 이제 차단시킵니다.
1: 예.
2: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회되기도 하지만
1: 예.
2: 그런데 AI 중에는 오픈소스도 있고 또 중국에서 개발된 AI들은 그 가드레일이 좀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쓸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0: 쉽게 이제 악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AI가 문제가 아니고 그 AI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워낙 오픈소스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1: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누구나 이제 뭐 옆집 토마스 갈 수도 있고 무수한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0: 제가 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텍스라는 게 쓰였고 이게 AI와 연동된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AI가 기상천외한 공격을 해서 뚫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초보적인 해킹 기법으로 뚫린 겁니다.
1: 예.
0: 그럼 왜 뚫렸는가? 대문은 잘 지켰는데 미처 모르고 있던 쪽문들이 있는 거예요. 대문 수준으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쪽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1: 그건 우리나라 기업들 또 금융기관들의 많은 보안 시스템이 그래왔다는 거군요.
0: 그게 문제가 돼서 뚫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롯데카드 사건입니다. 롯데카드가 뭐가 문제였냐면 롯데카드에 여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제대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중국계 신용카드와 연계된 거였어요. 그런데 중국계 신용카드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안 쓰니까 그게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1: 담당자들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한 거죠.
1: 최 과장님이 잠깐 잊고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러다 그게 뚫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AI 도구가 와서 얘가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하는 시기에는 우리 회사의 PC가 몇 대고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깔려 있고 이게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인터넷과 연결된 PC는 몇 대인지 이런 우리가 보통 그걸 자산 파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롯데카드 사건은 자산 파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그 김남근 위원께서 작년에 낸 작년 자료거든요. 이게 작년 10월에 낸 자료입니다.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2억 원 금융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범부처 합동대책 그래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부처 합동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발표가 제대로 안 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약간 인재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1: 전수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 발표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산하기관이나 또는 각 금융기관 또는 예를 들어 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고 말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그쪽 딴 쪽에서도 뭐 공정위도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게 벌써
0: 전수조사에 이러고선 회사가 목록을 주면 그 했나 보다 뭐 이런 거겠죠.
1: A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예를 들어 뭐 휴직자 김 씨의 PC에 보안에 약간의 구멍이 있다. 뭐 그냥 버려진 PC에 이런 데도 뚫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런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도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1: 그러면 AI, 부지런한 AI의 도입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철저해야 되겠군요. 이제는.
0: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기상천외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격은 막을 수 있는데 우리 대처가 늦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국가 차원에서 모든 기업들이 자산을 식별하고 그 자산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건은 그러면 사실은 범용 AI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김막동 씨가 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앤스로픽이나 미토스 아까 말씀하셨고 또 더 나은 모델들도 지금 나오니까 이런 데서는 AI가 뭐 허깅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해킹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높은 사양의 프로그램들이 맞먹고 해킹할 때 이건 어떻게 합니까?
0: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논의되는 것이
1: 일단은
0: 뭐 허깅페이스 사건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은 허깅페이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뭐를 공격했다.
1: 허깅페이스라는 게 이제 AI들의
0: 그러니까,
1: 커뮤니티
0: 그렇죠.
1: 이런
0: 그러니까
1: 데죠.
0: AI가 가드레일을 뚫고 허깅페이스를 공격했다. 이것은 실제 그 후속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팀이 분석한 보고서가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0: 가드레일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기업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낮춰놨었다.
1: 예.
0: 예. 그래서 일단은 가드레일을 높이 쌓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AI가 막 빠르게 발전하니까 AI가 넘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을 높이 쌓는
1: 예.
0: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런데
0: 예. 문제는 이제 AI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가드레일보다는 AI 성능을 빠르게 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1: 예.
0: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잠깐 좀 멈추고 가드레일 쪽 연구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려면 이강,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합류해줘야 되는데 두 나라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일단 우리는 최강의 AI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물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예. 있고 또 기업들도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비슷합니다. 자, 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1: 예.
0: 가드레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제가 쟤네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요.
1: 쟤네들이 가드레일 만들 때 우린 더 개발하겠어.
0: 그렇죠.
1: 일단
0: 그러니까
1: 앞서가는
0: 서로 못
1: 게
0: 믿는
1: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김막동 씨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스트라나 아스트라나 또는 뭐 미토스 같은 거를 훨씬 높은 상향을 한 달에 7만 원 내고 누군가 써서 높은 가드레일도 막 한다. 이런 위험성들이 너무 뭐 바이오적으로 얘기한다면 위험한 바이러스를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0: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AI 자체를 악용하는 거.
1: 예.
0: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1: 예.
0: 그걸 어떻게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뭐 선사 시대 이후로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게다가 대기업의 AI는 통제할 수 있어요. 어느
1: 예.
0: 정도는. 근데 그거 말고 오픈 소스라든가 뭐 그냥 자기들이 막 만드는 것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감시 기구를 둬야 된다. 유엔과 같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근데 그건 일단은 사람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갖고 풀어야 될 것 같고요.
1: 제도로 풀어야 된다.
0: 그렇죠. 그거 말고 지금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AI 기반의 해킹 도구들이 생각보다 성능이 뛰어난 게 많거든요. 이미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 것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자산 식별을 한 다음에 그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우리 상용 도구들을 빨리 돌려봐야죠. 그래서 아 이게 취약점이 없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는 그냥 개인 단에서 금융 정보가 노출됐을 때 제일 우려되는 거 내 명의로 대출받거나 내 명의 신용카드 만드는 거잖아요.
1: 예.
2: 그걸 막기 위해서 앱에 들어가시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1: 예.
2: 그걸 신청하시면요. 그 온라인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요. 그거 신청하시면 이제 나 모르게 만들어진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다만 불편한 점은 뭐냐면 내가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려면 본인이 은행 영업점을 가셔서 풀어야 돼요.
1: 예.
2: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대면으로 대출만 된다.
1: 당분간 대출받을 일 없으면 온라인 여신을 차단해도 된다. 본인의 소비자들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AI 해킹 위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 그리고 고려대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검찰개혁 논쟁의 뿌리 중 하나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뿌리 중 하나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때부터 검찰에 대한 복수로 검찰개혁이 진행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더 거칠게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크게 맞붙었는데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오래간만입니다.
2: 네.
1: 일단 노무현 정부 때 박범계 의원님은 법무비서관을 지내셨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예, 일단 한동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실은 금품을 수수했던 것 아니냐, 여기는 시계와 일부 금액입니다 라고 팩트에 대해서 먼저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든 간에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수사가 예. 그게 다 완전히 끝난 수사가 아니었고
1: 예.
2: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뭐 진실이 다 규명되거나 그런 것가 아니었고
1: 예.
2: 지금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한동훈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끄집어 들어오느냐?
1: 예.
2: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1: 예.
2: 뭐 한동훈 의원 머릿속 그 양반은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인데
1: 예.
2: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셈법을 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사과를 요구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먹혀들 여지도 없지요.
1: 예.
2: 그게 한동훈 의원의 본질입니다. 머리로 하는 정치.
1: 예.
2: 그 예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 생생하게 왜 저 지난 대선 때
1: 예.
2: 틀려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김건희가 노무현 대통령 녹취록 말씀이신 거죠? 윤석열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1: 예.
2: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했던 한때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1: 예.
2: 그 표현이 나오죠. 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1: 예.
2: 역사의식이.
1: 예를 들어 팩트로 얘기한다면 시계를 받은 부분은
2: 아니 팩트로
1: 사실은
2: 언급할 예, 예.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고인을 놓고서 볼 때는.
1: 예. 일단 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인 유시민 작가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망치로 부셨다는 표현을 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다만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넘어서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은 역사적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끄집어냈다고 보시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차츰 하나하나 지금 여쭤보실 것 같은데
1: 예.
2: 결국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는 거거든요.
1: 예.
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있다고.
1: 예.
2: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의 황태자였고 검찰 독재, 검찰권을 남용해서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왔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이 해체의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1: 예.
2: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있었을 뿐이죠.
1: 예.
2: 그런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바로 손발이 돼준 겁니다. 검찰 해체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심지어 12.3 내란의 동기부여도 한동훈이 한 거예요. 한동훈이.
1: 예. 아, 12.3 내랑의 동기부여를 한동훈 의원이 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2: 검찰 독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결국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네. 지금 방송이
1: 일단 예. 예.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배신의 아이콘이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
2: 동기부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 뒤에 자기가 그 계엄 해제 표결 그 당시에 계엄에 반대했다는 거 그 딱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전후의 맥락을 살뚝 잘라낸 다음에 자기는 뭐 아무 역사적으로 책임이 없다 내란에
1: 예.
2: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1: 한동훈 앞서 이제 검찰 개혁 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수청 준수처로 나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은 윤석열 전

0: 공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한동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부터 이것이 비롯됐다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십니까?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개혁적인 야당들이 지금 검찰개혁의 한 목소리로 검경 수사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0: 예.
1: 검찰이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역사적인 맥락들이 여러 가지가 중층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검찰 해체의 결과가 온걸 가지고
0: 예.
1: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 차원에서 아주 저열한 수준의 복수 차원에서 검찰을 해체한 것처럼 말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검찰 해체 책임이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듯이 한동훈 본인에게
0: 예.
1: 있다라는 그 지적, 소위 책임 논쟁에서 일종의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머리쓰기 작전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0: 예.
1: 본인에게 다가올 지금 지난번 우리 저 법무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때그 유출
0: 예.
1: 폭로했던 그 검찰 내부 수사 자료, 수사 저 기소 계획서 같은 그러한 기밀 서류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 상태에서 경찰이 곧 어쩌면 압수수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럴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검찰의 특수부 검찰 출신들, 소위 정치 검사들에게 나 한동훈이 좀잘 봐줘라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0: 예. 그런 한동훈 의원의 개인적인 상황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시군요. 이
1: 그게
0: 발언
1: 전적으로 저는
0: 배경에는.
1: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0: 그런데 또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신처럼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당시에 검찰의 모습이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된 것도 맞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검찰개혁 목소리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더 검찰 폐지, 수사권 폐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도 맞습니다.
1: 아니죠. 아니죠. 박성태 잉크님.
0: 예.
1: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0: 예.
1: 문재인 정부 때에 소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잖아요.
0: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1: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차원이라면 그때 검찰을 폐지했죠.
0: 예.
1: 그렇게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때도 이제 수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대한
1: 그렇습니다.
0: 검찰의 권한이 많이 없어졌죠. 예.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의 직접적 이유도 가장 강력한 동기는 역시 윤석열 집권 전후 3년 동안의
0: 예.
1: 지속적인 소위 야당 탄압, 검찰 독재에 있었다는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0: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말씀은 검찰 개혁의 목표로, 개혁을 목표로 수사권 조정까지가 민주당의 개혁 방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모습 때문에 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계엄 이후에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1: 바로 제가 배신의 아이콘에 꽃을 확 피웠다가 진 것이 그 장면이죠.
0: 예.
1: 윤석열의 황태자로서 법무부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 시행령에 의한 검수 원복 조치,
0: 예.
1: 그리고 끊임없는 야당 탄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그리고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같은 야당, 당시 민주당에 대한 경멸.
0: 예.
1: 이것으로 일관하다가 윤석열의 인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되니까 배신의 아이콘으로 작용을 했고, 그
0: 예.
1: 뒤에 12.3 내란이 벌어졌고, 그 뒤에 올컨이 집권할 권력을 갖게 될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공동 정부 운영,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0: 예.
1: 윤석열이 소위 친위 쿠데타라면 윤석열이 아직 탄핵되기 전의 단계인데
0: 예.
1: 요즘에 대통령으로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한 거죠. 이게 한동훈 의원의 정치 역정입니다.

0: 네, 한동훈 의원 발언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네. 의원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비극 관련된 이것보다는 당시에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86세대들이 이른바 패족 선언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그 사건을 빌미로 검찰을 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저도 거꾸로 위선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한동훈 의원의 머릿속 위선이라는 겁니다.
0: 예.
1: 보시냐면 한동훈이 지금 잘 나가는 듯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예요. 즉 사법 리스크가 가장 고도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1: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그 기소계획서가 유출된 거는 동선이 아주 간단해요.
0: 예.
1: 서부지검에 소위 식약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0: 예.
1: 식약부에 몇몇 부장검사, 뭐 담당검사, 부장검사, 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그리고 그 내부 망에 의해서 그게 이제 쪽지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대검의 예. 간부 배부에.
0: 예.
1: 거기도 동선이 짧아요. 몇 명 안 돼요. 7, 8명밖에 안 됩니다.
0: 예.
1: 그러면 경찰이 이걸 압수수색을 빨리 단행해야죠.
0: 예, 박 부장님 그 부분은 겁니다. 이제 공수처인가요? 경찰이 고발이 됐으니까 이건 한동훈 의원이 따로 답하면 될 일일로
1: 아니죠.
0: 보고.
1: 따로 답하는 게 아니죠.
0: 예.
1: 예, 그 영장 청구를 검찰이 여전히 하는 겁니다. 영장
0: 예.
1: 청구는. 그러니까 검찰한테 나 좀 잘 봐줘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0: 예.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라는 겁니다.
0: 예.
1: 마치 한동훈이가 소위 586 말씀에 니들이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동기가 사실은 이건데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듯이
0: 예.
1: 한동훈이 그렇게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0: 그 지적엔 그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본인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질문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답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 제가 아까 검찰 해체의 계기는 중대한 계기는 지난 4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 알겠습니다.
1: 586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어떤 예. 그룹의 이름이고요.
0: 박범기 의원님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지난주 금요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개문팔차 즉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얘기가 특히 중수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개문발차의 뭐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론 등이 있는데요.
0: 예.
1: 결국은 중수청장 후보 지명되고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오랜 고심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었잖아요.
0: 예.
1: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을
0: 예.
1: 폐지하는 마당에.
0: 예. 예.
1: 그러나 제가 김지용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춘천지검장으로 인사를 했던 장관 그 해당 제가 그 해당 장관입니다.
0: 예.
1: 저도 검증을 한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대검에 형사부장을 했다. 이 경험과 경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수청과 경찰 뭐 국수본과 공수처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한 15만 건 이상의 미제 사건들이 다 분산해서 나가는데 그게
0: 예.
1: 중요 사건들이 다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0: 예.
1: 이 사건을 당장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연착륙시켜야 돼요, 중수청은.
0: 예.
1: 그러려면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전국의 모든 형사 사건을 일별해서 종합적으로 봤던 경험, 그거를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지용 후보 무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0: 예.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당시 추미애
1: 법무부 도지사입니다.
0: 죄송합니다. 추미애
1: 네.
0: 도지사의 경우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지용 지금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 발령을 냈던 분인데 내가 당시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하는 것보다는
0: 예.
1: 새로운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고유의 자치사무가 있지만
0: 예.
1: 또 대통령의 사무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사무를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0: 예.
1: 그러한 지휘관계에도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정면으로 치받는 것은
0: 예.
1: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그 위계 체계상
0: 예.
1: 맞는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0: 좀 이상합니다.
1: 추미애 지사가 그러면 발언을 좀 더 자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지사잖아요.
1: 예.
0: 지금 뭐 정치적으로 또 많은 민원적으로 많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정에 충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제가 아까 법적으로 도지사의 어떤 행정적 지위를 말씀드렸죠.

0: 그 얘기도 김지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제가 아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 자체를.
1: 예, 그 사안은 박범계 의원님이 잘 아는 사안인데 김지용 당시 감찰과장이 이문정
0: 감찰일과장이었어요.
1: 예, 이문정 지방공소청장의 주장처럼 한동훈 의원의 인척을 봐주려고 감찰을 무마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 당시 감찰 상황을 아마 돌이켜봐야 될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네.
1: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 일부 예를 들어 뭐 진보진영 내 여러 강경한 얘기들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0: 대통령께서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는데 무국주의 아니겠습니까?
1: 예.
0: 무책임한 극단주의 말씀 가장 센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더 이상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1: 예.
0: 어찌됐든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진 의원으로서 지켜볼 때
1: 예.
0: 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결과와 성과로 얘기한다면 특별히 극단주의가 설 여지 주장을 할 여지는 없지 않느냐.
1: 예.
0: 과정이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중수청과 공수청의 제도 안착. 대통령께서 여야 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라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가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말 그대로 뭐 X 지고
1: 예.
0: 뭐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안착을 얘기하셨는데 그러기엔 중수청장이 준비 안 되고 중수청이 준비 안 되고 너무 일찍 출범하는 건 아니냐? 그 동안에 중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0: 네네.
1: 예,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중수청장 임명이 돼야 되고요. 지금 네. 현재 중수청 차장 등의 라인업들은 뭐 비교적 괜찮습니다. 당초 우려보다는.
1: 예.
0: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이 청장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뭐 부패 경제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이트칼라 범죄 등등
1: 예.
0: 이런 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 공수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조직의 이 명칭만 바꾼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은 아주 잘 정밀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1: 예.
0: 지금 걱정하시는 어떤 인생 범죄 또는 뭐 사회적 약자 범죄 같은데
1: 예.
0: 빈틈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 예, 박범계 의원님이 또 교육위에 계시니까 국회 상임위에서는 교육위
0: 네.
1: 관련 현안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됩니다. 제일 중점을 두시는 분야는 어떤 곳입니까?
0: 지금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이제 이명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162조거든요.
1: 예,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0: 예. 예, 초과 세수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가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만이 아니라 잘 써야 되거든요.
1: 예.
0: 그 미래 대응 기금 안에 소위 교육 인재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지방 성장 청년과 함께 교육 인재 계정이
1: 예.
0: 있는데요. 이 교육 인재 계정에 제대로 된 어떤 역할 어떤 총괄, 기능 이런 점들을 주요 관찰 포인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1: 예,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세 수입의
0: 아,
1: 일정 부분 연동되게 돼 있었는데 이번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0: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예,
1: 그게 지금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에서 담당을
0: 맞습니다.
1: 하게 되고요.
0: 네.
1: 예,
0: 네.
1: 그걸 잘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0: 예,
1: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국감에서 뭐 6개 거점 국립대 지원 문제 여러분들 뭐 어디를 지원하면 또 다른 데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0: 뭐
1: 그런 어떻게
0: 저는
1: 보시는지.
0: 대전 국회의원인데 오늘 충남대를 방문합니다.
1: 예.
0: 충남대 그 거점 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변형이죠. 그 충남대가 뽑혔는데 공주대와의 통합이 지금 불발났어요. 1차적으로.
1: 예.
0: 예.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학내 여론을 통합 긍정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거점 국립대 그 육성 그 프로젝트가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 점을 좀 오늘 지적하려고 합니다.

0: 사실 지난번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일부가 피해를 봤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 부분도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1: 아, 물론입니다. 예, 그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라는 문제라든가 또는 민간업체의 그런 중차에 대한 입시 문제를 위임하는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입생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검찰개혁, 또 고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또 교육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8: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9: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판화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0: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일인 오늘 아침 옷차림 한결 따뜻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내륙 산지의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크게 떨어진 곳이 많고요. 서울도 10도까지 내려가면서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서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도 한낮 기온은 20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여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22도를 비롯해 대구 23도, 광주, 부산이 2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좀 더 오르면서 일교차도 더욱더 커지겠습니다.
2: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3: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2: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3: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쿨하고 멋진 동네로 서울 종로 3가가 뽑혔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바둑 대국이 펼쳐지는 탑골 공원부터 한옥이 늘어선 익선동 해질녘에 펼쳐지는 야외 테이블, 이른바 야장 풍경까지 전통과 유행, 과거와 현재가 보기 좋게 어우러진 모습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겠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동묘에 가면 패션 센스가 끝내주는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는 물론 세계가 반해버린 이른바 동묘